0: 네, 오늘 첫 곡 영국 밴드죠. REM, Shiny Happy People이었습니다. 그에 계속 남는 여성 보컬 목소리 낯이 은듯하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역시 영국 밴드인 B52s라고 하는 밴드가 있죠. 파티 음악 전문 밴드의 케이트 피어슨의 음성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날이 흐려서 좀 힘이 없었는데요. 첫 곡이 신나서 샤이니하게 다시 시작해봅니다. 4617님. 네, 어제에 비하면 근데 어제 아침에 너무 더웠어가지고 너무 해가 쨍쨍할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또 첫 사연에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프죠. 얼른 낫고 아프지 말길 이라고 7526님. 네, 저희가 오프닝에 소화해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진짜 사연자분도 아이도 모두 건강하길 네, 응원드립니다.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는 4819님. 출근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내 한몸 앉을 자리도 있고 한적하니 좋네요. 하지만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라고. 참 그쵸. 전철 안에서 막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게 좀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곤해 보이지는 말아야 할 텐데. 예, 목적지까지 네, 뭐 잊은 물건 없이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초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KB국민은행,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롯데렌터카,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릴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1: 밥알 찹쌀떡의 원조.
12: 백년화편.
11: 첨가물 없이 건강한.
12: 백년화편.
11: 30년 전통.
12: 백년화편.
11: 떡 선물 세트는

0: 1588-5678.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4: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5: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들으신 곡은 훌리에타 베네가스의 매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 곡 들려드리는 동안 막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요. 정재윤님이 딱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좀 편견이 있었나 봐요. REM을 저는 지금껏 미국 밴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곡들의 정서가 왠지, 게다가 이 B-52s라는 밴드도

왠지 미국 밴드 같지 않은 그런 소위 그 룩이 뭔가 영국에서나 있을 법한 네, 그런 뭐 의상이며 음악 스타일이며 이제 재훈님께서 미국 밴드 아니냐고 네, 평생을 영국 밴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주 큰 네, 큰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님. 그나저나 오늘 커피 먼저 보내드렸던 노혜정님이 다행히 오프닝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아니, 아이 등원시키고 라디오 듣다 귀를 의심했잖아요. 내 사연인가? 아이는요, 수술 잘 끝나고 회복해서 어린이집도 다시 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상이 행복하다 느끼는 요즘입니다. 라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고 네, 이제 다시는 그렇게 병원 가서 입원해야 될 만큼 아픈 일은 없기를 응원 드리고요. 9139님이 봄도 다 지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침마다 힘들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 그쵸? 이게 대기 탓인가? 아니면 진짜 봄 되면 좀 뭔가 예 아침이 조금 힘든 느낌이 좀 있어요. 겨울에는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일어났다 하면 봄이면 약간은 더 좀 뭉개도 되지 않나라는 그러다 보면 막 조금 더 누워있다 보면 머리도 아파지고 이러는데 자 모두 예, 오늘은 어제보단 좀 선선하다고 하니까 네, 모두 딱 알맞은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곡들,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전기장판을 틀고 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더워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느닷없이 뭐.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 긴 소매랑 두꺼운 옷들 정리하고 있다고요. 아우 아직 5월인데 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8108님 정리 잘하시고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김연아 봄날은 간다.

네. 영화 장면 장면 생각난다고 최은경님이. 지금 들은 두 곡 다 영화 주제곡이죠. 한동준 장필순의 내 마음의 풍금, 이병헌 전도연 배우 주연의, 그리고 봄날은 간다. 예, 김유나의 목소리로 둘 다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영화였어요. 하는 일의 특성 때문에 4월부터 여름 끝날 때까지 쉴 수가 없는 1723님. 근데 일 시작하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5월에 쉬셨대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하루였다고. 예. 사연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처럼 여름에 못 쉬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더 스크립트예요. Arms Open.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맛 어때?
4: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4: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대는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지난 1월 달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두 분이 만났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요. 두 정상의 만남과 함께 안동의 먹거리, 볼거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상 만찬이 화제인데요. 주 요리로는 안동 찜닭의 원형인 전개야. 만찬주로는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 소주가 오르고요. 만찬이 끝난 뒤에는 하회마을의 전통 불꽃축제인 선유줄 불놀이를 감상한대요. 이거는 70m 절벽에서 강 건너로 연결된 동아줄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런 걸 떠나서 양국의 협력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한 고령층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오는 6월 17일부터는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은퇴 후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최근 3년 동안 번 평균 월 소득액에 이게 그러니까 319만 원인데요. 이거보다 많으면 연금이 깎였어요. 일을 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냈던 연금인데 내가 좀 번다고 깎였던 거죠. 내 연금이. 그래서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 말이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인 만큼 허점은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채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79회 깐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박찬욱 감독님이 네, 지금 한참 심사 중이시겠네요. 근데 프랑스 정부로부터 꼬망두에르라는 훈장을 받으셨죠. 네. 이 훈장은 프랑스에서 문화예술공로 훈장을 줄 때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고요.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하신 또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우리로 따지면 금관 문화훈장 같은 그런 상입니다. 박 감독님은 내가 프랑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만큼 프랑스의 감독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 이런 소감을 밝히셨고요.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 하루빨리 그런 일이 성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입니다.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받은 꼬망두에르 훈장을 이미 한국인이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이분이 받으셨죠. 1986년 이탈리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를 한 이후에 천상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자리매김을 하신 이분. 올해 또 데뷔 40주년이시래요.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문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유산균 세트 한 분, 종합 간장 세트 다섯 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시면 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Me.

네. 테일러 스위프트와 브랜든 유리가 함께 노래한 미. 오늘 정답인 조수미님의 힌트이기도 했어요. 자, 지난해 5월 꼬망대르 훈장을 받은 세계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라이브 들어봤는데 음원보다 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음악처럼 느껴져서 공연 내내 공연을 보셨군요. 김선정님. 야, 너무나 유명한 멜로디라.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는 소프라노가

정도면 정말 악기죠. 자, 김선정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피치마. 제가 글 올리는 인별그램 계정을 운영하는데요. 조수미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던 기억이 나요. 엄청 자랑했었습니다. 1412님. 저 초등학생 때 공부방 선생님 집에 LP가 있었는데 수미조라고 써있어서 서미조? S-U라 서로 부족구나. 뭐 그럴 수 있죠. 네, 박현진님. 자, 종합 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 1412-0209-4585 박현진, 조현애님. 네,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거제에서 대구 가는 9시 20분 출발 버스 안에서 395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기사님이 오하윤 틀어두셔서 너무 좋아요. 오늘 직장 동료 4명이 대구에서 만나는데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한 전우애가 넘치는 친구들이에요. 1박으로 야무지게 놀고 올게요. 라고. 아, 1박 외출이시군요. 네.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검정치마 Love is All.

잔나비의 첫사랑은 안녕히, 검정치마 Love is all 두 곡을 들었어요. 노래 듣는데 뭔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세대별로 기억하는 첫사랑의 온도가 참 많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그 사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정보라는 게 없잖아요. 이름도 알 수가 없고 뭐 상황 나름이지만, 근데 지금은 뭔가 다 개인 SNS 뭐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궁금함으로 그렇게 막 방황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엄청 짧아지지 않았나, 거기서 또 많은 감정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자탕 뼈를 초벌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0309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뼈를 깨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근데 월차를 내면은 다른 분들이 더 바빠지셔서 아 쉬는 날 병원 꼭 가봐야겠어요 라고. 아 정말 네, 더 미루시지 말고요 꼭 병원 가시고요. 이게 지금 다른 분들 상황도 그렇지만 본인이 아프면 그게 가장 큰일이니까요.

0: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백수된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저씨는 그 자리에 계셔서 좋다고 문자 보냈던 애청자인데요. 저 드디어 취직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아직 출근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어쨌든 송윤정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또 새로 출발하는 거니까,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자, 2부 마칠 시간인데요. 영화 탑건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죠. 밴드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0: 신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자기가 첫 곡 R.E.M의 노래를 영국 밴드라고 소개해버린 저의 어떤 불찰. 근데 저도 진짜 그로 인해서 한 밴드도 더 영국 밴드라고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 팀이 그래? 미국 팀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 건 같은데 그게 임팩트가 약했는지 계속 머릿속에 영국 아니겠어? 영국 밴드지 이러고 있었던 팀이 있어요. 바로 미국 출신, 미국 조지아에서 결성된 The B-52s라고 하는 B-52예요. 무슨 비행기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팀은 그 패션 코드가 뭔가 아이스크림 머리, 그 막 50년대 60년대 뭐 제가 살아본 적 없던 시절에 그 뭔가 반짝 유행했던 묘한 파티장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과장된 이런 것들, 그리고 음악 스타일이 정말 뭐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 개건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 거, 여러분도 공감해 주실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정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오늘 제가 떠오른 곡은요, B-52s의 Topaz라는 곡입니다.

0: 네. 오늘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당당히 미국 밴드 The B-52s의 Topaz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이제 프레드 슈나이더라는 이 남자분이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요. 멜로디 라인은 아까 그 Shiny Happy People을 함께 노래했던 케이트 피어슨, 신디 윌슨 이 두 분의 여성 보컬이 마치 그 아바가 연상되는 듯한 둘인데 꽉 찬 그런 하모니를 보여주는 아주 그 네 러브 쉐이크 좋아하시는 분 많죠. 4805님 그렇고 가사에 유나 바머가 들리는데 맞나요? 유나 바머 알면 옛날 사람인데 그랬나요? 그 아주 그 유명한 범죄자 6929님 9629님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듣고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상대 설명이 찰떡이네요. 여성 멤버들 머리에 볼륨을 엄청 넣어서 옛날 영화 생각난다고. 아, 또 그 와중에 찾아보셨어요. 1142님. 자, REM과 B-52s는 미국 밴드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볼데이,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브라움스 암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 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 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네, 이 곡 참 오랜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중독성이 정말 강한 노래죠. 제목이 Mercy Mercy가 아닌 네, Shy Guy 다이아나 킹.

예, 샤이가이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윤소영님, 김지연님도 이거 참 오랜만이네요. 샤이가이. 근데 제목들 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구나. 이상호님도 오호 샤이가이 많이들 환영해 주셨어요. 이게 나쁜 녀석들이란 영화 OST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5178님도 반겨주셨습니다. 자, 정은영님이 집에 반려견 토르의 고관절 수술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밥도 잘 안 먹고 힘겹게 다리 끄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냥 통으로 연차를 내고 돌보고 계시다고. 아이고 진짜. 출근길에 짧게만 듣다가 오늘에서야 제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나저나 토르 빨리 쾌차하기를. 저희가 강아지 영양제가 있어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처럼 건강해지길 응원하고. 8019님은 근무의 즐거움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라고. 네, 요즘 또 많은 신청을 받고 있는 악동 뮤지션의 노래 소문의 낙원 준비했습니다.

개피의 그때였습니다. 오, 박소희님은 지금 홀로 국토 종주 2일차시래요. 수원에서 평택으로 넘어가는 시골길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너무 좋아요 라고. 어디까지 가시려나요? 이틀차 무사히 마치시기를 응원하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어제는 제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5월에 쉬어봤어요. 하는 일이 여름 일이라서 4월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결혼 후 처음 5월에 딱 하루였지만 쉬어보니까 하늘도 다르게 보이더군요. 어떤 일을 하시죠? 1723님. 13년 동안 5월 달에는 아예 쉰 적이 없다고. 아이고, 어제 너무 귀한 시간이었겠습니다. 에너지 잘 충전하셨죠? 네. 자, 이어서 밴드 혼입니다. 랄랄라, That's how it goes.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0: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이동욱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초등학생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며칠 전에는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지난 설날에 받은 용돈으로 머리끈이랑 키링을 사와갖고 아내한테 포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100일에는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고 친구 커플이랑 더블데이트도 할 거래요. 친구 커플하고 같이 영화 보기로 했대요. 아들이 귀여우면서 또 한편으로 언제 저렇게 컸나 싶고. 근데요, 얘가 여자친구 생일은 챙기면서 제 생일은 안 챙기는. 다행히 아내가 챙겨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죠. 아, 초등학생 아들이 극장 데이트. 야, 또 그것도 커플로. 그럼 팝콘은 커플당 하나씩만 먹는 건가? 네. 아, 근데 이제 아들의 연애에 집안에 반대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어머니는 또 포장해달라니까 잘 해주신 거죠? 네. 아무튼 평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벽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어떤 처자인지 얼굴 한번 보셨나요? 갑자기 아들이 여자친구예요 소개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저도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자, 5월 19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자, 호프와 제이슨 무라즈가 함께한 러브 러브 러브. 오늘 여친과의 100일을 앞둔 초등학생 아들을 두신 이동욱님의 사연 만나봤더니 미니 게시판에 그냥 귀엽다고, 네, 귀여움이들 그때가 좋다, 어머 귀여워, 좋을 때네. 초등학생 때는 다 여자 사람 이름만 불러도 얼레 꼴레리, 그래서 꼭 이름 성을 합쳐서 불러야 되죠. 그건 국룰인가? 요즘에도 안 바뀌나? 요즘에도 드라마 보니까 꼭 연인인 척 안 하려고 그러면 성까지 같이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웃겨요, 더블데이트 이재용님. 커플끼리 더블데이트가 샘나시는 3430님. 아유 귀여워라. 초등학생 아들내미도 연애하는데 우리 집 마흔 먹은 남동생은 안쓰러워지네요. 4794님. 갑자기 또 방향이 그렇게 되니까. 연상 오빠,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벌써 백수 생활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러다 한 1년 푹 쉴 것 같은데요. 기분 전환하러 엄마하고 포항에 바다 보러 가는데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라고. 좋은 아들이 되시고요. 시간이 가속이 붙더라고요. 4161님의 신청곡으로 듣습니다. 박진영, 선미, When We Disco.

네. 요즘에는 디스코 데크라는 표현 안 쓰죠? 예. 뭐 그냥 클럽 아닌가? 참. 예, 알 필요 없죠, 뭐. 자, 박진영과 선미의 When We Disco 들었고요. 대학 때 밴드 활동을 했는데요. 첫 곡이 첫 연습곡이 로키 주제가 Eye of the Tiger였거든요. 고딩 녀석이 체육대회 입장곡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골라주다가 이 곡 생각나서 문득 듣고 싶네요 라고 4459님 가만있어봐 땅드그증그증 빰빰빰빰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 곡인데 연습 때 어떠셨는지 합쳐있던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서바이버라는 팀이죠. Eye of the Tiger 준비했어요.

The Survivor, Eye of the Tiger. 이 노래 전주 나올 때 허공에 잽 안 날려본 사람 잽 안 날려고 어떻게 참아요? 라고 1142님 줄넘기라도 돌려야 될까요? 다들 살아있네. 예, 3811님 야 진짜 로키 남편이 상디 되게 좋아해요. 30년 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셨다고. 1사단 전진부대 맞아요. 같은 부대 그쵸. 뭐 신교대 이런 데서 만났을까? 0650님 네. 남편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뭐?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오늘 아이의 참관 수업이 있어서 학교 반차 내고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빠르게 업무 처리 중이에요. 아, 참관 수업. 그렇군요. 2933님. 왠지 학교 가면 긴장되는데. 오늘 흐린데 내일 비 내린다고 해서 가족들이 속초 여행 가려다가 취소해버려서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아하, 그래요? 내일 비 소식이 있나요? 비 올 때는 피하시는 게 이런 또 더위는 한풀 꺾여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사연도 있어요. 0051님 힘내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밴드이자 또 그 밴드의 곡인데요. Tears for Fears의 노래 Sowing the Seeds of Love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누누입니다. 팀으로 처음 무대에 서기 시작했을 땐 제가 잘하는 걸 뽐내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혼자 빛나려고 했을 때보다 세 사람이 함께 빛날 때 더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음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 하나의 악기만 튀는 게 아닌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음이죠.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컴퓨터 연구소에 커피 주전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커피가 금세 바닥나서 다른 층에서 온 교수와 학생들이 헛걸음하기 일쑤였대요. 그래서 주전자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커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귀찮음 하나가 세계 최초의 웹캠이 됐습니다. 귀찮음이 때로 한 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귀찮음은 무엇인가요? 잠깐 내려놓고 커피 한잔 들고 모여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루더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또 발명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계 최초의 웹캠도 사실은 커피가 남아있는지 보려고 매번 다른 층까지 가는 게 번거롭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귀찮음이나 또 불편함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에도요, 직접 음악을 만들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하는 초대 가수분이 찾아와 주실 예정입니다. 어쩌면은 음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이나 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노래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초대 가수 웨인 베일님과 함께하는 잠시 뒤 라이브 카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너튜브 채널도 열려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들어오셔서 많이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신청곡 왔습니다. 3422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올게요.

0: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에 초대 가수 모시고 라이브 카페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을 다시 꺼내 첫 앨범으로 인사하게 된 신인 가수가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R&B 감성과 함께 브런치 카페 분위기를 촉촉하게 채워주실 것 같은 분인데요. 가수 웨인 베일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웨인 베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팬분들께 네. 인사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웨인 베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1: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잠시 후에 라이브 무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라디오 출연은 해보셨을까요?
1: 라디오 출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오, 그럼 오늘이 첫 앨범을 발표하시고 처음 출연하시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자 라디오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1: 영광입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가수 웨인 베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인 베일님께서 브런치 카페 놀러 오셔서 어떤 가수분인지 또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웨인 베일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많이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웨인 베일이라는 활동명 어떤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1: 사실은 웨인이란 성이고요. 웨인도 성이고 베일이라는 것도 성을 많이 써요.
0: 아, 외국에서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웨인이라는 이름을 외국인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이제 썼던 이름이라서 웨인으로 썼고요. 근데 베일이라는 거는 이제 또 그 웨인만 쓰면 또 이름이고 또 중복적인 또 뮤지션이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또 딱 티는 그리고 또 제가 또 베트남에서도 지금 활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로 시작하는 성을 찾아서 또 웨인 베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0: 네, 지금 너튜브 댓글에 오분복님께서 처음에는 게스트 가수가 외국인인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웨인 베일님의 화면을 보시고 한국인이시구나 이렇게 다시 남겨주셨어요. 네네. 또 웨인 베일, 웨인 루니랑 가레스 베일 합친 건가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네요.
1: 아, 예,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럼 혹시 뭐 해외에서 살다 오시거나 뭐 해외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1: 해외

0: 살거나 뭐 유학생을 한 적은 없고요. 한국에서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경험은 아직 많이 없고요.
1: 오,
0: 네,
1: 네.
0: 한국에서만.
1: 그 최근에 첫 앨범이 나왔다고 전해주셨는데,
0: 네네네.
1: 그 어떤 음반인지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 이번에 After the Silence라는 그 곡을 발표했고요. After the Silence라는 곡은 약간 그 헤어지고 나서 이별 뒤에 오는 침묵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침묵이 왔을 때 이후에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은 감정이 쏟아지잖아요. 그
1: 네.
0: 쏟아지는 그 감정을 가지고 녹여서 만든 곡입니다.
1: 오, 잠시 후에 라이브 무대로 함께하면 더 좋을 것
0: 네.
1: 같은데요. 그럼 After the Silence가 언제 나온 앨범인가요?
0: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1: 지난주요?
0: 네, 지난주 화요일 날 네,
1: 이제 딱
0: 따끈따끈한 앨범입니다.
1: 일주일 된 따끈따끈한 음원이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에 음원이 발표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가수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0: 네네.
1: 지난 일주일간을 돌이켜보면 어떠셨나요?
0: 아, 지난 일주일간요. 사실은 제가 너무 빠르게 준비를 해서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그걸 열정적이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릴리즈가 된 이후에는 약간 좀 쉬고 싶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못했던 것들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라디오에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라이브 연습도 좀 했습니다.
1: 네.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가수는 언제부터 꿈꾸셨고, 또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0: 네, 음악에 대한 꿈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또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1: 네.
0: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1: 오, 그럼 이제 군대를 졸업하시고 다시 진로를 새롭게 예전에 꾸던 꿈을 다시 준비를 하게 되신 건데,
0: 네.
1: 주변에서는 최근에는 어떤 말씀을 많이들 하신가요?
0: 제가 사실은 중간에 이제 활동을 준비를 하다가 성대를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네, 성대를 다쳐가지고 잠깐 그 꿈을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다가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계속 다시 했으면 좋겠다. 가수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활동을 유지를 하고는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작곡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같이 이제 공동 작곡한 엔모라는 친구가 있어요.
1: 네.
0: 작곡하는 지인인데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이번 앨범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영어를 막 잘하지는 않거든요. 네, 영어로 된 가사로 이제 앨범을 내고 싶어서 준비를 하면서 주변에 또 이제 그 관련된 네. 친구들한테 이제 가사도 한번 좀 확인해 달라. 내가 뭐 틀린 게 있나? 그래서 뭐 더블 체크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네네.
1: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 오붕붕님께서 와우 새내기 출연하시면서 왠지 영어 발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남겨주셨고요. 또 로로킴님께서는 말하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다고 남겨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많은 분들께서 환영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데뷔 일주일 차 가수를 보게 되다니 영광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현님께서는 오늘 데뷔하면 저도 다음 주에 출연 가능한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웨인 베일님께서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인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음악가, 뭐 가수, 뮤지션 분들한테 영향을 받고 음악을 꿈꾸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아, 네.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브리티시 팝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틀즈, 그다음에 퀸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자랐고요. 그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락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1: 오, 네.
0: 근데 실질적으로 락 가수가 되고 싶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장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군대 R&B 로더 밴드로스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1: 루더 벤드로스,
0: 네.
1: 네.
0: 그래서 그 루더 밴드로스의 슈퍼스타 루더 벤드로스 버전으로 들으면서 너무 감명 있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루더 밴드로스 아 이거

0: 이런 장르가 뭘까? 그래서 소울 R&B 이쪽으로 이제 듣게 되면서 브라이언 맥나이트, 스티비 원더, 그다음에 에릭 베넷 등 그런 분들의 음악을 들어서 아 이런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전역하고 나서 그런 음악들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너무 반가운 게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오프닝 노래로 루더벤드루스의 댄스 인 마이 파더를 틀었거든요. 너무
0: 네.
1: 반갑습니다. 그럼 이 R&B 감성을 추구하는 이 웨인 베이님의 노래는 또 어떤 매력이 담겨져서 들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0: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이 세 곡인데요. 근데
1: 네.
0: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의 사랑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세 가지의 사랑이요?
0: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곡은 이제 그 약간 사랑에 푹 빠져서 Fall in Love 한 그런 상태의 사랑 곡을 준비했고요.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입니다.
1: 오,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
0: 네.
1: R&B 가수들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인데, 에릭
0: 네.
1: 베넷이.
0: 네.
1: 와, 그분의 노래를 또 오늘 첫 라이브 무대에서 함께 하게 됐네요.
0: 네네.
1: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당연하죠.
1: 네,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0: 재즈 카페 뭐 와인 바 이런 데서 멋진 라이브 공연을 들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우분부님께서도 와 데뷔 10년 차 가수 같다 이렇게 반응을 보내주시기도 했네요. 오늘 인생 첫 라이브 라디오 라이브 무대에서 웨인 베일의 아 네 에릭 베넷의 라스트 타임 들려주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1: 아 사실 제가 그 이 더 라스트 타임을 무대에서 여러 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무대에서 부르는 거랑 또 라이브 그 라디오에서 또 부르는 거랑 또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0: 아 그래요? 네. 라디오는 뭐 라디오가 더 좋은가요?
1: 약간 좀 더 집중이 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스튜디오 안에서 부르니까 좀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와 잘생겼다 내 동생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아, 네. 계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와 영어 이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지웅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1: 아 사실은 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약간 그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제 꿈이 있어서
0: 네.
1: 네 영어 이름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듣게 될 저 After the Silence라는 저의 곡도 영어 가사로 된 곡입니다.
0: 네. 그럼 오늘 브런치 카페를 시작으로 해외 전 세계 글로벌 무대까지 점령하시는 아티스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라이브 카페에서 신인 가수 웨인 베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무대로 에릭 베넷의 더 라스트 타임 들려주셨고요. 잠시 후에도 라이브 무대 두 곡을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웨인 베이님은 어떤 분일지도 궁금해요. 혹시 지금 막 조근조근 조심스러운 성격 같기도 한데 일상에서는 어떤 성격이세요?
1: 글쎄요. 털털한 때도 있고요. 예, 약간 와일드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대외적인 약간 성격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0: 그럼 MBTI 혹시 검사해 보셨나요?
1: 아, 네. MBTI는 좀 다르긴 한데요. MBTI는 ENTJ입니다.
0: ENTJ요?
1: 네.
0: 와, 신기하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N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약간 감수성도 풍부하고 상상력도 풍부하시고
1: 네.
0: ENTJ 조금 다른데요? 제가 보기와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이제 라디오니까 이제 라디오라고 또 제 성격대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0: 네, 여러분 지금 웨인 베일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웨인 베일님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웨인 베일님의 실시간 모습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 MBC FM for you.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6: 하이퍼스.
8: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9: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 플러스.
1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며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인 가수 웨인 베이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카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웨인 베이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일상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갓 앨범이 나온 지 딱 일주일 됐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요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하루 루틴이 궁금해요.
1: 하루 루틴이요? 루틴이라.
0: 운동을 하신다던가, 네. 뭐 요리를 직접 해드시는지도 궁금하고, 뭐 음악 작업 외에 또 하고 빠져있는 취미가 있으실까요?
1: 네, 제가 헬스를 좋아해요.
0: 헬스요?
1: 네,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헬스를 루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많이 못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앨범을 준비를, 작업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좀 많이 못했어서, 지난 일주일간 조금 친한 친구랑도 같이 운동도 하고요.
0: 네.
1: 네, 파트너 운동도 하고.
0: 브런치 카페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1: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0: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0: 아, 네네. 운동도 하시고. 그럼 네네. 평소에 운동을 원래 좋아하시나 보네요.
1: 네.
0: 지금 5802님께서 Unbelievable 귀요강하고 간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3582님께서는 라디오에서 라이브인 줄 모르고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너무 좋다고 들었네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좋은 음악 앞으로 두 곡 더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네, 그 박효신님 노래 중에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사랑 중에
0: 두 번째 사랑.
1: 네. 그 사랑 두 번째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노래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군대 있을 때 처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아, 이거 나중에 전역하고 꼭 불러봐야지. 그래 가지고 전역하자마자 제일 먼저 연습했던 곡이 이 곡인 것 같습니다.
0: 오.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첫 번째는 좀 뭔가 밝은 사랑이었나요?
1: 첫 번째는 이제 그 완전 사랑에 푹 빠져서.
0: 푹 빠진 사랑.
1: 네, 푹 빠져서 네. 헤어나오지 못하는.
0: 헤어나오지 못하는. 네. 맞다, 맞다. 그 두 번째 사랑은 어머니를 향한
1: 그죠,
0: 사랑.
1: 어머니를.
0: 이렇게 사랑을 컨셉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사실 이게.

0: 우리가 이제 가장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 먹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될까? 그 보통 이제 그런 밈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먹는 아이스크림. 그때 엄청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1: 와,
0: 들거든요. 그래서
1: 네.
0: 첫사랑이 팍 빠졌을 때에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노래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랑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1: 역시 음악을 직접 만드시는 분의 표현력은 남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어딘가에서 저도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한입 베어 본것 같은, 처음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럼 우리 웨인 베이님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MR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라이브 무대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웨인 베일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아 지금 저도 너무 푹 빠져서 약간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2904님께서 가수님 나의 사랑을 받아라

0: 갑자기 90년대 로맨스 영화 보는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완전 극찬인 것 같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신인 가수 웨인 베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두 곡을 커버곡 들려주셨는데 웨인 베일님의 진짜 본인의 음원 또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0: 아까 갈리아키 After the Silence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랑의 아픔이거든요. 마지막 곡은 이제 앞에 두 사랑은 정말 약간 달콤하고 포근한 사랑이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사랑에 대한 아픔. 그러니까 이별 후에 오는 침묵 속에서 오는 외로움, 우울감이라고 할까요? 우울감. 외롭고 우울, 그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한 번에 밀려오잖아요.
0: 네.
1: 네, 항상 근데 이제 모든 그 감정들은 침묵 속에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래서 그 after the silence. 그 silence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그런 사랑이 됐던 외로움이 됐던 이별의 아픔이 됐던 그거에 대한 내용을 녹아내서 쓴 곡입니다.
0: 오, 이 silence가 침묵이라는 뜻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after the silence 침묵 후에 밀려온 이런 감정들을 담은
1: 맞습니다.
0: 노래인가 보네요.
1: 네네.
0: 이 표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실제 경험담에서 출발한 노래인지 궁금합니다.
1: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이게 N이다 보니까 상상을 계속 많이 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MBTI N이
1: 네,
0: 상상을
1: 맞아요.
0: 많이 하는
1: 네.
0: 그런 성격인데
1: 네. 그 N들의 성향이 N분들의 성향이 살짝 좀 침묵이 되게 위험합니다. 여행을 막 하기 때문에
0: 네. 네,
1: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N들의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침묵 속에서 그거 하는 그 속에서 있는 그 녹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예 네, 했고요.
0: 네.
1: 네, 제가 너무 말려갔나요?
0: 아니요.
1: 돌아올까요? 앤드리 아픈도 그렇습니다.
0: 실제 경험담이라고 해주시는
1: 네네.
0: 답변이 기다려졌는데 살짝
1: 그건
0: 피해가신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제가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 그리고 복합적인 경험들의 바탕으로 굳이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해봤습니다.
0: 지난주에 앨범 내시고 오늘 라디오 방송 첫 출연이라고 하셨는데 인터뷰에
1: 네.
0: 고수이신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After the Silence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1: 네.
0: 혹시 막 녹음하면서 막 유독 감정이 올라왔던 그런 구간도 있었을까요?
1: 이제 후렴구에 이제 그 목노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침묵 After the Silence라는 그 구간이 가장 제가 좋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반복돼요. After the silence라는 게 After the silence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녹음하면서 가장 힘들기도 했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 표현을 못하긴 했어요. 사실은
0: 네.
1: 기간이 짧아서. 아무튼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시구나.
1: 네.
0: 그러면 우리 웨인 베일님의 첫 데뷔 곡이자 또 직접 작곡에 참여하셨잖아요.
1: 네네.
0: 네, 그 노래 After the silence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1: 네.
0: 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됐습니다.
0: 네, 지금 바로 음원 띄워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하시죠.

0: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와, 본인 노래할 때 가장 역시 제일 멋지다고 너튜브 댓글에 용님께서 다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오분묵님께서 나연 DJ 행복해 보인다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1: 정말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아쉽지만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 뭐 오늘 라디오 방송 첫 출연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1: 너무 진행을 잘 해주시고 인터뷰도 되게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0: 에이, 아닙니다. 지금 5802님께서 베이님 신인 가수 맞냐고 노래 너무 잘하신다고 오늘부터 팬 1일차 하겠다고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응원해주시고 노래에 감상에 젖어서 아마 황홀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1: 아, 네. 브런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첫 라디오 방송 출연을 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건데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1: 네.
0: 나중에 또 우리 브런치 카페 놀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지금까지 신인 가수 웨인 베이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8: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7: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8: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7: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9: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0: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었죠. 브런치 카페 라이브 카페 코너에서 신인 가수 웨인 베이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와, 데뷔 일주일 차인 게 안 믿길 정도로 정말 멋진 라이브 무대를 펼쳐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웨인 베이님의 After the Silence라는 데뷔곡과 또 웨인 베이님이 좋아하시는 뮤지션들의 노래 커버 노래까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웨인 베이 목소리 너무 좋다고 댓글 남겨주셨고 시고 황홀한 오전이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 기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전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웨인 베이님이 R&B 감성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또 요즘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퍼프 데디의 I'll be missing you라는 노래 요즘 자주 듣는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퍼프 데디의 I'll be missing you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혹시 등산결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서구권 온라인상에서 아주 난리가 난 단어입니다.

남친이 혼자 가버려서 눈물 흘리며 화산하는 여성의 영상이 조회수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대요. 이 영국 가디언지가 이걸 아주 진지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남녀의 등산 인식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남성들은 등산을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마초적인 도전으로 보는 반면 여성들은 풍경도 보고 대화도 나누는 여가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데이트하러 산에 갔는데 손잡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혼자 히말라야 원정대를 빙의해서 정상에서 봐 하고 가버리면 아래 남겨진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산을 정복하려다가 내 연인과의 관계가 먼저 정복당해서 끝장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등산 결별을 겪은 한 여성의 인터뷰가 참 와닿았습니다. 하이킹은 잘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을 함께 존재하는 것뿐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데 꼭 산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연애든 직장 생활이든 심지어 오늘 하루 이 살아내는 일 속도가 좀 느리면 어떻고요. 중간에 잠시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 발걸음 맞춰가면서 같이 걷는 게 진짜 멋진 동반자 아닐까요? 5월 19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존 케이 파라슈트.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0: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등산 결별.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서구권 온라인상에서 최근에 화제가 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뭐 등산 데이트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등산 데이트를 가는데 남성이 좀 지쳐있는 여성을 뒤에 홀로 남겨두고 정상까지 그냥 혼자 쌩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헤어지는 이 상황을 등산 결별이라고 하는데 이 틱땡, 예, 거기서 이 영상이 올라왔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산하는 여성의 영상 조회수가 소위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프죠. 이 얼마나 슬플까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하산하는 모습.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저 사람은 내 남자친구인가 남편인가 혹은 그냥 제 3장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옆에 차근차근 걸어야지 또 등산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국 가디언지가 또 요거를 진지하게 분석한 것도 웃겨요. 진지하게 분석을 했는데 남자는 정복해야 하는 마초적인 도전, 그것이 바로 등산이다 라고 본 반면 여성은 대화도 나누고 풍경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 여가 시간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걸 또 진지하게 분석한 것도 재밌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 이번 주는 피곤함이 오래갑니다. 주말에 장거리 운전에 또 오늘까지도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하셨고요. 화요일까지도 그 주말에 좀 고생을 하면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월요일에 털고 푹 자고 그리고 또 일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는 또 그런 걸 봤거든요. 이 별스타그램에서 한 영상이었는데 세계에서도 정말 유명한 어떤 한 부자가 동안으로 그냥 젊게 살기 위해서 모든 거의 재산을 쏟아놓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강조한 저속노화 중에 하나가 수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무조건 자정 전에 자고 또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자기 한 2시간 전에는 아예 보지도 않고 요게 가장 본인 생각했을 땐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했다는데 또 피곤함이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조금 멀리 하시고 오래 주무시는 거 또 추천드리겠고요. 또 3855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 1189번님도 출첵 또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등산이고 뭐고 저는 겨울잠 자고 싶은데요. 굴 없나 동굴? 여름 끝날 때까지 동굴에 있고 싶어요. 어제는 너무 더워서 못 왔어요. 보내주셨는데 저도 어젯밤에 올 들어 최초로 에어컨 틀고 잤습니다. 예,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와, 이제는 뭐 그냥 문 열어놓고 자는 것도 안 되고요. 바람도 잘 안 불고 그냥 에어컨 틀고 어제는 그냥 송풍 틀고 자긴 했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예, 5월 지금 19일인데 이 정도면은 특히나 기사 내용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올해가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라니 세 글자가 자꾸 보여가지고 좀 더 걱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3514번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점심 먹으면서 출석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인 이 등산 결별. 예,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은 계실까요? 등산 결별. 예, 계시다면 혹은 정말 산에서 헤어질 뻔했

어떤 적이나 이런 것들 소위 썰 전해주시면 같이 한번 또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또 그리고 김광석의 새장 속의 친구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광석의 새장 속의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2185번님, 후디 사내 연애했던 1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기면서 연애했던 게 묘미였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사내 연애만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사내 연애나 뭐 대학교 CC, 캠퍼스 커플, 아, 요게 비밀로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스릴 만점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불편함도 충분히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연애하셨는지는 적혀있진 않은데 몇 년은 교제하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사내 연애. 저는 이렇게 뭐 비밀스럽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뭐 거기에 있는 재미있는 일화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예 오히려 좀 대면대면한 척하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은 또 깨를 볶고 그게 또 하나의 연애 재미겠다

나도 쉽기도 하네요. 2185번님. 또 그리고 2018번님. 후디, 저희 가족도 주말에 창고 정리하느라고 피곤이 엄청 쌓였네요. 힘낼 수 있게 또 거북이 빙고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겠고요. 창고 정리하셨군요. 저도 이 주말에 요즘에 좀 청소를 쭉 하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닙니다. 예, 청소를 하도 안 했더니 기본 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운동할 때보다 땀 더 나고 주말이 요즘에는 쉬는 게 아닌. 2185번님 보내주셨네요. 2년 연애했어요 하셨는데요. 와, 그럼 2년 동안 한 번도 들키지 않으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연애를 하신, 대단합니다. 거북이 빙고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거북이의 빙고 듣고 오셨습니다. 7812번님, 남동생에게 결혼 1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서 기적 같다 그랬는데 2년 후 둘째를 안고 한국에 들어왔네요. 100일 잔치했답니다. 조카 안고 바라보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되는 게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오늘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조카들 벌써부터 눈에 아른거리네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작고 너무 이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이목구비가 뚜렷한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인데요. 윤종신의 Oh My Baby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헐쏘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8: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미혼 남녀들 사이에서 시간대

효율, 일명 시성비를 중시하는 새로운 만남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남녀 각각 10명에서 20명 안팎이 대관된 공간에 모여서 한 사람당 10분 남짓 1대1로 대화를 나눈 뒤 자리를 계속 옮겨가며 새로운 상대와 만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키, 체형, 직업군 등 구체적인 조건이 사전에 제시되기도 하는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소개팅 방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블라인드 소개팅,

주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 소개팅 방식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인데요. 포스트 말론의 Circles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원, 예, 원이라는 곡인데 정답인 이것을 저는 떠올리면 뭔가 원을 그리면서 막 도는 것 같은 느낌, 예, 막 교체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얼른 보내주시죠. 1번 블라인드 소개팅, 2번 아바타 소개팅, 3번 로테이션 소개팅 맞춰주시죠. 서클스 띄워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 포스트 말론의 서클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미혼 남녀들 사이에서 시간 대비 효율, 일명 시성비를 중시하는 새로운 만남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남녀 각각 10명에서 20명 안팎이 대관된 공간에 모여서 한 사람당 10분 남짓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뒤 자리를 계속 옮겨가며 새로운 상대와 만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키, 체형, 직업군 등 구체적인 조건이 사전에 제시되기도 하는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소개팅 방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블라인드 소개팅, 2번 아바타 소개팅, 3번 로테이션 소개팅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제가 살짝 웃은 이유가 7370번님께서 형님 진짜 이렇게 문제 쉽게 내실 거예요? 더위 잡수신 거 아니죠? 하시면서 정답을 다행히 또 맞춰주셨는데 그렇죠. 예, 문제가 좀 쉽긴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야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미 예전에 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요거는 이 소식은 별로 뭐 너무 먼 소식이니까 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힌트를 좀 드리면 정답인 이것의 뜻이 순환, 교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문제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막 그냥 뭐 선수 교체하듯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만나는 방식인데 1번 블라인드 소개팅일지, 2번 아바타 소개팅일지, 3번 로테이션 소개팅일지. 그래서 준비한 힌트송은요. 글루미 서티즈의 바꿔라는 곡입니다. 순환, 교대, 이 뜻을 가진 단어를 찾아주시면 또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얼른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잠시 후에 또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미 서티즈의 바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힌트송 듣고 오셨는데요. 이게 또 이제 드라마 추노 OST였거든요. 이 노래가 그 추노 항상 인트로에 막 장혁씨가 쫓아가는 그런 장면에 나왔던 노래인데 글루미 서티즈의 바꿔 오랜만에 또 들어봤고요. 자, 런치 퀴즈. 이 소개팅 방식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로테이션 소개팅이었습니다. 야, 요게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실제로 제 주변 또래 분들도 요게 또 강원도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하곤 했었는데, 야, 이게 유행이 장난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이 끝판왕이죠. 남녀 각각 한 10명에서 20명 안팎이 모여서 대관된 공간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당 10분씩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남녀 각각 10명을, 그러니까 10분씩만 얘기해도 와 너무 100분이긴 해요. 근데 10명을 만났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뭐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되면은 뭐 이렇게 사적으로 또 대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 방식인가 봐요. 근데 최근에는 뭐 키, 체형, 직업군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사전에 또 제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결혼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로테이션 소개팅이라는 아주 신문물이 들어왔다라는 또 정보를 드리면서,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6258번님 3번 로테이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3461번님 처음 보내주셨거든요. 로테이션 어릴 때 소개팅 미팅 많이 못해본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면 된 거죠 하셨는데요. 그 행복하면 된 거죠의 점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점점점점 행복하면 된 거죠. 예, 결국에는 소개팅 미팅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반자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하고 행복을 같이 쫓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소개팅 미팅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동반자를 찾으신 거면 요즘 말로 이 시간 대비 효율, 시성비를 엄청 챙기신 거죠. 최고입니다. 또 6128번님 로테이션 소개팅 대박!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도 해보고 싶네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보내주셨는데, 그쵸. 30년 전에도 있었다면, 예,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너무나 이 로테이션 소개팅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정신이 없다라는 후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10분 뭐 이제 좀 아이컨택하고 대화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자 옆으로 옮기세요 뭐 이렇게 나와서 뭔가 정신은 없는데 기억나는 건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후기도 있긴 하던데, 여기서 뭐 짝을 만나면 그것도 베스트죠. 또 그리고 6388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로테이션 소개팅이요 형님 모쏠 탈출하고 싶네요 점점점 보내주셨는데요. 모쏠 탈출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형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쏠 탈출

0: 오늘 또 런치 퀴즈 제가 잘 가져왔네요. 로테이션 소개팅 한번 해보세요. 예, 강원도에도 있다고 그러고 아마 요즘에 전국적으로 막 하나 두 개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시고 나가야 됩니다. 탈출하려면. 또 426번님 정답은 3번 애둘 아줌마도 로테이션 소개팅 하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땡. 마음은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땡. 또 그리고 3385번님 8309번님 3번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한다더군요 하셨는데 그쵸. 예, 뭐 10분에 이렇게 1명 그리고 100분에 10명 시성비 최고. 또 그리고 0707번님 소개팅 아 무슨 소개팅이든 소개팅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쵸. 이게 또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루트가 소개팅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걸로 따지면은 그냥 운명적으로 뭐 친구가 야 그냥 맥주 한잔 먹게 나와 했는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뭐 마음에 들어서 눈이 맞거나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고서는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소개팅 이런 장치를 좀 사용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또 소개팅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것도 좀 아 이게 좀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 뭐 어플리케이션도 많다고 하긴 하는데 또 저처럼 흥선대원군 느낌의 이 보수적이신 분들은 뭐 할 수도 없고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525번님 로테이션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애둘맘 하셨는데 애둘맘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등장하고 계십니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서 또 그리고 4429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3번 점심시간에 따분하고 졸린 이 시간에 정이 들으면서 퀴즈도 응모해봅니다 하시면서 3번 맞춰주셨고 3559번님 1440번님 4362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로테이션 소개팅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의 나루쌀,
5: 덮밥에도
4: 당진의 나루쌀,
5: 국밥에도
4: 당진의 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문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2185번님, 요즘은 소개팅이 여러 방면으로 열려 있어서 만남의 기회가 많은 듯하네요. 킥킥 하셨는데요. 그쵸. 뭐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경로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요즘에 너무 많고, 또 그리고 뭐 별스타그램으로 만나는 요즘 Z세대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요즘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신기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냥 사진 몇 장 보고 아예 모르는데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SNS로도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소개해드린 또 로테이션 소개팅 이런 것도 있는데, 3521번님께서 후기를 들려주셨네요. 저는 해봤는데요. 별로였어요. 일단 10분 너무 짧기도 하고요. 질문이 사람만 다를 뿐 다 똑같아요. 같은 질문 같은 답변 하셨는데, 아 그렇긴 하겠네요. 이게 또 10분이니까 사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요? 하시는 일은요? 어디 사세요? 요거 하면은 한 5분 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5분은 그냥 이제 촉으로 감으로 이제 이 사람이 느낌이 어떤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러긴 너무 또 짧고, 아 그렇긴 하겠네요. 별로였어요 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운명의 짝꿍은 못 만나신 것 같은데, 다른 소개팅 방식으로 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 또 모쏠인데 탈출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고, 자 당첨자 두 분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4362번님 그리고 144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으로 이정현의 바꿔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김채원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4: ERP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8: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난이도 3문제까지 맞힐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김채연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또 5월 19일 화요일에 오셨는데요.
1: 네.
0: 저희가 오늘 조금 전 런치 퀴즈에서 다양한 또 소개팅 방식이 있는데
1: 그쵸?
0: 최근에는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유행을 하고 있다. 또 요 퀴즈를 냈거든요.
1: 네.
0: 또 Z세대 대표 주자로서 이 로테이션 소개팅 알고 계셨나요?
1: 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0: 아, 그래요?
1: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요즘 연애를 안 하는 분들을 이렇게 여러 명 모아놓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별스타그램에서 네. 좀 본 적이 있습니다.
0: 다 같이 모아두고 이렇게 파티 느낌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솔로 파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애를
0: 친구들도?
1: 하고픈 친구들이나 조금 이제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은 네. 많이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0: 후기는 괜찮나요?
1: 후기는 근데 그런 데서 사실 연인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짧게 하루 그냥 네. 노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친구 만들기에는 괜찮은데 진지한 연애를 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0: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오늘 뭐 시원하게 웃고 떠들자 이 그쵸. 정도는 괜찮다.
1: 그렇죠. 근데 친구는 많이들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요즘엔 근데 참 뭐가 많은 것 같긴 하고.
1: 네.
0: 김채연 리포터는 네. 요 효율을 따진다면 로테이션 네. 소개팅 참가하실 겁니까?
1: 저와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저는 네. 일반 소개팅도 아직 안 해봐서 그래서 아직 로테이션 소개팅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일단 1대1 소개팅부터 해보셔야겠다.
1: 그렇죠. 네. 1대1부터 먼저 해보고 소개팅이란 거 경험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로테이션 소개팅 나가보겠습니다.
0: 보통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지금 채연 리포터 시기쯤에
1: 네.
0: 소개팅을 슬슬 하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이제 슬슬 뭐 해보시겠네요.
1: 그렇죠.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소개팅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저랑 동갑인 친구들도 남자친구 만나면 소개팅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학교를 다 졸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0: 2904번님께서 재현님 로테이션 소개팅 나가면 인기 많을 텐데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안 돌아서 로테이션이 안 될 것 같아 하시면서
1: 2904번님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그 남자분 쫓겨나죠. 빨리 도세요 했는데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1: 그렇죠.
0: 추방입니다 하고 쫓겨나고
1: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요.
0: 나가보세요. 나가서 한번 또 여러 사람 이야기도 나눠보고. 근데 확실히 한 10년 전만 해도
1: 네.
0: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1: 네.
0: 그때 매주 화요일이었나 수요일마다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1: 카페에서요?
0: 네.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아르바이트생인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1: 힘들겠네요.
0: 주문이 폭주를 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지금 제 나이 정도예요.
1: 네.
0: 이제 오시는 분들이 30대 초반에서 중반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독서는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1: 목적은 다른데
0: 자리 선점.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여성분 옆에 앉아 있느냐. 그거가 일단은 다들 남자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시고.
1: 아니 알바생 네. 입장에서 너무 재밌었겠다.
0: 재밌죠.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은 오늘은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매치가 될까 하면서
1: 완전 연애 프로그램 눈앞에서 보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0: 네, 저는 그래서 빨리 뭐 커피 만들고 음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엔 저분 둘이 옆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 다른 남성분이 꼈네. 약간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1: 아니 요즘 독서 모임도 그렇고 네. 러닝 그루에서도 많이들 사귄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강을 다녀왔는데 네. 러닝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약간 단체로 남녀 섞어서 많이들 뛰시더라고요.
0: 거기서도 이제 또 연애도 하고
1: 그럼요.
0: 러닝도 뛰면서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요즘에 참 뭐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1: 네.
0: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독서 모임 뭐 이런 거밖에 없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SNL 아니에요? 하신 분도 계시는데 SNL이 보통은 이제 유행했다 하면 다 풍자를 해버리니까
1: 그렇죠.
0: 약간 이미지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자, 다시 코너로 돌아보면요.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입니다. 노래를 저희가 들려드리면 가수 이름 혹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난이도 하 문제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어떤 노래 처음으로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첫 번째 노래는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하 문제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제목을 맞히는 시간 상중하 뮤직 퀴즈. 정호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0: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오셨습니다. 상중하 뮤직키즈 난이도 하 문제 첫 번째 노래였는데요. 난이도 하 문제답게 또 김채연 리포터가 가수에 대한 힌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이 가수는 가요계 최고의 보컬들을 일컫는 김나박이의 첫 글자 김을 당당하게

0: 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데뷔해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발매한 곡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숨긴 탓에 음악 방송에 나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에서는 이 가수를 무조건 잡아야 하는 섭외 1순위로 두기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은 물론 숨겨왔던 댄스와 예능감 등 다양한 끼를 발산하며 비주얼 가수라는 유쾌한 애칭을 얻기도 한이 가수 누구일까요?
1: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 가수의 이름을 정답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K본부 라디오에서 DJ도 했던 분이죠. 라고 또 4429번님께서 힌트 아닌 힌트까지 주셨고, 3208번님은 야, 이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잊고 있었던 노래인데 반갑네요. 이래서 라디오를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난이도 하 문제는 또 워밍업 좀 하시라고 저희가 힌트송을 하나 더 드려요.
0: 네.
1: 다음 노래 들으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 정답률 100%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이분의 대표곡인데요. 보고 싶다 준비했습니다.
1: 끝이에요. 이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드라마 천국의 계단
0: 네, 맞습니다.
1: 보셨나요?
0: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1: 아,
0: 보셨나요?
1: 그러면 저는 봤죠.
0: 오.
1: 권상우 씨가 그 아이스링크장에서 부메랑 날리는 거는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0: 부메랑이요?
1: 네.
0: 네.
1: 아, 모르세요?
0: 네.
1: 부메랑을 날리면서.
0: 아이스링크장에서요?
1: 네. 근데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요.
0: 어머.
1: 돌아오는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명대사가 이때 감성이에요. 2000년대 1, 2년? 예, 그때 그런 약간 오글거리면서 근데 또 그때는
0: 근데 설렐 것
1: 달콤한
0: 같아요.
1: 설렐 것 같아요.
0: 예, 여자면은.
1: 이것도 레트로인가? 이것마저도 레트로인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꼽기도 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장면이 권상우 씨가
0: 네.
1: 그 천국의 계단 드라마에서 그렇게 전력질주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최지우 씨가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쓱 마주쳤는데 권상우 씨만 알아보고 최지우 씨는 못 알아보는. 근데 뭐 버스를 타고 그냥 쌩 가버릴 때 뒤에서 택시를 잡으면 되는데
0: 네.
1: 버스를
0: 아,
1: 발로 잡으려고
0: 달려서 잡는.
1: 보통 같으면 햄스트링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냥 뛰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노래거든요. 보고 싶다.
0: 네.
1: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두 번째 노래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 보고 싶다라는 노래 부른 가수 이름 너무 쉬웠죠. 정답은요?
1: 정답은 김범수였습니다.
0: 김범수 씨, 와, 1999년에 데뷔를 해서 아, 지금 2026년까지 지금까지도 최근에는 너튜브에서도 본인 채널 또 활발하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1: 네, 막 개인 브이로그 올리시고 하시고 있던데 아, 저는 이 김범수 씨가 제 첫인상은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발라드 가수로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순위였을 것 같은데 네. 발라드뿐만이 아니라 끼가 대단하시더라고요.
0: 되게 다양한 장르를 다루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인상에 많이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0: 맞아요. 저도 그때가 나는 가수단 라인업이 가장 화려해서 정말 순위에 들기가 어려웠던
1: 맞습니다.
0: 어느 정도였냐면은 김범수 씨가 계실 때의 네. 그 라인업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현우 씨 거의 뭐 그냥 대단한 싱어
1: 그쵸,
0: 그리고 복면가왕 또 오랜 기간 또 가왕으로 군림하기도 했었고
1: 그렇죠.
0: 근데 나는 가수단 들어오셔서 2주 만에 나가셨어요.
1: 아.
0: 정말로
1: 그 정도로 네. 라인업이 너무 세서
0: 두 곡 부르고 나가셨어요.
1: 아...
0: 탈락이 된 거죠.
1: 그쵸,
0: 그러니까
1: 그쵸.
0: 김현우 씨조차도 그렇게 됐었던 공포의 라인업이었는데
1: 네.
0: 거기서도 끝까지 버텼던 김범수 씨였습니다. 아... 난이도 하 문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도 참 많았는데요.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3208번님, 또 4429번님, 6940번님, 0604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김범수 가수님 김범수 하면 보고 싶다를 제일 좋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1: 네.
0: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약간의 후순위로 밀렸어요.
1: 저는 끝사랑 좋아합니다.
0: 아, 끝사랑.
1: 끝사랑 노래 한동안 약간 중독처럼 계속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끝사랑도 좋고 저는 슬픔 활용법.
1: 오.
0: 네, 그 노래도 좋아하고 대체로 다 약간 흐느끼는 노래예요. 좀, 네.
1: 약간 그런 거 좋아한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0: 그렇죠. 발라드 들을 거면은 슬픈 거 듣는 게 낫고 네. 소개해 주시면요.
1: 네. 1088번님 정답 김범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 화이팅입니다. 더위 조심하고 사진을 셀카를 오. 보내주셨어요.
0: 야, 지금 또 근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셀카까지
1: 오, 대단하십니다.
0: 감사드립니다. 네. 지구를 지키고 계시는 그쵸. 1088번님이고 또 그리고요.
1: 또 6386번님 김범수 씨군요. 요즘 장발로 머리 기르시고 더 멋있어졌어요. 보내주셨고요. 7405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0: 이 비주얼 가수다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요즘에 더 멋있어졌다. 3461번님도 보내주셨는데 장발하신 지가 꽤 됐죠? 이제
1: 그렇죠. 근데 장발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김범수 씨가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런 매력이 있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0: 이게 또 그 김나박이라는 수식어도 있고
1: 그쵸.
0: 그냥 싱어, 보컬계의 천상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거기에 장발을 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어디 도사님 같은 느낌이 나서
1: 아 예. 완전 이제 그쵸 다 뭔가 노래를 다 섭렵하고 네. 이 신의 경제에 오른 느낌으로
0: 모든 걸 터득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1: 그쵸 그쵸
0: 근데 지금도 이 보컬 트레인을 받으신대요
1: 정말요?
0: 네,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시고 아. 계속해서 이 발전을 위해서
1: 그러니까요
0: 네, 수종 보완하고 그런 모습이 참 멋있는 가수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0537번님도 그렇고요. 오늘 바이크 타러 고성에 나왔는데요. 아카시아 향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김범수 맞춰주셨는데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2717번님 그리고 634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김채연 리포터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2: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3: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퀴즈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채연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2904번님께서 장발, 후디는 장발하지 마세요 보내주셨는데, 저도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12: 아, 장발을요?
13: 장발 플러스 보통 세트로 따라오는 게 수염. 네, 저도 수염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12: 아, 진짜요?
13: 지금은 이제 다 초벌을 한 거예요.
12: 아, 그래요?
13: 네, 초벌을 다 한 거고, 원래 저 하기 전에 네. 대학생 때 사진 보면요. 네.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살면 네. 원시인처럼 살면 네. 바로 수염 덮였어요.
12: 아니, 상상이 네. 안 가요.
13: 장난 아닙니다.
12: 아, 정말요?
13: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장발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신께서 이 수염을 주셨으니 이거는 머리를 기르라는 계시다.
12: 아니, 남성분들이 이 장발과 수염 한 번씩 네. 꿈꾸시는 것 같아요.
13: 그게 그 유승범 씨 때문에 그래요. 유승범 씨가 되게 많은 남자들을 배려놨습니다. 본인만 잘 어울리는 거를 스타일을 딱 구축해 놓으니까 나도 기르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긴 하죠. 실제로 또 네. 김

0: 최준 리포터.
1: 네.
0: 또 주변에도 장발하셨다가 최근에 자르신 분도 계시다고.
1: 아, 네, 저희 친오빠 말인데요. 네. 저희 친오빠도 장발을 그렇게 약간 고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제발 잘라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여자친구 말 듣고 잘랐다고 들었습니다.
0: 야, 역시 이 걸프렌드의 한마디면.
1: 그렇죠.
0: 상황 종료긴
1: 부모님 한데. 말보다 강력합니다.
0: 부모님 말은 뭐 귀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 정도까지 기르셨어요, 친오빠분은?
1: 되게 옆머리 뒷머리 다 길어서 네. 거의 어깨 닿을락 말라.
0: 많이 기르셨네.
1: 그래서 그런 약간 스타일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데 자른 게 훨씬 나아요.
0: 수염은요?
1: 수염은 안 길렀습니다.
0: 아하, 네,
1: 수염까지 길렀으면 이제 네. 네, 회사를 못 다니지 않았을까.
0: 아, 그래도 장발까지는 허용해주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다음에 하실 거면 수염도 꼭 같이 챙기라고 전해주세요.
1: 네, 후디가 그러라 했다고 한번 전해볼게요.
0: 수염 없는 장발은 팥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걸 전해주시길 바라겠고.
1: 네.
0: 자, 이제 두 번째 난이도 중 문제 노래를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 이름은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난이도 중문제 이번에도 채연 리포터의 힌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제가 노래 내용을 영화 줄거리처럼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나른한 오후 잠시 잊고 지냈던 학창시절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하고 물어보는데요. 웃으면서 맞다고 대답하며 그런 넌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되묻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화기를 붙잡고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잖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산다는 건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며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가사를 영화 줄거리처럼 소개를 해주셨는데 야, 중간에 거의 뭐 정답이 한번 나왔어요.
1: 나왔습니다.
0: 네, 거기서 한번 삭 캐치를 해보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제목을 알지만
1: 네.
0: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1: 저도 약간 지금 걱정되는 게 제목이 꽤 길거든요.
0: 길어요.
1: 길어서 이거를 다 맞추실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0: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이게 제가 한번 신청곡을 요 곡을 많이 은근 주시거든요.
1: 오.
0: 근데 제목을 다 다르게 주세요. 다 다르게 주세요. 한 글자 한 글자.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걱정되긴 합니다만 가수는 저희가 네. 발표를 해도 되죠?
1: 네, 가수는 여행 스케치입니다. 네,
0: 여행 스케치의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중문제 노래 나갑니다.

0: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중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였습니다.
0: 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보통 이 신청곡을 요걸 보내주실 때 네. 산다는 건에서 다를 빼주세요.
1: 아~
0: 네, 빼서 주십니다. 그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1: 아니 너무 헷갈리실만
0: 네.
1: 합니다.
0: 네, 또 그러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이렇게 보내주셔서 실제로 지금도 청취자분들께서 그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대표적으로 2904번님께서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
1: 후보가 세 가지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산다는 건 2. 그런 거 아니겠니. 3. 산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니 하셨는데 다를 빼주시고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1: 아.
0: 그러니까 다 이제 포함되시는
1: 네.
0: 케이스죠. 다 틀리셨어요.
1: 아쉽습니다.
0: 또 그리고요.
1: 네, 3855번님은 정답 비와 당신의 이야기 모르겠어요.
0: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가수 이름을 여행 스케치인데 청춘 스케치라고. 거의 뭐 한 팀을 제작을 하셨네요.
1: 그러게요.
0: 네, 또 그리고요.
1: 또 6940번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노래 제목이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찬스 좋습니다.
0: 검색 찬스.
1: 네.
0: 또 그리고 2486번님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자나깨나 결혼만 고집하던 나는 너보다도 결혼이 늦을 줄이야 하셨는데 이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0: 가사가 있죠.
1: 그렇죠. 이 결혼을 계속 결혼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 오히려 늦춰지게 되는
0: 맞아요.
1: 게 있고 오히려 나 결혼 관심 없어 하는 친구들이 빨리 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게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1: 네.
0: 나비를 쫓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그 시간에 정원을 가꾸면 나비가 들어올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보고 오히려 네. 쫓는 사람은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뭐 잡아도 이제 네. 그냥 한 마리만 계속 쭉 보는 거죠.
1: 나비가 들어오게끔 하는.
0: 근데 오히려 들어오게끔 꽃향기가 나는 정원을 만들어두면 그래서 약간 가사랑 일맥상통한 느낌도 나고
1: 네.
0: 또 그리고 1, 2,

0: 6번님, 제 노래방 18번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맞춰주셨고, 3631번님도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연락을 해보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아, 그러게요. 연락을 해보고 싶다.
1: 네.
0: 라는 친구들도 점점점 해가 갈수록 줄잖아요.
1: 네. 그렇죠. 이게 또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기억 안 나듯이 계속해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저는 근데 종종 생각나기는 해요. 아, 이 친구 뭐하고 살고 있을까?
0: 그래요?
1: 그래서 인별그램에 한번 찾아보고는 하는데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0: 제가 어제 그 인별그램에 네. 제 고등학교 시절 체육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1: 갑자기요?
0: 갑자기 친구랑 통화하다가 고등학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근데 잠깐만 그 선생님 잘 사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마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네. 그 선생님을 팔로우하고 있어서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아이고 이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네.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신 느낌도 있고
1: 그래요.
0: 그리고 또 한 7년 전쯤에 또 새 생명이 또 태어나기도 했고 그런 근황들을 그냥 목격을 한 거죠. 근데도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도 들고
1: 그쵸.
0: 그리고 신기한 게 네. 제가 이렇게 깨톡창이나 옛날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까지 내리면
1: 네.
0: 내가 이 친구랑 이런 대화도 나눴었어 싶은 게 있어요.
1: 아 이렇게까지 네. 친했었나? 이런 느낌.
0: 나하고 이 친구하고 뭔 일로 대화를 했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가 실제로 한 불과 2, 3년 전밖에 네.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할 때 바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한번 슬쩍 네.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은 궁금증이 풀립니다.
0: 요즘엔 그렇죠.
1: 네.
0: 어떻게 살아? 뭐 그런 게 안 하고.
1: 그렇죠.
0: 좋습니다. 3200번님도 고성 활쏘기 대회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좋아하는 노래 남아서 좋네요. 맞춰주셨는데요. 자, 당첨자 역시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320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상 문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둘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이번 퀴즈의 주인공은 공연 혹은 에너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솔로 가수인데요. 늘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신나는 곡들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노래만큼은 평소 이 가수가 보여준 유쾌한 모습과 다르게 아주 묵직한 울림을 전해주는 곡인데요.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시대 가장들의 고단한 삶과 시간이 흘러 뒤늦게 그 무거운 어깨를 이해하게 된 자식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세 글자로 한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을 뜻합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0: 네, 노래 제목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노래 나오기도 전에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1: 대단하신데요?
0: 대단하십니다.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역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상 문제 노래 나갑니다.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치기 나가야겠소 여보.

0: 작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9: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꼭지.
1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4: 정호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상중하 뮤직퀴즈 난이도 상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5: 정답은 싸이의 아버지였습니다.
14: 싸이 씨의 이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아, 이 후렴이 사실 그쵸.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문자창이.
15: 그러니까요.
14: 네.
15: 지금 다들 약간 울컥하시면서 뭐 어버이날 못 챙겨드린 게 서운하다,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3855번님은 가수 G.O.D 제목은 어머님께.
14: 아, 어머님께. 이게 헷갈리긴 하실 것 같아요.
15: 그렇죠. 가사 네. 내용만 들으면 부모님 내용이기 때문에.
14: 뭐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라고 바꿔도 전혀 뭐 무리가 없으니까.
15: 네.
14: 예, 또 그리고요.
15: 또 0206번님은 안녕하세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보고 집에 오는 길 왜 이리 더운지, 횡성인데 너무 더

0: 좋네요. 정답은 싸이 아버지 맞춰주셨습니다.
1: 네, 또 7188번님, 0746번님도 아버지 항상 존경합니다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0068번님께서는 또 11살 허유빈입니다 하시면서 꼭 선물 주세요, please 하시면서 또 문자도 남겨주셨고.
0: 네.
1: 또 그리고요.
0: 0930번님 싸이 아버지 정답 맞춰주시면서 상큼 하루 보내셨거든요.
1: 네.
0: 아무래도 상큼한 하루를 보내시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상큼한 하루 되세요를 줄임말로 네 글자로 보내주신 것 같고. 또 그리고 6533번님 이 시대 진정 점점점 영웅이자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아버지 맞춰주셨습니다.
0: 네.
1: 또 그리고 5629번님도 이 노래는 괜히 울컥함 또 맞춰주셨는데, 그렇죠. 이 또 부모님을 소재로 한 노래는 가사가 어우 확 더 와닿죠.
0: 맞죠.
1: 네. 그리고요.
0: 또 5403번님도 싸이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노래기도 하죠. 철없이 슬픈지도 모르고 지나간 시절이에요. 이제는 부모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그리운 50대 중반이 돼버렸습니다. 보내주셨고요. 7189번님 오늘 노래 02학번 취향 저격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 02학번이시면은 24년 전에 입학을 하신
0: 그러게요.
1: 분들인데 또 오늘 또 김채널 리포터가 네. 딱 그때 노래들을 들고 왔어요.
0: 네,
1: 2000년대
0: 맞습니다.
1: 초반에서 초중반 그죠? 또 그리고 0630번님, 6940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718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와 관련된 또 이런 스토리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소개는 못해드려도
0: 네.
1: 읽기는 다 읽었습니다.
0: 네.
1: 걱정하지 마시고요. 2486번님이 향기 좋은 정원을 위한 첫걸음 떼어봐야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0: 오.
1: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나비를 쫓지 말고 정원을 만들어라. 예,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어떠셨나요?
0: 오늘 또 5월 중순에 이렇게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날에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다음 주도 좋은 노래 들고 오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 노래를 안 띄워드리면은 어머니들도 좀 속상하실 것 같아서 GOD의 어버님께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화요일 보내시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5, BS안양 제1건설.
1: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어느 교수님이요, 물리학 법칙을 가르치던 중에 설명이 어렵다는 반응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법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0: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또 뭔지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건 단순히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뭐냐, 내가 뭐 그거예요. 아시죠? 뭐 그런 겁니다. 자, 5월 19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카이고 칼리드 그리핀의 Save My Love 듣고 왔습니다. 윤정호님, 아하 우리 부장님 일을 잘 모르는 거였구만. 아 어쩐지 업무 지시할 때 설명을 못하더라니. 아, 오늘도 두 대덕에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맞아요. 이 설명 못하는 거는 진짜 물론 말주변도 뭐 한몫하겠지만 나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거시기해서 잘 거시기 해.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죠. 백진화님께서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해가 갈수록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러다 연계국어 되겠어요. 저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왜 그러나 모르겠어. 스마트폰 하도 많이 사용, 쇼츠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아 진짜 이게 가끔 가다가 손글씨 쓸 때도 있잖아요. 와 왜 이렇게 악필이 되지? 나 왜 이렇게 글씨 못 쓰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밑에 받침 하나 쓰는데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우리 점점 퇴화되고 있나 봐.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쵸? 아 이제라도 우리 책 좀 읽읍시다. 네 저부터 솔선수범 할게요. 책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아 노안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 핑계거리만 늘어나네요. 자 여러분은 누구인지 두 대의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아주 아주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쏠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커피 한 잔 때리고 다 이렇게 방송에 내가 보낸 문자 이렇게 읽히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영어 퀴즈쇼 나 학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안영미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영어 퀴즈

0: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 보셔야겠죠?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방구석 여행 좋아하는 분들 여기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노포와 할머님 매니아죠.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안영미라는 사람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안영미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올품 씨는 알까요? 안영미라는 사람 말이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프리미엄 방탄꼭지는 아실까요? 롯데렌터카, 멕시칸,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알레스 아우토. 그 안영미 어렸을 때 모습을 보진 않았을까요? 빙그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분들은 아마도 알 겁니다. 학교 앞에 남학생들이 즐비해 있었던 곳. 뿌리 담은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심지어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안영미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이라는 거 알고는 있을까요? 유동골뱅이, KB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안영미는 MBTI가 I로 시작한다. 그런데 왜 카메라만 들이대면 미쳐 발광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려주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시킨 것 같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 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골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임유희님께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듣고 있으니 이곳이 낙원이네요. 부럽다. 너무 부럽다. 여행 간 사람도 부럽지만 저는 집에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부럽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제가 광고 또 그렇게 또 소개를 했더니 김범수님께서 아이 그놈의 인기 혼자만의 인기 혼자만의 인기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네. 아, 참 사람 말을 못 믿어. 자, 갓세븐 진영이 신곡 Ever Love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랑 9193번님 상암동 MBC 앞에서 중고거래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판매자님 애놀이 해주대요 라고 하셨는데 MBC 어딥니까? 뭘 중고거래 하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판매자님도 듣고 계시려나? 지금 부장님 또 보신다고 또 창밖으로 또 보고 계신다 또. 누군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도 좀 보게. 안녕 안녕. 안 보인다. 1994번님 아 빨아놓은 속옷이 없어서 8년 전에 선물 받은 티팬티를 입었는데 아 은꼬가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 아직 집에 갈려면 멀었는데 이거 못 걷겠어요. 나 어떡하죠. 아유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노팬티로 가시지. 굳이 왜 티팬티를 그 낑기는 걸 입어가지고 계속 똥집을 맞으면서 가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계시겠네. 얼른 이제 공중화장실 가셔서 벗으세요. 자, 내 똥꼬에게 자유를 주소서. 5038번님 운동 갔다가 즉석 복권 하나 사와서 긁고 있네요. 에라 이 꽝이다 이. 아 우리 꽝일 거 알면서 긁잖아요. 아 나 계속 아까 티팬티 자꾸 생각했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엔 행운이 따르길. 4651번님 저는 지금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습니다. 애한테 집에 가자고 하면 눈도 안 마주쳐요. 오늘도 종일권 끊었어요. 오늘은 언제 집에 가려나? 그러니까 애들이 참 희한해요. 집에 있을 땐 밖에 안 나가겠다 그러고 밖에 나가면 집으로 안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번 밖에 나가잖아요. 정말 가진 애를 다 써도 절대 집으로는 안 들어가겠대. 그 왜 그럴까? 또 집에 오면 또 잠을 절대 자지 않겠대. 왜 그러는 걸까요? 얘들아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어? 2852번님 목포 분식점 못난이네에서 안영미씨 나오는 방송 사장님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사장님께서 20년째 항상 두대를 오픈과 동시에 듣는다고 하십니다. 헉, 어머 찐 두댕이셨네. 어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소리 나오게 또 크게 크게 들어주시면 손님분들도 같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못난이네 파이팅 일어나십시오. 노푸름님 사과 가수원 하는 집으로 시집 온 지 한 달 차예요. 사과밭에서 꽃 따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너무 집에 가고 싶다. 그러시겠다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그리고 날씨는 흐리고 꾸물꾸물하지만 또 은근

덥잖아요. 아, 정말 밖에 나가면 집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밖에만 나가면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아이들은 집에 안 들어가는 거니? 노동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니? 자, 여러분들 모두 안효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투어스의 널 따라가.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오게 부득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0: Hi.
1: My name is Michael. I love you so much.
0: Michael. Yeah. I love you too. Yeah. What's your job?
1: My job. Bus driver.
0: Bus driver. Oh, 일로 와, 일로 와. I love you so much. Bus driver.
1: Yea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Yeah.
0: 어느 버스? 시내 버스?
1: Yeah, yeah. 서울.
0: 서울?
1: 시내 버스.
0: 몇 번? How number?
1: 101.
0: 101?
1: 예.
0: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와우. 그러면은 지금은 now 쉬는 타임?
1: 예. 오늘 워크 피니시.
0: 오케이.

0: 오케이. 예, 그러면은 예, 예. 노선 어느 노선?
1: 그 버스. 원. 나야 나.
0: 아 노선 어, 어디? 그 서울 어디 노선? 아,
1: 서울. 어 스타트 우이동.
0: 우이동.
1: 예. 그 턴 광화문.
0: 아 광화문.
1: 예.
0: 어 가장 어 빡센들 다니네요. 어, 유 저기 매일매일 저기
1: 예, 예.
0: everyday tired 유 하겠다.
1: 예, very tired.
0: 어, 그래도 very 우리 tired. 두 대가 어떻게 힘이 좀 되고 있어요?
1: 아, 2시에 데이트 마이 에너지 바.
0: 와, 땡큐. 어쩜 이렇게 유 멘트 스윗 멘트.
1: 땡큐, 땡큐.
0: 아, 895번님께서 헐 101번 기사님, 저 미아동 살아서 자주 타는데 반가워요라고 하셨습니다.
1: 아, 나이스 미쳐.
0: 자, 그렇다면 좋은 기운 받아서 우리 퀴즈 꼭 성공합시다. 자, 네. 퀴즈. 렛츠 고.
1: 렛츠 고.
0: 자, 해산물이요. 해산물. 도그 파이어.
1: 도그 개불
0: 오카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We night you day better beautiful.
1: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오카이. 자, 드라마 제목입니다. 드렁큰 포 버틀 캔 레전드.
1: 패스.
0: 아, 오케이. 자, 드라마 대사예요. You I will broken.
1: You I will
0: broken.
1: 너... 넌 나를 파괴했어?
0: No, no, no, no. You. You. No. I will. Broken. It's,
1: 너 부셔버릴, 널 부셔버릴 거야. 청춘의 덫.
0: 오, 오카, 오카, 오카.
1: 부셔버릴 오카이. 거야.
0: 자, 속담이요, 속담. 자, 리얼 버드 노 패스 방앗간.
1: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
0: 아, almost, almost, almost.
1: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랴.
0: 오카이! 나이스!
1: 오카이!
0: 십시오 일어나 십시오.
1: 여미들 복싱 파레.
0: 예. 야바라바 히. 와우.
1: 와우.
0: 와, 이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해내셨어요. 와, 역시. 제가 볼 땐 우리 101번 승객분들이 다들 아 우리 기사님 제발 되기를 모두가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1: 아우 땡큐 와. 땡큐.
0: 자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한국말 네네.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1: 네. 아,
0: 3210번님께서 헐 초당 초교에서 맨날 타는데 어느 기사님인지 알 것 같아요. 맨날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젊은 기사님 계시던데 우와 그래. 어떻게 맨날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1: 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목소리며 말투에서 친절함이 묻어나와 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삶에 찌듬이 없어 찌듬이. 자 그러면 혹시
1: 네.
0: 버스 기사님이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 아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부터 이제 마을 버스부터 아. 시작을 해가지고
0: 어머 어머.
1: 그래서 이제 라디오도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0: 와 아니 네. 이거 진짜 쉽지가 않을 텐데 회사 그러니까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1: 네.
0: 전혀 다른 직종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1: 근데 이제 일반 회사 다니니까 약간 정년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이러니까
0: 그쵸?
1: 조금 이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아~ 있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0: 야 어떠세요? 이제 좀 약간 좀 내 손에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버스.
1: 이게 손에는 익었는데 네. 이제 네. 1년 차에서 3년까지가 이제 아 나 운전 잘한다 제일 거만 떨다가 사고 아~ 많이 나는 시기라서
0: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1: 그래서 최대한 겸손해지려고
0: 아,
1: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치 그치 맞아요 네. 맞아요 모든 일은 아무튼 자만하는 순간 끝나버리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박성호님께서 오 성공 축하합니다 기사님 성공 선물 블랙박스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본인 차 아니면 버스?
1: 어 일단 저희 버스는 저희 회사 재산이라서
0: 아 예예예 예, 예. 아 본인 차에다 해야지.
1: 아 그렇죠.
0: 아유 내 돈 내 산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 내 귀 내 맛이라고 해야 되나.
1: 그럼 이제 블랙박스에다 이제 딱 영민 누나 스티커 딱 박아놓고 해야죠.
0: 엄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자 기본 선물 비타민 무기질 드릴 거고요 여기에 성공하셨으니까 와. 블랙박스도 얹어 드릴 거고요 신청곡도 들려 드릴 겁니다. 뭐 들려 드릴까요? 네.
1: 저 신청곡 이거 진짜 맨날 듣거든요.
0: 어머.
1: 셀럽파이브의 셔터요.
0: 진짜 와 이거 희귀템이다 희귀템. 와 이거 신청한 분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행복을 위해 스스로에게 4,100원을 투자하는 남자 아이스 라떼 러버 올드 미드로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오상.
1: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아이스 라떼를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고
0: 네
1: 핸드들이.
0: 아, 그치.
1: 네네네. 그리고 네. 이제 따뜻한 거.
0: 따뜻한 거.
1: 아마 향을 느끼기가 더 좋거든요.
0: 그럼 오늘은 믹스커피 드셨어요?
1: 먹었죠.
0: 아, 그래.
1: 네네네.
0: 그러면은 본인에게 4,100원 쓰는 건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구나.
1: 드물죠. 드물고.
0: 네.
1: 왜냐면 방송국에 오면 네. 공짜로.
0: 그렇죠.
1: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저 믹스커피를 타먹기 위해서
0: 네.
1: 그럼 스틱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믹스 껍질째 그게 휘젓고 있거든요.
0: 야, 아, 그만 술을 먹는 거예요.
1: 위생이 좀 안 좋아.
0: 아이,
1: MBC는 커피 스틱을 좀 보장하라.
0: 아니 믹스 커피 드신 사람이
1: 에.
0: 건강 걱정을 또 하신다고요? 스스로 이거 너무 모순적인데.
1: 제 생각에는 다음에 MBC 사장에 출마하실 분들은
0: 아, 예.
1: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0: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좀 신경 써달라. 예. 예, 예.
1: 아, 7587번님께서 네. 네. 노종훈 작가님 코너 들으려고 없는 외근 만들어서 차 가지고 회사 나갑니다.
0: 아, 정말 훌륭한 분인데.
1: 아니,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0: 아, 너무 감사하고 다만 안전 운전하시고. 예, 예, 예. 제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보면 또 홀릴 수 있거든요.
1: 아, 이제 박성원님께서 네. 아, 수저를 휴대하고 다니세요.
0: 작년에 났던 각설이 올해도 또 오겠죠. 예, 예, 수저를 휴대하고 다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최승원님, 근데 이 네. 코너는 생방인데 왜 매번 보라를 안 해요? 예전에 보라 한번 했을 때 작가님 얼굴도 보고 반가웠었는데.
0: 그래도 보라를 꽤 했어요. 제가 세 번인가
1: 몇 번 했어요.
0: 기억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청취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제작진의 자체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1: 아, 그리고 보라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오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아, 그럴 바엔 그냥 그렇지. 카메라를 끄는 게 낫겠다라고 아, 카메라 감독님들이
0: 그렇지, 그렇지.
1: 알아서 철수하신 거예요.
0: 네.
1: 카메라 필름값 아깝다라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0: 예. 필름값이요?
1: 어, 예.
0: 아, 언제적 사람이에요? 필름값?
1: 옛날 사람.
0: 아, 뭐 옛날 영상에 사람. 누를 때 그런 필름이에요?
1: 그래. 어, 어, 필름값이 어.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노노노의 처음으로 최초로 노 작가님의 미담이 도착을 했습니다.
0: 부부부.
1: 제가 읽어드려요? 아니면 본인이 읽을까요?
0: 아, 미담은 본인이 읽어야 제맛이죠.
1: 좋아요. 한번 예. 읽어보세요.
0: 0804님 노 작가님 미담 하나 수첩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언니 부부와 여행을 갔거든요. 맛집이 궁금해서 노 작가님한테 SNS로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왕 친절하게 맛집을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추천해주신 식당 가서 맛나게 먹고 언니 부부 앞에서 어깨 으쓱했습니다.
1: 우와.
0: 감사드려요 라고.
1: 몇 년 전이면 혹시 기억나세요?
0: 안 나죠. 이런 분이 엄청 많아요.
1: 아,
0: 네네.
1: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가능한 한 제가 이제 다 답장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아마 빠뜨리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1: 아.
0: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는 해요.
1: 아, 혹시 네. 그 이분 SNS 들어갔을 때 워낙에 미인이시라 더 좀 과하게 친절하게 하신 건 아닐까요?
0: 맞죠. 맞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사람이에요.
1: 어, 만약에 네. 남성분이셨어.
0: 남성분이셨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저보다는 네. 누구누구 너튜브를 가면 훨씬 정보가 많아요. 거기 가보세요 라든가.
1: 네.
0: 아니면 저는 그 지역을 그렇게 많이 가본 데가 아니어가지고 잘 아는 게 없네요 라든가.
1: 그래. 그럼 그렇지.
0: 그렇지 그렇지.
1: 어.
0: 예, 예.
1: 자, 그렇다면 혹시 네.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고 혹시 항의를 한 사람은 있었어요?
0: 있죠.
1: 진짜요?
0: 아, 근데 이거는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아요.
1: 정말요?
0: 아, 왜냐면 입맛은 다 다르니까.
1: 아니 근데 본인 입맛에 네. 안 맞아서 그런 네. 건데 이걸 갖다가 항의까지 한다고요?
0: 아, 뭐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서운하다. 아니면 아, 이제 아. 그래도 어쨌든 돈 내고 시간 내서 갔는데 아. 뭐 아쉽다 이런 할 수 있다고 봐요.
1: 아, 하긴 저도 얼마 전에
0: 그럼
1: 노 작가님한테 얘기했죠. 어. 아, 그 카페는 우리 엄마 모시고 가기에는 네네.
0: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고요. 다만 네. 저는 그냥 차단할 뿐이에요.
1: 아, 예. 마음속에 차단.
0: 아니 실제로 차단.
1: 아, 실제로 면전에서 예. 차단.
0: SNS 언팔.
1: 언팔. 자, 이 시간은 맛집 추천로 예. 노 작가님도 맛집 추천을 받는 시간입니다.
0: 그럼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한테
1: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코너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제목 그대로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캐내는 코너인데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후보 지역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1의 고향은 어디죠, 영미씨? 제1의
1: 아,
0: 고향.
1: 제1의 고향.
0: 네, 제가 뭐, 태어난 곳.
1: 서울.
0: 서울이죠. 예, 제2의 예. 고향은?
1: 마흐히?
0: 예, 아. 저희 제3의 고향은?
1: 제 3의 고향이 어디라 네. 그랬죠? 홍콩?
0: 아니지.
1: 어디였죠? 다 외국이었던
0: 종로,
1: 것 같은데.
0: 종로.
1: 아, 종로.
0: 종로. 그래서 아. 종로 생존했고요. 그리고 아, 이 도시를 왜 이렇게 우리 제작진이 밀지?
1: 근데 이거 자체가 공포다.
0: 그러니까.
1: 계속 언급되는데
0: 네.
1: 나오지는 않아.
0: 살목지라는 영화가 아직 상영 중이에요?
1: 아직 상영 중입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살목지의 도시.
1: 1위에요. 지금 1위에요.
0: 충남 예산이 끈질기게 살아남았고요. 새로운 지역 올려드려야죠. 요즘 MZ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해외여행지. 왜 핫한 거지?
1: 나도 이거 모르겠네.
0: 중국 샹하이가 추가됐고요. 와. 이번에는 두댕이 추천 지역을 우리 영미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1: 네. 2203번님께서 제 고향.

0: 경상남도 거제시를 추천합니다. 어허. 제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풍경 끝내주고 맛집도 많은 곳이에요. 어허. 그 유명한 바람의 언덕 들어보셨죠? 어허. 요즘 거기가 완전 푸릇푸릇해서 그냥 가만히 서서 사진만 찍어도 인생샷 건질 수 있거든요. 강추합니다. 제발 오세요.
1: 아, 이렇게 내 지역인데 저는 오늘 25%의 확률에 희망을 겁니다.
0: 어떤
1: 종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예산 네. 샹하이 거제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0: 아 그러게.
1: 왜냐면 제가 중국에 중국이 좀 취약해요.
0: 아 그래요?
1: 많이 뭐 열 번도 안 될 거야 아마 중국 가보는 게.
0: 아 중국 가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예.
1: 오 알았어.
0: 그 이따가 이제 만약에 뽑혔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1: 네 저는 그래서 종로. 아 영미 씨는.
0: 아, 저도 종로가 나오면 땡큐인데. 어. 아, 종로 아니면 중국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왠지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거제 예산은?
0: 예산은 아직 제 머릿속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1: 아유, 돌리자. 아유, 돌리자, 그냥.
0: 돌려, 돌려. 돌림판!
1: 돌립니다. 나왔어요.
0: 아, 이제 잘 돌리네, 이제.
1: 아, 이제 초록색 고. 네. 아, 궁금하네. 오늘은 상당히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자,
0: 과연. 나 핵소름.
1: 아, 이거 진짜 짜고 친다는 이건 강한 의욕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0: 와.
1: 여러분, 종로입니다.
0: 종로가 나왔어요.
1: 이건 못 먹을 것 같은데.
0: 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1: 제가 지난주 파리 원했는데 파리 나왔잖아요.
0: 네.
1: 이번 주
0: 종로를 원하니까 종로가 나왔어. 이 정도면은
1: 짜고 친다고 봐야죠.
0: 아 이 정도면 신기가 있다고 봐야 돼.
1: 아 나는 그 우리 김민나 PD가 다음 주부터 이거 돌릴 때 사복 경찰 입혀야지 이거 돌릴 때.
0: 아니 안 그러면 의심받을 것 같아.
1: 어, 그러니까.
0: 진짜 왜 매번.
1: 아, 미안하네.
0: 참 정주호님께서 종로는 다음에요. 제 첫 직장이라서 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1: 아 우리 근데 뭐 다음에서 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그냥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1: 맞아요.
0: 예, 그냥 얼른 맞고 얼른 지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 계속 언급되는 그래. 것보다.
1: 그래요.
0: 자 지금부터 종로와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두댕이들의 추억담 대환영이고요.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 해당 지역이 배경이 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1: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은 검색 찬스를 활용해서 해당 지역 출신 스타라도 보내주시고요. N행시도 받습니다. 종로 아니 문을 띄워 종
0: 어. 종로로 갈까요
1: 로
0: 로동이나 할까요? 좋다. 막걸리 단서바라자. 날씨도 꿀꿀한데.
1: 나 해줘.
0: 알았어. 종.
1: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0: 로.
1: 로동이나 할까요?
0: 나 진짜. 주사 잡수셨어. 주사 잡수셨어.
1: 예, 미안합니다.
0: 자,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역시나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은 탄소매트 드릴 거고요.
1: 네.
0: 자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작가님이랑 제 얘기 털어볼게요.
1: 네.

0: 두시의 데이트 노중훈입니다. 오늘은 안영미 씨가 나오는 화요일 코너고요. 안영미의 노계획 노다지 안노노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뽑힌 지역은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종로입니다. 저희 집 3회 고향이고 소피 마르소 영미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주 뭐 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뭐 양반 걸음으로 느긋하게 옵니다.
1: 네. 네. 아유, 노 작가님 계시니까.
0: 네네네. 네.
1: 뭐 굳이 뛸 필요가 있으니까.
0: 필요 없죠. 예. 네. 네,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1: 자, 종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는 곳이 의정부다 보니까 뭐 이게 대학교 때 친구들, 뭐 친구들, 서울 사는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그 중간 지역이 늘 종로였어요.
0: 아, 그렇지.
1: 종로, 종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해리피아 말해도 되죠. 해리피아에서.
0: 그게 뭐야?
1: 해리피아 몰라요?
0: 몰라.
1: 와, 이벤트 술집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막 댄스 같은 거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0: 예, 그러면
1: 막 뭐
0: 예.
1: 섹시 댄스 이런 거 예, 추면은 예, 예. 과일 소주 예, 무료로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0: 예.
1: 제일 비싼 게 파인애플 소주였는데 예. 그거 이제 무료로 받아가지고.
0: 아.
1: 그리고 그때 친구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해리피아가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0: 예.
1: 그 기본 안주 있죠.
0: 네.
1: 기본 안주 한 13가지인가 그랬어.
0: 얼마에?
1: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 원에서 만 얼마? 요 정도 가격에 그 안에서 기본 안주가 그랬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헌팅도 많이 하고.
0: 지금은 없죠?
1: 지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해리피아를.
0: 근데 영미 씨는 네. 술집,
1: 예.
0: 클럽,
1: 예.
0: 전남친 아니면은
1: 예, 남사친들과 함께 그때 만났죠. 종로에서.
0: 요새 3요소가 없으면은 예. 추억이 전무하다. 토크거리가 없다. 그렇죠?
1: 안영미 인생이 그래요. 안영미 인생 3대 주요 요소야.
0: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1: 네.
0: 종로가 최고였어요. 뭐 이제 그 후에
1: 가장
0: 뭐
1: 핫했죠.
0: 홍대나 지금은 뭐 성수 이쪽이지만
1: 네.
0: 그때는 뭐 종로가 최고였고
1: 그쵸.
0: 종로 나가는 게 일이었어. 중요한 일이었어.
1: 아, 그리고 버스도 행사. 많았다. 버스.
0: 버스는 지금도 많아.
1: 그래서 어딜 가든 갈 수 있는 버스들이 있으니까.
0: 그리고 종로를 간다는 건 종로 한꺼풀만 벗어나면 을지로거든요.
1: 예, 예, 예.
0: 거기 제일 중심가란 말이에요. 놀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한참 그랬지.
1: 맞아.
0: 종로가 사실은 뭐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있던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저쪽 뭐 해화동 있잖아. 대학로 그쪽도
1: 예.
0: 종로구지. 그다음에 서울 서촌
1: 맞네요.
0: 이쪽도 종로구예요.
1: 넓어
0: 북촌도 종로구고. 그리고 광화문도 있고 중요한 뭐 유적지도 다 있고.
1: 예.
0: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핵심 공간이죠.
1: 공사 네. 23번님께서 와 추억의 해리피아 지금의 클럽앤나이트의 동네 버전이었다는.
0: 아 공사 23님도 소시적에 발바닥에 좀 땀육 그죠 많이 뱉겠는데요.
1: 근데 해리피아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0: 그래.
1: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만큼 핫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벤트도 있고 공짜 술도 주고 그 안주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장사가 잘 됐었을 텐데. 그래서 체인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아 그래요? 아니 체인이구나.
1: 예.
0: 아 오케이.
1: 네 혹시 맛집 알려주실 곳 혹시 있을까요?
0: 아 뭐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종

0: 그 종로 1가 2가 이쪽은 아니고 약간 네. 동대문 쪽에 가까운 그 종로구 숭인동에 네. 제가 최근에 매주 가는 집들이 있어요.
1: 네.
0: 장만만두라고 네. 중국 출신의 어머님이랑 한국 그 출신의 아버님 두 분이서 하는 이제 만두집.
1: 어~
0: 진짜 맛있어. 장만만두.
1: 근데 만두는 다 똑같지 않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0: 어디까지 욕을 들어먹고 싶은 거예요?
1: 아, 이 차이점을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네? 보통의 만두와.
0: 네. 어.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도 가보시면 알아요.
1: 아, 장만 만두를 가서 꼭 먹어라.
0: 만두 세 가지가 있어요. 그지? 고기 만두, 육즙 만두, 예. 새우 만두.
1: 네.
0: 다 좋은데 저한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육즙 만두. 거기 이렇게 네, 그 국물이
1: 네.
0: 심지어 만두 안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시원하고 감칠맛 좋고. 그 다음에 그거 드시기 전으로 로스터라고 하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로스터리 카페
1: 네. 네,
0: 커피숍이 있어요.
1: 네.
0: 거길 제가 대한민국 제일 좋아해요.
1: 아
0: 네, 진짜
1: 로스터리 카페.
0: 근데 사장님 싫어하는데 이런 거 말리는 거.
1: 왜요? 워낙에 장사가
0: 작아
1: 돼서?
0: 규모가 되게.
1: 아
0: 네, 그리고 막 번잡한 거 모르겠다. 몰라 내 맘이지 뭘.
1: 근데 노 작가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막 엄청 사람들이 몰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신뢰도가 있지는 않기
0: 예,
1: 때문에.
0: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1: 도댕이들 사연 도착하고 있습니다.
0: 네, 역시 이행시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지금 날카롭습니다. 네. 1170님 종.
1: 종로매니아.
0: 로.
1: 로이킴.
0: 김은숙님 종. 네.
1: 종쳤다오.
0: 로.
1: 로동 시작.
0: 곽기용님 종.
1: 종로의 머리 누구네.
0: 로.
1: 로중은.
0: 3390님 문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하면 야인시대의 무대 아닌가요?
1: 아~
0: 김두한과 하야시의 대결 장면이 잊히질 않습니다.
1: 아 그래 종로. 아. 거기에서 아 한판 벌였군요.
0: 근데 너무 옛날 이야기.

0: 썼지.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종로입니다.
7: 그 제가 진짜 오늘 기억력이 유난히 안 좋은 날인데 그때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장군 아들 있잖아. 박상민 씨 요즘으로 치면 1000대1 만대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신인 배우였던 거예요.
6: 맞아요, 맞아요.
7: 왜 제 기억이 나냐면 그때 당시면 사람들 이미지 속에 김두한 하면 약간 등치도 있고
6: 그렇죠?
7: 퉁퉁하고 주먹 크고 뭐 이런 이미지가 네. 있었는데 그때 박상민 날렵하고 액션도 좀 남달랐어요.
6: 아~
7: 굉장히 액션 영화의 신기원을 일으켜야기도 했지만 이걸로 박상민 씨가 지금 어마어마한 스타덤에 이제 올랐던 거지. 기억이 납니다 이제.
6: 네네네. 예, 예.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7: 네.
6: 자 종로 얘기해야지 이제.
7: 네.
6: 이 수정님
7: 예.
6: 예전 피

0: 정류장을.
1: 우와.
0: 아 이게 이동식이구나.
1: 이렇게 그때그때 이동이 가능한지 몰랐어요.
0: 야 우리 집 강희선님은 아는 것도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직접 보신 거구나.
1: 아 일단은 좋은 정보 알려주셨으니까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0: 어느 후보요?
1: 예?
0: 무슨 후보?
1: 탄소 매트.
0: 아니 제
1: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0: 저랑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1: 그 전에는 협의를 했었던가요? 맞아. 아니 우리 노 작가님이 아니, 단단히 여러분, 오해를 하고 계시네.
0: 여기서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아 참 별것도 아닌 게 기가 뭔데.
1: 아니 우리가 언제 네. 협의했냐고 다 우리 막내 작가님 권한이지.
0: 제가 하는
1: 노 작가님이랑 우리는
0: 그렇지.
1: 바지 사장이야 바지 사장.
0: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어 그래요 그래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1: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다고.
0: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종로와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0: 네.
1: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두대 대표 고급 선물이죠.
0: 탄소 매트
1: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here, where, where.
7: Slimway.
6: Where, where.
7: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새 건강

0: 넘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종로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사연 네. 볼게요.
3: 2101님 때는 2008년 당시 사귀던 남자랑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커플링을 마쳤습니다. 18K로 큐빅 이딴 거 아니고 너비 1cm 정도 되는 묵직한 걸로요. 우와. 돈은 제가 냈습죠. 얼마 안 가서 잠수 이별 당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반지 돌려준다더니 20년 가까이 소식이 없어요.
0: 아이고.
3: 금값 비쌀 때 팔았으려나?
0: 팔았겠죠. 애진하게 팔았겠지.
3: 에이. 근데 이렇게 종로에는 약간 특화거리 같은 게 있어요.
0: 맞아요.
3: 종로 3가 쪽에는 귀금속거리. 종로 5가 약국거리.
0: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야, 진짜 MBC 라디오에 한 수십 년 광고했을 걸. 보령약국은?
0: 보령약국, 보령약국.
3: 어, 진짜 오랫동안.
0: 예야, 일요일은 쉰댄다.
3: 어, 그건 맞아.
0: 그래. 그래서 일요일에 쉬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맞아. 모두가.
3: 그리고 창신동 이쪽에는 그 문구, 옛날 완구거리. 우리 네.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0: 예, 맞아요.
3: 그것도 있지. 뭐 하여튼 뭐가 많아.

0: 워낙에 범위가 넓어서 넓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1: 유동인구도 많고.
0: 예. 9063번님 요즘 종로 서순나길이 뜨잖아요.
1: 난리야 난리.
0: 서순나길 갈 때는 힙한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방광관리가 필수입니다. 아, 장실이가 많이 없어요.
1: 왜냐하면 예. 이게 뭐 공중화장실도 문제지만 이제 그 어떤 인기 많은 가게 들어가기가 네. 어려워. 사람이 아. 많이 몰리는 데다가 네. 보통 여기 있는 가게들이 다 작아요. 아. 서순라길이 근데 어딘지는 알아요?
0: 저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종묘 알죠? 종묘.
0: 종묘 알죠?
1: 종묘 근처야. 아. 그래서 순라가 그 순찰하다 뜻이잖아요.
0: 네네.
1: 예전에 그 여기 그 종묘의 서쪽 예. 서쪽을 순찰하던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서순라라는 거고 거기가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오래 전의 일도 아니야. 여기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 안 바뀌겠거나 진짜 변동이 없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 예전에 여기 그 지금은 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르신들이 가는 공간에서
0: 야~
1: 컵소주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소주
0: 예.
1: 한 잔에 천 원씩 뭐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어머. 뭐 타코치 무슨 사진관 뭐 힙한 난리야. 뭐 위스키 뭐 난리예요.
0: 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 힙하네. 힙해. 엄청, 외국 같아요.
1: 그러니까.
0: 외국.
1: 그러니까 이렇게 야장이라 그러잖아. 밖에서 먹는 거 예. 공간 그거 하는 집들도 많고.
0: 대신에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1: 소피 마리소님들은 조심하시지.
0: 그래서 뭐 어떻게 길 가다 뭐 워킹 소변이라도 뭐.
1: 아이, 그래.
0: Do you hear me? 예. You working for you? 뭐 아니, 이런 거.
1: 전 급할 때는 거기 그쪽 이제 종로 종강역, 종로 3가역 지하철역에서 가셔서 해결하시면 되지. 화장실이
0: 언제 가요?
1: 아, 뭐 안 멀어. 아, 그 역까지 이렇게 안 멀어. 자, 네. 4441님 종로의 약국 성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0: 알죠?
1: 얘기했잖아요.
0: 예.
1: 약은 종로 가서 사야 싸다고 당시 변비에 힘들어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변비약을 구매해서 바로 하나를 까먹었죠. 거짓말 안 치고 약국을 나와 몇 걸음 안 걸었는데 신호가 왔어요.
0: 네.
1: 바로 약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변비약 신호가 왔다고 화장실을 요청을 했죠. 얼굴 누렇게 들어갔다가 하얗게 나왔습니다. 와. 종로 약국 짱.
0: 와, 심지어 화장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야, 대단하네.
1: 근데 저는 뭐 일평생 변비로 고통받아 본 적이 없지만
0: 네.
1: 변비 심하신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너무너무 힘들대, 진짜로.
0: 아우,
1: 네.
0: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변비 걸려가지고
1: 그래?
0: 7일 동안.
1: 너무 심하면 힘들... 관장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0: 아, 이 약국거리가 요즘에 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1: 그래요?
0: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줄을 선대요.
1: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서 무슨 약을 사지?
0: 몰라. 여기가 유명한 거지 이제 약 여기서 약을 사야 된대. 그러니까
1: 아.
0: 우리도 일본 가면
1: 아, 동전 파스 사고 이런 것처럼.
0: 네, 그런 것처럼 여기 가면
1: 가루로 된 그 소화제 잘 소화 잘 되는 그 약 사는
0: 더
1: 것처럼
0: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대가
1: 아,
0: 된 거지.
1: 그렇구나.
0: 자, 8422번님 네.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그때는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저는 당시 남자친구랑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 둘이 함께 보내자 하고 종로에 갔습니다. 드디어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저는 눈물이 날 만큼 벅찼어요. 안 망했어. 우리 살았어. 너무 기뻐서 남자친구를 와락 끌어안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거의 영화 속 마지막 장면처럼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니었어요.
1: 아이, 거짓말. 에이, 설마.
0: 갑자기 새해 첫날부터 정체 모를 여자에게 습격당한 그 남자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제 남편이 됐습니다.
1: 뭐라고?
0: 지금도 종로에 갈 때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여기야, 당신이 나 납치한대. 세상은 안 망했는데 제 연애사는 그냥 완전히 새로 시작됐습니다.
1: 아니,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있어요?
0: 이게 가능한가요?
1: 남자친구랑 갔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키스를 했는데
0: 키스했어?
1: 그분이랑 결혼했다고?
0: 지금 내 남편이 된 거예요. 그 전남친은 왜냐면 전남친은 이미 이게 머리가 머리가 이제 히까닥 가지. 왜냐하면 눈도 돌고.
1: 그렇지.
0: 왜냐? 아, 지금 내 여자친구가
1: 그러니까 눈앞에서
0: 모르는 남자 지금 키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서 갔나 봐. 뒤돌아서 갔나 봐. 그래서 또 이 여자분은 어머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사람 잘못 보고 뭐 하다가 아 괜찮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1: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는구나.
0: 아, 심지어 새싹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지금 종로하니까 그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원래 다른 방송 듣는 분이신데 우리 방송에다 지금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장문의 문자를.
1: 아, 놀랍습니다.

0: 문자면 100원이거든요. 100원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1: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2000년 그러니까 밀레니엄 네. Y2K 휴거 난리가 났었지 그때. 뭐
0: 그때는 정말 진짜 세상이 종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1: 1초 지나면 컴퓨터 다 네. 작동 안 된다고 막 난리 났었지.
0: 올 다운되고 왜냐면 2000년이 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 그렇지. 근데 지금 2026년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영미 씨가 두 아이 엄마가 되고
0: 이게 정말
1: 놀랍습니다.
0: 말이 되냐고. 안영미가 네. 술도 안 먹고 네. 이게 말이 되냐고.
1: 9987님 종로 서점 골목에서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며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연히 펼친 책 사이에서 누군가 적어둔 메모를 발견했는데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글인데 이상하게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치 옛날에 네. 그 종각 그 보신각 옆에 파파이스가 있었어.
0: 네네.
1: 거기가 또 약속 장소로 되게 유명했거든. 그래서 조금만 더 종로 이가 쪽으로 가면은 그 뭐야 영풍문고,
0: 네네네,
1: 종로서적 이런 게 있었잖아.
0: 예예예.
1: 여기가 또 책방들이 많았었어.
0: 아, 책방 거리도 있었어요.
1: 물론
0: 맞아요.
1: 뭐 교보문고도 있긴 합니다만은.
0: 아.
1: 근데 난 지금도 그래서 책 책방에서 일하거나 책방 주인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한다. 그 감우성 씨 나온 거 있잖아.
0: 예.
1: 헤어지고 시작된 이상한 연애 그 뭐지? 만약에
0: 연애 시절?
1: 연애 시기. 연애 시대.
0: 연애 시대였나?
1: 아. 거기서도 감우성 씨가 그 대형 서점에 직원으로 나오잖아.
0: 저는요. 그 전도연 씨와 최민식 씨가 나왔던 해피엔드. 거기에 그 주연 씨가 헌책방의 사장님으로 나오세요.
1: 아. 맨 첫 장면이 네. 그 나오지 않아서 책방에
0: 그래서 최민식 씨가
1: 맞아.
0: 그런 막 범죄 소설 막 이런 것도 많이 읽고
1: 맞아.
0: 거기서 그때 이제 주연 배우님께서 이거를 막 설명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 책 사이 책갈피에서 만 원이 한 장이 나와요. 근데 그걸 쓱 이제 장면이 너무 디테일해서 전 그 당시에도 와 저분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신다 이 생각했거든요.
1: 맞아. 저는 그래서 출장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독립서점이나 아니면 예. 오래된 책 고서점
0: 예, 예.
1: 이런 거 꼭 가요. 너무 좋아하기도 지금도.
0: 그래.
1: 책은 하루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혓바늘이 돋아요. 제일 방대한 지식이 어디서 얻겠어요?
0: 잠깐만요. 근데 그렇게 방대한 지식이 많은 것 치고는 너무 오늘 버벅대시는데요. 왜냐하면 단어도 다 기억이 안 난다고.
1: 너무 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0: 알겠습니다.
1: 이런 분들 중에 안영미가 쏘는 아나 보내드리고요. 종로와 관련된 사연을 계속 받겠습니다.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 사이에 노래를 듣고 올 텐데 어떤 노래입니까?
0: JS의 종로에서.

0: 네, JS의 종로에서 듣고 왔고요. 네. 노종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종로와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1: 네네.
0: 사연 계속 볼게요.
1: JS 종로에서 원곡자는 이제 그 남성 듀오죠. 5월. 5월이 원래 불렀던 5월의 종로에서. 많은 네. 분들 아마 따라 부르셨겠죠. 노래가 리듬이 참 좋아. 그지 이렇게.
0: 아, 그렇죠.
1: 템포가
0: 그렇죠.
1: 그지. 예. 밖에서 사연이나 읽으라고 하면 난립니다 지금.
0: 그래요. 네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네. 시간이 지금. 예,
1: 예. 6283님. 군대 전역 후 대학교 여자 동기가 취업해서 번 돈으로 저녁 선물이라면서 종로 베니건스에서 밥 사준 기억이 있어요. 오. 그때 제 인생 첫 패밀리 레스토랑 체험이었죠. 근데 요즘엔 없어졌더라고요. 베니건스.
0: 그래. 베니건스 있었는데 예전에.
1: 뭐 그 스카이락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0: 아,
1: TGI 프라이데이는 지금도 아마 있겠지?
0: 빕스도 지금 아직 있죠.
1: 빕스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계통들이 그죠? 예. 저도 예전에 되게 신기해하고
0: 예, 예, 예.
1: 가면 막 빵 이렇게 계속 리필해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0: 맞아요.
1: 나요. 맛있잖아요 그 빵이.
0: 아, 참 샐러드바. 샐러드바 돌아다니는 것도.
1: 거의 무슨 뭐 성을 쌓듯이 예. 접착제를 마르듯이 그냥 그냥 그치.
0: 그랬었는데 그랬었지. 진짜 맞아요. 8237번님 종로 5가에 있는 닭칼국수 진짜 맛있습니다. 떡사리 닭모래찌까지 넣어주고 다대기 양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거성 닭 한 마리입니다. 강추합니다.
1: 여기 뭐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특히 일본 분들에게는 닭 한 마리 국수 골목은 거의 성지순례 같은 곳이에요. 엄청들 많이 갑니다. 1454님 종로 같지 않은 종로 종로구 끝자락 숭인동을 아시나요? 아까 제가 추천한 그 카페 알죠 저는. 성북구 보문동 중구 황학동과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서울 속 옛 동네의 정치와 맛있는 커피가 있는 로스트 뭐야 만두 장인이 계시는 장만 만두 집밥의 고집 백반 맛집 두레박도 있답니다. 아 정희승 씨 아니야? 이름 한번 까봐야겠는데.
0: 왜요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1: 이곳들을 다 이 사람이 나한테 추천해 주는 곳들이었어요.
0: 아~ 예, 예, 그 정희승 씨 맞나
1: 정희승 씨인가 보다.
0: 예, 예.
1: 예, 정희승 씨인가 보다.
0: 왜냐하면 우리 노 작가님 지인분들이 예, 예. 그렇게 두 대를 또 들으세요. 그리고
1: 야 본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0: 그 중요한 거 들은 걸 이렇게 티내는 것도 좋아하셔.
1: 가만 내가. 저 사연 읽어보세요. 내가
0: 예, 예, 알겠습니다.
1: 검색해봐야겠다.
0: 0321번님 헤어진 남친이 해외 유학 간다고 종로에 영어학원 다닌다는 소식을 싸이월드를 통해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앞 커피숍에서 잠복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떡쌈만 먹고 돌아왔는데 잘 사니? 애는 잘 크구?
1: 떡쌈이 뭐예요 근데?
0: 떡삼겹살 아니요? 삼겹살에 이렇게 떡 싸먹는 거?
1: 아 삼겹살을 얇은 떡에 싸먹는 거래요.
0: 네네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1: 아 그런 거구나.
0: 네네네.
1: 그리고 제가 검색해봤더니 정희승 씨가 맞습니다. 아. 1454님은 정희승. 그리고 지금 정희승 씨 깨톡도 지금 보냈어요. 당황하셨겠죠. 내가 모를 줄 알고.
0: 아니 참 예, 실시간으로다가.
1: 예.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참 이렇게 둘이. 잘 어울리시네. 아니, 성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1: 비슷해요. 0589님 종로하면 탈모인들의 성...

0: 성지죠. 종로 땡땡병원의 손님 8알이 헤드 횡횡 성님들입니다. 너무 동질감 들어요. 저도 지금 6년째인가 5년째 탈모약을 먹고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제가 그러니까 성시경 씨랑 라디오 할 때 정말 삽시간에 머리가 다 날아갔었어요. 진짜로.
1: 아, 진짜요?
0: 그때 몇 년 동안 모자만 쓰고 다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진짜 여러분 모자 쓰는 게 최악이에요.
1: 아.
0: 그냥 정말 그냥 자신 있게 다니시거나 네. 탈모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게 낫지 감추기 위해서 막 움츠러들고 이런 게 제일 나쁜데 어쨌든 여기 종로 5가 이쪽 가면 네. 이제 이 탈모약으로 유명한 처방해 준 병원들이 있거든요.
1: 근데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다. 왜냐면 노작가님 이제 머리 빽빽빽 하거든요.
0: 지금은 진짜 옛날에 비하면 많이 회복됐어요. 많이 회복됐죠.
1: 진짜.
0: 근데 어쨌든 반대 상담은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1: 네네네.
0: 뭐 이렇게 음성으로 그렇게 해서 사시면 안 되고.
1: 아 그럼요. 아,
0: 탈모약 저 알려준 사람도 이 정혜승 씨예요. 탈모병 알려준 사람도 저 정혜승. 저의 인생에 큰 지분이 있는 분이에요. 정혜승 씨.
1: 정혜승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네.
0: 정혜승 씨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내일 예. 하경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1: 아, 2233번님. 아, 피카디리 영화관 앞에서 하이텔에서 만난 오빠와 영화 접속 보려고 기다렸던 추억이.
0: 야,
1: 나 피카디리 알죠.
0: 실제 영화 접속에서 뭐 그 계단 내려가고 이런 데가 아마 요 근처
1: 맞아요, 맞아요.
0: 있구나, 아마.
1: 예, 예.
0: 그 옛날에 피카소라는 소극장이 있었고 아. 피카디리가 또 있었지.
1: 야, 피카디리 알죠.
0: 아, 지금 피카디리가 없어졌을 거, CGV로 바뀌었을 거.
1: 아 정말요?
0: 네, 그럴 거예요.
1: 여기에서도 진짜 약속 많이 잡았었어요.
0: 많이 잡았죠, 맞아요. 4517님 종로하면 21년도에 여자친구가 간호 실습을 했을 때 경복궁, 덕수궁, 인사동을 데이트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 그러네요. 인사동도 여기가 있네, 그죠?
1: 아.
0: 그렇게 추억을 쌓았던 여자친구와 다음 달 6월 20일에 결혼을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결혼은 늦어졌지만 은정은 항상 고맙고 사랑해. 박수.
1: 어머.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아, 물론 우여곡절은 뭐 겪으셨겠지만 네. 오히려 두 아이까지 얻었으니까 더 행복한 결혼식이라고. 저 눈이 또 촉촉해졌어요?
1: 아니 부러워가지고 난 언제 결혼식 올리냐. 아우 진짜. 저도 결혼식을 안 올렸거든요. 혼인식으로만 하고.
0: 아 그랬구나.
1: 똑같아요. 저도 이제 애 둘인데.
0: 몰랐어요 몰랐어요.
1: 언제 결혼식 올리냐.
0: 그 시골 때 내가 제가 화동으로 가는 건 어때요?
1: 예?
0: 화동.
1: 아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벤자민이다 벤자민.
0: 벤자민 그렇지.
1: 벤자민 컨셉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0: 예,
1: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현미가 쏘는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하고 듣고 와서 탄소매트 바닥을 임팩트 있는 사연 뽑아볼게요. 자 김건모의 서울의 달 듣고 올게요.

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헐쏘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종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고 있죠.
8: 네, 5660님. 95년도 의무경찰 생활 중 종로에 데모를 막으러 갔다가 만난 여학생. 저희 종암경찰서까지 면회도 오고 러브레터도 주며 제대할 때까지 만난 학생인데 손만 잡았던 기억만 나네요. 잘 지내고 있니? 오빠가 늑대가 못 돼서 미안해.
7: 너무하네. 진짜. 왜냐면 여자 쪽에서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다가왔는데 손만 잡고 이러면 안 되지.
8: 야,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실제로. 네. 한쪽은 이제 시위를 하는 학생. 아, 한쪽은 그거를 막아야 하는 경찰.
7: 이것도
8: 그 사이에서 피어난 사랑. 오늘 약간 이거 영화 같은 진짜 러브스토리가.
7: 그러게. 근데 엔딩이 너무 아쉽다.
8: 엔딩이?
7: 예.
8: 뭐 또 다른 늑대를 만났겠죠. 뭐 늑대가 한두 있어요.
7: 다른 늑대를 만났겠죠.
8: 예, 그렇습니다. 예,
7: 0059번님. 예. 저는 종로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동 거래처 방문 후에 내려오면서 단골 금은방에서 금 한 돈씩 사고요. 단골 약국에 가가지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영양제를 구입한 뒤에 광장시장에서 천엽에 맥주 한잔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2천으로 옵니다. 급 천엽 먹고 싶네요.
8: 야, 아주 그냥
7: 알짜배기다.
8: 야무지시네.
7: 알짜배기야.
8: 예?
7: 금 한 돈씩은 사잖아요, 다들. 종로 가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응당?
8: 금 한 돈, 영양제, 간천엽 맥주.
7: 이래서 너무 취하면 이제 쓰리꾼한테 금 이거 털리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취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갑자기 천엽이 먹고 싶대요. 네,
8: 상당히 그 꽉 찬 루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자, 이제 근데 오늘 날씨가 딱 천엽 먹기 좋아요. 천엽에 막걸리 한 잔 딱 그냥 때리기 좋은 날씨네.
8: 천엽 먹어요?
7: 아, 저는 못 먹어요.
8: 못 먹지?
7: 네,
8: 못 먹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육회집이나 이런 데를 가면 생고기집을 가면은 천엽을 빼는 경우가 많아.
7: 맞아.
8: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안 드셔가지고.
7: 사실 뭔 맛으로 먹는지를 모르겠었어.
8: 사실은 그 씹는 느낌하고 그다음에 참기름장, 소금장 거기다 찍어 먹는 거지.
7: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임팩트 있었던 사연, 베스트 사연 뽑아봐야 되는데 어떤 사연을 뽑아볼까요?
8: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0년의 첫날 환승연애를 시작하신 8422님 축하드립니다.
7: 네. 이게 약간 주작인가 싶을 정도로
8: 그러니까.
7: 말도 안 되는 사연이긴 한데
8: 그러니까.
7: 너무 말이 안 돼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8: 네, 새싹 문자예요 여러분.
7: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842번님 2000년 밀레니엄 앞두고 그때는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많았죠.

0: 잖아요. 저는 당시 남자친구랑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 둘이 함께 보내자 하고 종로에 갔어요. 되게 종이 울리고 사람들 환호하고 전 눈물이 날 만큼 벅찼고요. 안망에서 우리 살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남자친구 와락 끌어안고 뽀뽀까지 딱 했는데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왔더니 남자친구 아니었더라.
1: 야.
0: 갑자기 새 첫날부터 정체모를 여자에게 습격했던 그 남자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지금 내 남편입니다. 지금도 종로에 갈 때마다 남편이 말해요. 여보 여기야 당신이 나 납치한대. 세상은 안망했다는 거. 제 열애사는 그날 완전히 새로 시작됐습니다. 라고.
1: 야, 근데 난 궁금한 게 일단 이분께 탄소 매트는 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키스를 당한 습격당한 네. 그 남자분 지금 현 남편이 있잖아요. 네.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럼?
0: 가만히 있었지. 봐봐 납치까지 당했대잖아.
1: 아.
0: 그러니까 뽀뽀하고 어머 죄송해요.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아까 그 경찰분께서 늑대가 되지 못한 걸 이 여성분께서 적극적으로 늑대가 되셨나 봅니다. 당신이 나 납치한대라고 했잖아. 당신이 날 납치한대.
1: 야,
0: 야.
1: 진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0: 자, 아차상도 뽑았습니다. 어떤 사연이죠?
1: 네, 아주 야물딱진 그만둔 영양제 간천엽에 맥주 한 잔까지 하신다는 종로 와. 루틴을 보내주신 0059님도 축하드립니다.
0: 네, 이른바 종로 A코스. 어떤 코스로 가실까요?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A코스로 가겠습니다. 그만둔 사고 말죠 뭐.
1: 아이, 너무 좋네요.
0: 자,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싶은 지역 받고 있습니다. 도시부터 작은 동네 물론이고 해외도 가리지 않습니다. 2시의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1: 네.
0: 아, 우리 노 작가님이 제 결혼식 화동하겠다는 이야기에 화동 이행 씨가 왔습니다.
1: 김희진 님인데요. 화.
0: 화를 돋구는
1: 동.
0: 동그란 아저씨.
1: 네.
0: 정답 딩동댕동. 딩동댕.
1: 영미 씨 희망하는 지역 없어요?
0: 저요?
1: 우리 의정부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0: 아, 의정부 나오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죠.
1: 그러니까 의정부 한번 해요 그러면. 본인 홈그라운드잖아요.
0: 좋아요. 의정부도 한번 후보에 넣어주세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을 자신 있으세요? 아, 와 완전 끝장나는데 여기.
1: 아, 괜히 작가들이 네? 벌써 지겹다고. 아, 보통 만삭의 임산부한테 지겹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작가들이.
0: 정말 화려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1: 예, 예, 예.
0: 그 화려함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다음 주 의정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0: 자, 노 작가님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안녕.
0: 저는 유나 피처링 10cm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유나 피처링 10cm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듣고 왔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로 이야기하는 동안 사연들이 또 많이 왔어요. 6942번님, 종로에서 드라마 촬영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후광이 비치던 그 여배우님, TV가 실물을 못 담아내더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미모, 손예진 씨입니다. 와, 손예진 씨를 직관하셨다고요? 우와. 아니, TV에서도 그렇게 미인으로 나오시는데 실물이 그래. 그래. 저도 실물 본 적 있죠. 저도 예전에 엑스트라로 활동했었을 때, 단역으로 활동했을 때 그때 손예진 씨 직관했었죠. 와, 저렇게 돼야 여배우가 될 수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야, 6770번님. 전 종로하면 종로 서적 뒤쪽 골목 오락실에서 남친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걸 목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와. 그 자리에서는 아는 척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망치듯 나와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갔네요. 그게 벌써 26년 전입니다. 와, 어떻게 그 넓은 종로에서 남친 바람피는 걸 목격할 수가 있죠? 와, 어쨌든 조상이 도왔습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박효정님, 고2 딸 오늘 수학여행 갔는데 가기 전에 준비하는 내내 아 제가 쇼핑 따라다니고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맞춰주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아침엔 아 드디어 갔다 했는데 오후 되니 보고 싶네요. 자식이 뭔지. 아 근데 힘들게 쇼핑한 옷을 두고 갔네요. 아 있던 옷 가져갈 거면 왜 그랬냐.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따님이 이걸 그대로 놓고 간 거 보니까. 아 근데 자식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말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딱콩이 봐주신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아 나 자유부인이다 하면서도 그때부터 계속 그리워. 그 자리가 계속 그리워서 계속 사진 보고 영상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2847번님, 영민님도 실물 이뻐요. 아, 이거 뭐 말해 뭐 합니까? 예. 말해 뭐 합니까? 이걸 5천만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뭐 다들 뭐 누구 놀리려 그러거나 조롱하려 그러면 아, 뭐 안영미 닮았네. 막 이렇게 댓글로 그렇게 쓰시는데 진짜 안영미 실물로 한 번만 보세요. 저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아, 물론 지금은 비숙이라서 실물을 봐도 별로긴 한데 뭐 어쨌든. 한유나님. 저 오늘 모범 직원으로 추천받았어요. 여러 자료 준비하느라 바쁜데 제가 하는 일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게 되네요. 저의 멘탈 관리 선생님 영미 언니 고마워요. 어마나 박수 치고 가야지. 이게 바로 우리 두 대의 기운입니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심지어 모범 직원 여기에서 끝났다.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응, 끝났어요. 역시 안영미 팬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불독 멘션이 불러요. 데스티니.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불독 맨션의 데스티니에 이어서 황인엽의 진지의 지금까지 듣고 왔습니다. 1142번님, 좀 전에 다리미판 사러 나갔다 왔는데 다 있는 그 매장 구경하다가 다리미판만 안 사고 와서 또 나가요. 벌써 더위 먹었나 봐요.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 저도 어제 따콩이랑 마트 가가지고, 아, 요즘에 왜 홍진경 언니 오이김밥, 그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따콩이한테 한번 해주려고, 아, 오이 사러 가야겠다 했는데 오이만 안 사고 왔어요. 오이만 안 사고 왔어. 아, 0318번님. 번아웃이 온 남편이 휴직계를 냈습니다. 남편의 힐링을 위해 국내 여행 가요. 지금 서울에서 대전 가는 중이고 내일은 전주, 모레는 대구 가려고요. 오래 운전하며 다닐 저희 부부를 위해 재밌는 방송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 번아웃 왔다고 여보, 우리 같이 떠나자. 아, 좀 쉬자, 놀자. 라고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운전은 뭐 번갈아 가면서 두 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고. 좋은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 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

0: 크래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오랜만에 종로 해리피아 얘기했으니까 해리피아 느낌으로 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섹시댄스 쳤던 아 거기에서 공짜술 주셔가지고 같이 좀 마실까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저 환인재양님 마지막 밤이잖아요. 아니,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 벌칙이에요 벌칙. 친구들끼리 벌칙이라서 그래요. 자 오뚜기 카레님 아, 한 번만 안아주세요. 슬림에이 다이어트님, 포스코 이엔씨님, 한국세무사회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 브람스 안마이자님 아 제가 이거 파인애플 소주 이거 쏠게요. 정식품님,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님, 우미건설 컨소시엄님 아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 벌칙이라서 그래요. 주식회사 본컴퍼니님,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님, 이카운트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님, IS동서님 아 저기 아, 돌아가면서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 진짜 친구들이 가면 놀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번만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뭐?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동해시 묵호동에는 도제비골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부터 스카이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까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체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곳은 요즘 묵호 여행객들에게 인근 논골담길과 함께 묵호 권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10대 관광도시,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도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깊이 느낄 수 없다. 화가 조앤 미첼이 말했는데요. 우리는 약점을 감춰야 할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예술과 삶의 감동은 그 틈새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시작되죠. 나의 아픔과 서툰 모습을 세상에 꺼내놓는 일.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와 단단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흔들리고 위태로울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약점을 마주할 때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강인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게 되니까요.

한로로 비틀비틀 짝짝꿍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화요일 순서 그리고 예, 보이는 라이브 2일차 예, 삐약이 2일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 약점 단점 이런 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밝히시나요? 쉽진 않죠. 예, 저도 뭐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예, 실수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예,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떤 그 인간 성스리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잘 내색을 하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예, 탱크님께서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나의 약점은 귀가 비교적 얇아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편인데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배려심이 깊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 제가 이걸 보고 옛날에 이제 입사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소서 막 한창 쓸 때 그 자소서에 나의 약점을 쓰시오 이게 있거든요. 그 뭐 항목이 또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의 약점을 쓰는 항목이 있는데 그 자소서 이렇게 코칭해 주시는 분들의 하나같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 약점을 나는 이렇게 강점으로 바꾸려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 알지.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의 의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걸 너는 어떻게 극복해내?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 나의 약점을 진정으로 내가 마주할 때 아, 나에 대해서 하나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럴 때 더 진정한 나의 강인함과 마주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내면의 진실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두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발 개혁 맞습니다. 2일차 감사해요. 오늘 언니 멀리서도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유튜브로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컴퓨터나 모바일로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또 구경하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요. 예, 편하신 대로 채널 맞춰서 라디오든 유튜브든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1, 2부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3, 4부는 우리 또 초대 손님들이 오시죠. 다음 씨와 두용 씨. 광고 다녀와서 바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0: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세금.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네, 오늘 잘 숙성된 고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에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늘 이제 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 오늘도 열려 있어요. 고추장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 오십시오. 아, 케인이 괜찮아요. 예, 바쁘신 분들, 눈이 좀 바쁘신 분들, 손도 바쁘신 분들은 귀로만, 예, 귀만 활짝 열고 라디오 들어주셔도 좋다. 와주신 게 어디냐. 오늘도 역시 리리 아빠님께서 새로운 노래와 함께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며 문자창 열어주셨고요. 대전 오바리님 반갑습니다. 짱짱님도 오늘 멀리 다녀오셨어요. 두바이까지. 예. 아, 꿈에서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주셨고, 대전 오바리님, 예, 땅콩님 와주셨고요. 땅콩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아, 모르는 노래여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했다. 예. 일단 어렵더라. 예, 3, 4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춘천 국종쌤, 약간 흐리지만 덥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날이다.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완전 딱 장마철 느낌? 엄청 후텁지근하더라고요. 요런 날씨 또 좋아하시는구나. 아, 어쨌든 너무 덥지 않은 이런 날씨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며 춘천 국종쌤 일찍 찾아주셨고요. 하하호호님도 일찍 와주셨고 개구쟁이 악마님 Are you ready?

우리 다다 남매들 쌍으로 선글라스 끼고 지금 물놀이 다녀오는 모습. 컨디션 괜찮으세요, 쿤팡님? 아마 현재 경주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북바이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도토리님과 서울 강원 오바리님, 2980번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낙화 헷갈렸어요. 짱짱님도 계시고 낙화님도 계시는데 낙화님의 닉네임이 낙화짱짱이네요. 약점을 밝혀주셨습니다. 은근히 겁이 많다. 겁이 많다? 약간 좀 유한 성격이신 것 같긴 했는데 겁이 많다. 공포 영화도 잘 보시잖아요. 살묵지도 보지 않으셨어요? 고추장에 이어서 석류 왔습니다. 예. 일단 먹는 거, 예, 뭐가 됐든 먹는 거 좋다. 벨루노님 혹시 문자 참여도 평소에 해주셨었나요? 닉네임이나 뒷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참여하신 내공이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일을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잠깐 그럼 쉬어갈까요? 네, 쉬어가는 게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쉬어가는 게 쉬어가는 게 아니다. 희한하게 더 집중하게 된다. 화면과 오디오에. 자, 문자창 계속 열어둡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오셔서 MBC 강원 영동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오죠.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벨루노님 신청곡입니다. 어제 저녁 산책할 때 오발 복습하는데 영원히 안 끝나서 2만 보 넘게 걸었잖아요. 저 다리 아픈데 책임져요. 저희가 이렇게 오발이들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2만 보씩이나. 오늘도 고고. 언택트 책임져 신청곡 듣고 올게요.

관절 조심하시고요. 벨루노님. 네. 하루 권장 걸음수의 3배를 어제 달성하신 벨루노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2만 보 달성 파이팅. 앞서 들으신 곡은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였습니다. 이 노래 오늘 2431번님께서 일찍 남겨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50대가 되고 들어보니 더 공감가는 노래입니다. 그쵸. 저도 그런데 예, 해가 갈수록 이 노래에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가사에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에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 띄워드렸고요. 오늘 이 고추장에 이어서 감성 파판

님이 잠시 정차 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고추장 보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자색고구마인가요? 아, 어? 맞는데요? 자색고구마 당첨?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성팝파님. 정차하시고 예, 주소 성함 주십시오. 아, 자색고구마 오픈. 예, 선물 갑니다. 오늘 뭐 그 입고 계신 의상의 색깔들 인증샷 주시면서 뭐 음식이든 뭐든 이렇게 사물에 비유해 주시면 예, 싱크로율 99% 이상의 선물 갑니다. 0369번님 예,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아, 비니맘님 오셨습니다. 4시 땡 퇴근해요. 오늘은 두 아이 픽업데이라 바로 육아 출근입니다. 시원한 아아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해요. 신호대기 문자로 출첵합니다. 그 저도 막 이렇게 희한하게 막 일들이 몰릴 때가 있단 말이죠. 진짜 막 이거 지금 해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축축축축 막 있을 때 잠깐 이렇게 멈춰서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해치워야 하는 그런 성미라서 네. 뭐 사실 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일들인데도 아 빨리 끝내놓으면 좋지 해서 막 이렇게 혼자 막 도도도도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멈춰서 생각도 멈추고 발걸음도 멈추면 마음에 좀 여유를 찾고 다시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분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비니맘님도 예, 잠깐의 여유 오후의 배경과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악뮤 노래 원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소문의 낙원 듣고 올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0: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우의 여신님은 오늘 뷰티데이군요. 아, 아이라인 문신하시고 얘기해도 되죠? 사연 주신 거니까. 예뻐지는 날 어쨌든 뭐 문신 얘기했으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로 아주 예뻐지시는 날이다. 행복해지는 날. 돈 쓰면 행복해지는 날. 밖에서는 이동 중에는 영상은 잠시 접어두시고 라디오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뭐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보셔도 되니까. 예. 뭐 일단 밤 12시 넘어서 또 봐도 되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봐도 되고 이제 우리가 막 애타게 막 4시부터 6시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예. 세상 너무 좋아졌다. 그죠, 밤새한 형님? 아, 3482번님 반갑습니다. 리디, 오. 몸은 좀 괜찮아지신 건가요? 이제 회복을 많이 하신 건지. 자주 못 왔었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라디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신 3482번. 예, 감사합니다. 예, 자주 놀러 오십시오. 아, 단추마미님 오셨어요. 오늘은 그나마 덥지 않아 좋네요. 저녁에 비가 오려나 하늘이 흐립니다. 오발 들으면서 신나게 퇴근해요. 너무 좋죠. 퇴근길 단추마미님. 아. 유재맘님 사진 주셨는데 우리 막내 라인 아이 둘의 하원 사진을 주셨어요. 애들은 왜 집 덩치만한 이런 가방을 메고 다닐까요? 뭐가 들었을까 저 커다란 가방 속에. 아,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많이 덥죠. 네, 강릉도 좀 되게 후텁지근한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기온은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래도 뭐 25, 6도 정도. 내일부터 이제 좀 비 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또 주말부터의 이 약간의 무더위는 잠시 또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스맘님은 오늘 휴무셨어요? 세상에 어디 또 좋은 데 다녀오시려고. 저도 무지 반갑네요. 이렇게 또 자주 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진스맘님. 일은 좀 많이 적응을 하셨는지. 그때 사오신 맥주는 다 드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니 제 오늘 그 고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컨셉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탭댄스가 잠긴 강력계 형사 컨셉의 고추장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오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또 우리 모발이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모아서 예, 전해드렸습니다. 심심한 여행가님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찾아주셨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아날로그 감성을 못 이기죠. 시간 맞춰 좋아하던 노래 녹음하던 그 시절. 저는 어릴 때 그 이본 씨가 진행하시던 볼륨을 높여요. 그게 제 기억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그 뭐지? 딱 노래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 공테이프 넣어놓고 녹음 버튼 누르고 있다가 동시에 눌러야 되잖아요. 녹음 버튼이랑 플레이 버튼이랑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노래 끝날 때까지 그게 확실히 참 오랜 시간 제 기억 속에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라디오를 듣는 거겠죠. 아날로그 감성을 잊지 못해서 물론 이제는 막 유튜브로도 보고 뭐 다양한 채널 통해서 라디오라는 매체를 뭐 앱으로도 듣고 스마트폰, PC로도 듣고 할 수 있지만 이 라디오가 주는 그 느낌은 확실히 뭔가 이 추억에 젖게 하는 그런

3592번님 신청곡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5410번님 오셨어요. 아이가 커서 손이 덜 가니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이력서를 냈는데 덜컥 붙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떨려요. 힘을 주세요. 5410번님. 아 세상에. 나 너무 능력자였어. 그쵸? 5410번님. 도리어 약간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막 어떡하지? 막 긴장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덜컥 합격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언제부터 출근을 하시는지. 예. 잘하실 수 있습니다. 5410번님. 뭔가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건 용기가 많아지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예. 5410번님 잘 해낼 수 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더 떨리

시는 거 아니야? 막 어, 선물. 편안히 받으시고요. 출근도 편안히 다녀오시고, 예, 첫 출근 또 어떠셨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아, 어, 그랬구나. 이본 씨가 아, 곧 1년이시네요. 같은 시간대에. 아, 제보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오발 입덕 부정기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정착했습니다. 고백해 주시니, 예, 자진 신고해 주시니 너그럽게 이해하겠습니다. 노마드님, 감사합니다. 뭐 아우, 네, 어, 이렇게 막 그 유목민 생활 하시다가 퇴근 시간대에 들으실 라디오를 찾으신 거였잖아요. 예, 오발에 정착하게 된 뭐 이유를 굳이 여쭙진 않을게요. 예, 정착하셨으니까 어쨌든 참 안목 있다 우리 노마드님. 아,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 오셨어요. 내가 내일 비가 오긴 올 모양이네요. 흐려지고 바람도 살살 불고 그래요. 비 오는 김에 적당히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악가루도 좀 다 쓸어 내려가고 공기도 정화 좀 되게. 요즘 차들 보면 인절미 마냥 노랗게 돼서 새 차도 소용없는 계절에, 예, 이 계절의 흐름이자 또 자연의 섭리지만 아무튼 빨리 지나가라 노랭이들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인체에는 무해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네,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실 막 진짜 손 그 차에 손을 얹기가 막 민망할 정도의 상태죠. 비가 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스타님 오셨어요? 요즘 매출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둘째 데리고 가기로 출근해요. 어제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우와 토토가 3? 아 H.O.T의 피어 봤어요. 아 그때 진짜 가고 싶었는데 노래도 끝까지 다 못 들어서 H.O.T의 너와 나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가 아마 팬송 아니었나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곡인데 그냥 H.O.T를 좋아했죠. 예, 너와 나 듣고 오죠.

일지비님, 그 시절 느낌을 물씬 풍기는 바이브레이션과 애드립이 H.O.T.다운 노래네요. 아, 너와 나 듣고 왔습니다. 오, 7865번이 이거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저도 사랑해요. 54101. 예, 감사합니다. 우와, 낙화님께서 남편이 임플란트를 8개를 지금 심는 중이라 눈치가 보여서 그동안 맛있는 거 먹기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1박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 딸이랑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요즘 운동으로 스텝박스가 핫하다고 하네요. 딸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키토 김밥 배달해서 먹으려고요. 자두에 김밥 신청합니다. 이게 운동도 확실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스텝박스 제가 한 10년 전에 막 한창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회사 내에서 이 스텝박스 하시는 분들이 막 생겼어요. 막 그때 막 운동 뭐 해? 스텝박스 해?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이 되게 많이 된다더라고요. 저는 이게 운동이 될까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 건강해져서 오세요. 그리고 유튜브 창을 좀 볼까요? 네. 그 다른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여니까 그 이제 강원도권이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로 들으시는 일이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온에어나 앱을 저희가 따로 막 안내를 드리고 요청하실 경우 그랬었는데 유튜브 안내만 이제 나가도 어디에서나, 네.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만 되면 가능하니까. 까망이 꼭 그렇게 꼭 짚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10여 년 전 이렇게 가시죠. 아, 네, 주말에 그 캠핑 다녀오신 거, 차박하신 거는 그거 하시려고 차를 바꾸신 것 같은 의혹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맞죠? 맞고요. 네. 아, 보통날님. 닉네임도 보통날님 아니세요? 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해. 인천에 계셨구나. 예. 자주 오십시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여니 참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자가 그동안 또 비공개가 돼 있었는데 채팅창 통해서 이렇게 또 그간에 못 나눴던 소통을 여기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 쿤팡이 그 경주 여행 가시는데 남편분이 운전 중이신데 내비를 보지도 못하고 잘 찍지도 못해서 지금 엉뚱한 곳 어딘지도 모르고 남편분도 좀 낯설 수 있으니까 낯설어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몰아하지 마셔라. 에이.

이해해드리자. 우리 로이킴 노래 한 곡 준비했거든요. 오늘 밤 카스테라님께서, 현아 씨였구나. 예, 밤 카스테라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아, 유튜브로 보다 듣다 하니까 또 퇴근이네요. 그래서 라디오로 다시 듣고 왔다 갔다 맛이 있어요. 로이킴 어쩌면 나 틀어줘요. 듣고 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와, 낙화님 감동입니다. 3부 첫 곡 오늘 임재범 씨 노래로 준비해 두고 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9766번님 선물 잘 받으셨다니 다행이고요. 네, 저희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당분간 이 접선장소 문자폭탄이 예,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래 가자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유튜브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리브로님 오늘도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김다음 트리오 하슬로드 2부 끝곡 연주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5시 우리 다함 씨와 두용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주 3부 순서는 임재범 씨 특집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팬분들이 그 진짜 갑작스러운 이 은퇴 소식에 너무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올 초에 이제 은퇴를 하겠다 선언을 하시고 지난 주말 앵콜 공연을 끝으로 40주년 기념 투어를 끝으로 공식 은퇴를 선언을 하셨죠, 임재범 씨가. 근데 그 공연장에서도 은퇴 반대, 돌아와라 이런 연호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요, 3부 첫 곡으로 임재범 씨 노래들을 선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사랑에 이어서 오늘 비상. 이 노래는 진짜 너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앞으로도 받을 노래죠. 3부 첫 곡 함께했습니다. 사로비아님께서 어제도 아는 형님이랑 야간에 차 안에서 볼륨 끝까지 높이고 임재범 씨 노래를 너를 위해 고해를 인상 쓰며 들었습니다. 아, 이 카리스마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하시며. 그러니까요. 이런 보컬리스트를 또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집사님께서 리디 이제 유튜브 하니까 오바리들 늘어서 신청곡 듣기가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제였나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에어로스미스 노래 해주셨었죠. 제가 같이 듣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상황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신청곡을 못 드리고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괜찮다. 예. 그 중간중간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근데 또 이제 이야기가 또 많아지면 노래가 또 줄고 뭐 이런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든 간에 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자주 오시고 지금처럼, 그리고 신청곡도 주저 마시고 주십시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3, 4부 순서는 우리 다함 씨와 두용 씨와 함께 하는데 다들 오늘 라이브 기대된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들으시기만 했던 두 분의 라이브를 오늘은 드디어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예.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오디오는 따로 들으셔야. 예, 라디오와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들으시면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디오와 비디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라디오로만 들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만 시청을 하시면 스튜디오의 모습을, 라이브 연주하는 모습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당분간은 저도 없어요, 까방님. 예, 당분간은 사람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어쨌든 우리 서로 예쁘게 늙어가자고요. 자,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공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방의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지금 이 스튜디오의 모습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라이브 연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두 분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한계를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이제 약간 미스터리가 풀릴 것 같아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간에 저희가 제가 왜 이렇게 어수선했는지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이 미스터리가 풀리실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쪽이들과 함께합니다. 김담송 두용의
1: 함께
2: 두용두용
0: 반갑습니다 두 분.
3: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4: 드디어 한 주가 지났네요.
0: 네 지금 약간 뭐 갑자기 카메라 가리시는 거예요? 네. 낯가리시는 거예요?
4: 아니 아니요.
3: 네? 말이 없어졌는데.
0: 갑자기 아니.
3: 아, 이게 약간 좀 어색해졌어요. 이 구도가.
4: 제가 볼 때는 네. 저 좀 새로운 환경에 온 것 같은 게 아. 네. 원래 보신 분들 모르잖아요. 처음 네. 보시니까 네. 원래 제자리는 저기였고.
0: 그렇죠.
4: 다음 시즌 여기 있었고
0: 왔다 갔다.
4: 네, 근데 갑자기 일로 오니까 네.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0: 맞아요. 그리고 네. 약간 아마 카메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두용 씨가 완전 지금 센터란 말이에요.
4: 아, 또 드러머가 또 센터잖아요, 또.
3: 그렇지.
4: 네. 열심히 그래서, 하겠습니다.
0: 네. 네. 어쨌든 오늘 이게 저희가 이번 주는 매 코너가 다 첫 시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두 분의 모습을 드디어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4: 와! 나이스. 네. 네.
0: 오늘 의상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의견들이 아까 와. 올라오던데 우리 다음 씨는 아까 법조인 얘기 나왔었고요 잠깐.
4: 네, 약간
0: 마이크 내려갔을 네. 때 네. 네, 법조인 얘기 나왔었고
4: 변호사는 뭐 이제 검사 쪽 네. 그 나네요.
3: 이 시작이 어쨌든 리디가 네. 지금 약간 강력히 형사
4: 여기서 이제 총 양쪽
3: 여형사
4: 나올 것 같긴 해가지고
3: 카리스마 넘치는 네. 여형사 느낌이니까
0: 다들 조심해라잉.
4: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3: 네. 왜? 네. 저도 잘못한 것 같죠.
0: 아 법조인이어서 괜찮습니다. 아, 네. 법조계고 그리고 또 두용 씨가 오늘 이 상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4: 좀 러프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좀 마침 가운데 껴서 오늘 취조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0: 아니 네. 근데 두용 씨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4: 그렇죠. 아, 네. 드디어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 네.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섭섭했는데 제가 두 달 라디오 이 보이는 라디오 두 달 전에는 없었으니까 네, 그때 네. 모르셨지만 제가 한 12kg 뺐습니다, 여러분.
0: 아니 근데 아까 네. 사실 엎드려 절 받기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네. 드리긴 했는데 그쵸. 지금 얼굴을 네. 좀 자세히 보니까. 네. 볼이 진짜 좀 그쵸? 많이 갸름해졌네요.
4: 아,
0: 볼살이
4: 많이 빠졌어요. 네.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요? 네, 82에서
0: 아 진짜
3: 6으로 내려갔어요?
4: 6으로 내려갔어요.
3: 이야 대단한데. 네.
4: 대단하죠.
0: 운동만으로?
4: 네, 식단 했죠.
0: 식단도 하고.
4: 네, 근데 야. 운동은 이제 헬스와 복싱을 하면서
0: 아, 대단하다 진짜.
4: 마침 내또 보이는 라디오를 또 한다고 네. 하셔가지고 또 타이밍이
3: 라디오
4: 너무 맞았어요.
0: 네. 아 누가 들으면 진짜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4: 그건 아니거든요.
0: 그건
4: 아닌데 겹치면서 잘 됐다.
0: 아니 근데 뭐 계기가 좀 있었어요? 다이어트 시작한?
4: 아 그냥 복싱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0: 아 진짜? 네, 아 복싱을. 그러면 살이 목적이 아니라?
4: 네 살이 목적이 아니고 복싱이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헬스를 제가 6년 넘게 했지만 복싱 하루 만에 기어 나왔습니다. 진짜 기어 나왔어요. 다음날 막 못 일어나고.
0: 그렇구나. 네. 너무 처음부터 심하게 시작한 거 아니고요?
4: 아니요 그 헬스는 다음 시 헬스는 뭐 어떤 운동이라 하셨죠?
3: 다음 씨가 제 의견은 아니고요. 네. 아, 그 어디서 본 건데 이것도. 네.
4: 그 아, 본 게 많아요, 다음 씨가. 네.
3: 헬스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헬스는 되게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좀 하남자 운동에 속한다.
4: 아 이게 사실은 원래
0: 하남자 아니고 하남자. 네.
4: 사실은 원래 헬스가 미인 운동이에요.
3: 그러니까요.
0: 미인 운동
4: 대회도 스포츠로 안 치고 미인 운동으로
0: 미인 운동.
4: 네, 네. 그러니까 이 외모 외적인 걸로 취해요. 피트니스 쪽이.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 안 따집니다. 원래 헬스, 보디빌더는.
0: 오?
4: 모르셨죠?
0: 네? 네. 몰랐죠.
4: 네, 약간 미스코리아처럼 네. 그쪽으로 빠져요. 스포츠 쪽으로 안 빠지고.
0: 그렇구나.
4: 네, 그래서 이제 복싱을 했더니 아, 다음 씨가 어디서 들어와서 한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3: 근데 사실은 근데 지금, 사실 그때 이제 워낙 헬스를 열심히 했었으니까 이제 제가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진짜. 지금 되게 얘기하니까 되게 전문가 같아 우리 두용 씨.
4: 저 운동 전문가. 헬스 쪽은 진짜 정말 사랑해서.
0: 지금 다이어트 12kg 감량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한번 다음에.
4: 좋죠.
0: 다음에
3: 뭐 다이어트 특집을 한번.
4: 제가 한번 쫙. 짜드릴 테니까
3: 루틴 짜 청취자분들 루틴 짜주기
4: 한번 해야겠다 한번 해야겠다 한번 제가 식단도. 싹 하루 정도 시간 내서
0: 그럼 한번 우리 아니 우리 음악 특집 말고 다이어트 특집 한번 갈까요?
4: 그러니까.
0: 뮤지션들
4: 다이어트 관련된 음악도 한번 좀 준비해서
3: 좋네요.
0: 아 유쾌하게 오늘도 두 시간 시작함 두 시간 두 분과 정신 차려야지 정수리 두 분과 오늘 시작합니다. 김담 송두용의 다 함께 두용 두용. 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오늘 이제 첫 시간 두 분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 발견 검색해 주시고 MBC 강원 영동 채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 오늘은 우리 다음 씨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3: 아, 네.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특집입니다. 아,
4: 이거 근데 벌써 나왔어요, 필살기가.
3: 아, 그러니까요.
4: 이거 다음 씨 필살기인데.
3: 아, 뭐 필살기까지는 아니고.
4: 우주 거의 뭐 많으니까요. 필살기거든요.
3: 아니, 저 제가 굉장히 그 넓고 네, 얕은 지식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0: 아니 근데 오늘 네. 준비해 주신 원고만 해도 네. 거의 한 3시간 강연이 가능할 것 같다.
4: 진짜. 네. 와, 이거 필살기인데 다음 씨.
0: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3: 왜 말을 잊지 못하시죠? 잠깐만.
4: 아, 그러니까 이제
3: 아, 네.
4: 보이는 라디오에 감동을 먹으신 거죠.
3: 아,
4: 그죠, 맞죠. 네.
0: 네. 이런
4: 이제. 이런 네.
3: 아, 감탄사였구나.
0: 이런 우리 다음이 약간
3: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0: 아, 그리고 지난주 우리 작은 하늘 팀이랑 또 같이 나오셨을 아. 때는 우리가 거의 대화를 많이 못 나눈 것 같았는데 오늘 이제 아,
3: 정말 저 스스로도 네. 제가 다른 사람이 된
4: 저 봤거든요. 네, 걱정돼서 아니, 물론 걱정된 것도 있고 왜냐하면 봤는데 네. 또 음악 드럼으로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봤는데 다음 주에 뒤에서 그

0: 작아졌어요. 반 귀요미, 정도 접힌 것 같은 느낌으로.
1: 네. 이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또 그 제가 또 막 평소대로 하려니 또 이제 약간 눈치도 보이고.
2: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실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네. 어쨌든 지난주에 못 푼 한을.
1: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한번 좀 원없이 하러.
2: 지난주에 토크를 오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 네. 기대됩니다.
2: 자, 오늘 주제를 그럼 우주 특집으로 정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1: 그 사실 제가 이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뭐 이런 그런 다큐멘터리나 또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주에 관련된 좀 내용들을 좀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그걸 또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좀 한번 비춰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뭐 어떤 철학적인 거 말고요 그냥 좀 간 좀 뭐랄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노래들도 준비해 왔거든요.
2: 아니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두 곡 이제 선곡을 평소처럼 해주셨는데 두 곡 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두 곡 다 라이브를 이렇게 노래도 네, 보컬도 같이 해주신대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1: 아유 기대해 주세요.
2: 네.
1: 제가 한번 우주를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0: 이 두 곡이 꽤 밴드 사이에서도 꽤 중급 이상 곡들이거든요.
2: 연주며 보컬.
0: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분들 아마추어 사이에서 이거 했으면 약간 우리 마스터였다. 아 실제로 그래요. 취미반 분들이.
2: 아 그렇게.
0: 네네. 그걸 고르셔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1: 네. 네. 뭐 이래놓고 이제 대차기 한번.
2: 네. 자,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그러니까요. 네. 첫 곡은 이제 백예린 님의 우주를 건너라는 곡인데.
2: 세상에 이걸 보컬도 같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1: 네.
2: 이 노래를.
1: 또 이제 연주 이게 또 그 정승환 씨 있죠.
2: 네,
1: 정승환 씨 버전이 있어요. 그 저기 스케치북에서 했던 그 버전인데.
2: 아.
1: 네, 그 버전으로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연주가 또 되게 포인트가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중간에 나오는 피아노 연주도. 네. 아, 네, 벌써 그 댓글에 암흑물질. 저와 그 공감대를 같이 하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0: 네, 오늘 이게 약간 뭐 우주에 관련된.
1: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거를 알기 전에는 저 암흑물질이라는 단어가 되게 뭔가 그
0: 이상하지.
1: 이 공상과학 같잖아요. 되게 무슨 뭐 어디 판타지에 나올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어떤 이게 존재한다라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2: 있어서 나오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 따로 적진 않았는데
2: 없었어요. 네.
0: 여기 더 한층 위에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더 한 차원 그러니까. 위에
0: 지금 이 제가 우주는 진짜
2: 아 그래요. 새싹 베이비님 암흑물질 이야기는 다음 우주 특집 두 번째 시간에
1: 제가 잠깐만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심도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이 만들어주시는 우주를 건너 이게 같이 우리 오바리들이랑 비디오로 같이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시작부터 더 좋아요.
0: 요소 괜찮나요?
1: 네 소리 좋아요. 네 좋습니다.
2: 시작해보죠. 네.

0: 너무 좋다.
1: 야, 네. 어, 확실히 드럼이 들어오니까 좋네요. 혼자 연습할 때 이런 흥이 안 났는데.
0: 이 노래 이렇게 리드미컬한 곡이었어요?
1: 그렇게 평공을 했더라고요.
2: 저 처음 다음씩 올렸을 때 음악 제가 들었는데 앞에 쫙 발라드 느낌 가는데 갑자기 2절부터 엄청 확 변화가 있어서 그거 듣고 이거다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소리 혹시 바꿔줘도 되냐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했거든요. 좋다 해가지고
0: 지금 우리 두용 씨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게 설명을 간단하게
2: 이게 전자패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로닉 드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버스킹 때나 아니면 약간 일렉트로닉 사운드 이런 여러 가지 건반이 피아노가 아니고 신스로 갔을 때 조금 더 효과음 낼 수 있는 이 안에 한 몇백 여 가지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모아서 오늘 연주를 보여드린 겁니다.
0: 그러니까 이동이 좀 편리한?
2: 이동이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0: 소리도 다양하고.
2: 네네, 맞아요.
0: 전자 드럼으로 우리 두용 씨가 연주를 해주고 계시는데 두 분 연주 모습을 이제 보시니까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고 오늘 시작이 너무 달콤합니다 하시면서
2: 다행이네요. 네.
0: 박수를 넘치게 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어쨌든 우리 다음 씬인데 어떻게 그런 리듬을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같이 해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2: 그러니까 이게
0: 너무 대단하다 진짜.
1: 마치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우산을 들고
2: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 공중에 약간 뭔가 떠 있는데 살짝 한번 삐끗하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악기 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하시는 분들 진짜 늘 저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분들을 되게 대단하다고
0: 맞아요.
1: 생각하고
0: 맞습니다.
1: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너무 어려워요 진짜.
0: 그래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MBC,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4: GTX-A가 곧

0: 있습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자, 김다음 송두용의 다 함께 두용두용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우주 특집이고요. 두 번째 연주곡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과 함께 네. 네. 오늘도 우리 즉흥 연주, 다음 씨와 두용 씨의 즉흥 연주를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제가 좀 미리 전해드렸었어요. 국종쌤께서 주신 사연이고요. 지금 제가 다시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미리 주신 사연인데 특집 때문에 전해드리질 못하고 오늘 저희가 또 다음 씨께 또 의뢰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할머니에 대한 이 추억과 감정들을 담아주신 사연이었는데 오늘 아버지 79번째 생신이십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저한테는 할머니시죠. 4년 전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엄마를 찾듯 여든을 바라보는 아버지도 엄마가 그리우셨나 봅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이 먼저 가서 뵙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할머니도 고집들이 여간 센 게 아니었는데 참 으르렁대셨는데 서로. 아들로서 바라보는 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제가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아버지의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어깨가 유독 처지신 것 같아 좀 씁쓸해요. 제가 먼저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 두용두용 코너에서 노래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굉장히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제가 또 오늘 우주 얘기를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그게 뭐 한다는 거는 애초에 논제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그 과학자이신 유튜버가 이제 하신 말인데 그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대요. 이게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는 우주 곳곳으로 흩어져도 그 기억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실 죽음이라는 굉장히 되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되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지만 사실 뭔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을 이제 잃었을 때 약간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8: 내 곁에서는 네. 이제 가까이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9: 네.
8: 어딘가에 함께 그쵸. 공존한다는
9: 그리고 어차피 그 원자들이 돌고 돌면서 또 다른 이제 어떤 무언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꼭 끝은 아닐 수도 있겠다 과학적으로도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한번 네, 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8: 우리 국종쌤께서 주신 아버님과 아버님이 그리워하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노래로 띄워드리겠습니다.
9: 네, 제목은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곡입니다.

0: OK.
1: 와.
0: 오늘도 엄마 얘기 많이 나오네.
1: 그러니까요.
2: 이게 우주
1: 엄마가 우주죠, 사실.
0: 엄마가 우주죠.
1: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또 그러니까 우리 강력 형사님 왜 그러세요?
2: 네. 저 취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약하지 말고
1: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셔가지고.
0: 네.
3: 저 진짜 틴데.
1: 아니. 티 맞으세요?
0: 티 아니신 걸로.
3: 나 완전 진짜 틴데. 아니 엄마가 우주조라는 지금 마지막 그 얘기에 네. 와 노래만큼이나 진짜 그 네. 짧은 말 한마디에 아 마음이 너무 참 그랬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 라는 제목.
1: 네, 네. 엄마가 보고 싶다.
3: 엄마가 맞아요. 보고 싶다였고 네. 아 참 그 우리 가족 특집
0: 맞아요
3: 하던 날 우리 다음 씨가 또 라디에 엄마도 불러주셨어요.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3: 죄송해요. 저는 그 네. 라디에 엄마보다 네. 이거 이제 왕국 만들면 이거 이제
1: 만들어 달라는 무언의 이제 어떤 네.
3: 아니
0: 만들어 달 당황해하시네.
3: 아니 만들어 주세요. 예, 네, 만들어 주고 우리 다음 씨 이제 연금으로
1: 아 그렇죠.
3: 어, 5월에 네. 연금으로.
1: 오,
3: 너무 좋다.
1: 그렇네요.
3: 네, 5월에 진짜 우리 국정쌤께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못 들으셨다 해도 네, 유튜브 창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국정쌤의 아버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우리 어머님에 대한 아들로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한 발짝 한 발짝 가실 때 이제 숨이 차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아까 있었던
1: 맞아요.
3: 것 같아요.
1: 네.
3: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도 언젠가 이제 그 나이가 될 거고 그 순간의 이제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예, 아프죠.
1: 맞아요. 네. 참 이게 사실 되게 지금도 우리가 빠르다고 느끼지만 더 빠르겠죠.
3: 그러니까요.
1: 앞으로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이제 정말 몸을 이제 정말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3: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어쨌든 조금씩 좀 천천히 가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때가 있거든요.
1: 네.
3: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아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두 번째 곡으로 띄워주신 엄마가 보고 싶다 였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주 특집으로 다시 또 돌아가 보죠.
1: 네, 이렇게 좀 피아노 앞에 제가 계속 있으니까 보이는 라디오 하나. 저도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데. 약간
3: 그간에 네. 우리 방송했던 것 중에 가장 지금 표정이 온화하고.
0: 그 다음 시 공연 네. 보셨나요, 혹시?
3: 어떤 곡?
0: 예전에 네. 노래만 할 수밖에 없었던 공연이 있었어요. 뭐 이제 약간 화제 전환 좀 할 겸 말씀드리면
3: 아, 연주 없이
0: 네. 네, 피아노 없이 한번 보컬만 해야 되는 공연이 있었는데 진짜 그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 이 손과 이

0: 자세 네. 얼굴 더 빨개지고 막.
1: 아니 저희 특집에도 영상이 아직 네. 남아 있어요. 당연히 네.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번 네. 우리 다음 시 모시고 네. 다른 연주자분들과 함께하는 네. 보컬 김다음으로 네. 우리가 특집을 했었는데 그때
0: 아 딱, 그러게 있었어요. 네. 어,
1: 얼굴이 계속 빨간 채로 한 시간 가더라고요.
0: 피아노 앞에 있을 때는.
2: 마음이 너무 편해요.
0: 어, 좀 편하죠, 확실히.
1: 그리고 일단 한 시간 내내 지금 계속 BG가 흐르고 있어서. 어,
0: 그러니까
2: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0: 어, 자연스러워.
1: 약간 일이 하나 덜었어요, 제가. 노래를 하나 올리지 않아도 아. 되는. 예.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주 특집 노래 가볼까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2: 아, 네. 두 번째 노래는 네, 뭐 워낙 유명한 노래였죠. 네, 최근에 그 최근 비교적 최근이죠. 네, 비교적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발표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인데요. 혹시 사건의 지평선이 뭔지 아시나요, 조용 씨?
0: 제가 네. 뭐 아까 제가 미리 얘기를 했지만 저기 어제 밥을 먹으면서 네. 그냥 저의 알고니즘에 네.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얘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전 잤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통해야 되나? 이게 사건의 지평선인가?
2: 아, 전혀 틀렸어요.
0: 네, 오케이. 네.
2: 그 여기 예,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 단어가 그 블랙홀 그 자체를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 그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네. 이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진짜 구멍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별이 한 공간에 엄청나게 수축해서 무한히 수축하기 시작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가면은 이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검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우주에서는 예.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빛조차도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아예 다른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닿을 수도 없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마치 그 이 유나 씨가 진짜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이제 그 결국엔 뭔가 이 떠나가는 그 사람의 그 뒷모습이 나한테 계속 남아있는데 그 상태로 늘지도 않고 그냥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나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에 떨어지는 그 물체도 우리가 바라는 볼 수 있는데 그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빛보다 빠른 엄청나게 중력이 강한 상태여서 이제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 블랙홀 근처로 가버리면.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시면 그 어떤 중력이 엄청 센 행성이 갔더니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구 시간으로 막 몇십 년이 지나 있고 막 이런
0: 있고 막.
2: 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엄청 슬로우 모션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 네. 더 이상 이제 나랑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안녕인 거죠.
1: 네,
2: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렇게 또 예술적으로 음악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1: 유나 씨가 이제 그 당시 그 앨범 이 네. 노래가 수록됐던 앨범이 완전 이 우주 세계에 완전
2: 맞아요, 네, 맞아요.
1: 빠져 계셨대요.
2: 그래서 그거 발표하면서 한동안 또 막 그런 그, 과학 채널들 엄청 나오시고
1: 아~ 네.
2: 그리고 애초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더니
0: 네. 그거 알 것 같은데 유나 씨의 남편도
1: 네.
0: 이런 우주 관련된
1: 맞아요.
0: 네, 그래서
2: 맞아요, 맞아요.
0: 둘이 같이 만나서
2: 맞아.
0: 이 곡을 작업했다고.
1: 네. 어머 그렇구나.
0: 이걸 빼먹으시면 어떡해?
2: 아, 그러니까요. 아니,
0: 제가 어제 이걸 알고 있는 줄 봤는데.
2: 아니
0: 기다리고 있었는데.
2: 아니 하시네.
0: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안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2: 네. 아니
0: 그래서 그 곡이 탄생됐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1: 네. 이건 처음 듣는 얘기다.
2: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 이게 밝혀도 되나? 그 뭐야? 밝혀도 될까요?
0: 아 채널명?
2: 네 채널명.
0: 과학.
2: 네. 과학 쿠키라는 네, 분이 네, 이제 네. 그 유나 씨 남편 되시는 분.
1: 그렇구나. 네.
0: 그게 바로 유튜브 채널명에 맞아요, 따른 맞아요. 이제 네. 그분의 유명하신 분이 네. 소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완전 그냥 우주에
1: 우주로 완전, 우주가 네. 맺어준 연.
0: 네, 와 맞아. 맞아요.
2: 너무 좋다.
1: 우주가 맺어준.
2: 네, 온 우주가 맺어준 인연이요.
0: 마음에 들어요, 다음 씨 우주.
2: 좋은데요?
1: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어떤 텍스트보다도 우리 다음 씨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
0: 맞아요. 진짜 우주를 정말 좀 사랑하는
1: 우주 러버.
0: 네, 우주 러버.
1: 김다함 네. 씨의 노래로 우리 두용 씨의 연주와 함께 만나볼 텐데 지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낙화님께서 아니 그 어려운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2: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2: 네,
1: 자, 두 분이
2: 네.
1: 두 분이 연주해 주시는 사건의 지평선 네. 만나볼게요.
2: 다음 두용이 함께하는 네, 사건의 지평선

0: 어, 되게 신나는 노래다 이거. 제가 하면서 신났어요.
1: 너무 신나. 이런 노래.
2: 엄청 신났는데.
1: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2: 아 너무 좋다.
0: 맨날 발라드만 하다가. 네.
2: 아, 약간 이제 장르의 그 변환도 좀 있을 법한가요?
0: 네. 네. 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네.
1: 사실 락커가 되고 싶어해요. 그 저희가 아 이거 그냥
0: 이거는 그냥
2: 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섭네.
1: 저희가 합주를 할 때 그 발라드로 시작해서 맞아요. 락으로 네. 끝납니다 장르가.
0: 맨날 목에서 피만 나고 끝나거든요.
1: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네. 그 꿈이 좀 있어서 저희가
0: 이제 방구석 그거라 그러죠. 방구석 락커.
1: 락커.
0: 예. 무대 바깥으로 못 끌어올리는.
1: 한번 끝내 보죠 나중에.
2: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한 레벨을 10으로 따지면 한 1, 2레벨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0: 그렇죠. 네. 약간
2: 락 스피릿을 텐션, 보여주는
0: 그쵸?
2: 게.
0: 이제 락 스피릿은 거의 이제 네. 접신 수준의.
1: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예.
2: 한번 우리 다이어트 특집. 네. 락스프릿 특집 한번
1: 건반 일단 올려야 돼요. 서서
2: 아, 쳐야 돼.
0: 그럼요.
1: 서서 네. 쳐야 돼.
0: 그리고 2단 쌓아
1: 앉아서는 그 삘이 안 납니다.
0: 2단 쌓아
2: 쳐야 돼. 쳐야 돼. 와 너무 좋아서 차를 주차하고 눈 감고 들으셨다고 8027번님께서 네. 근데 왜 잘 부르시죠? 왜 잘 부르시냐고.
0: 그냥 전 즐겼는데.
2: 잘 불러.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나 봐요. 8027번님.
0: 아, 또 이제 리디님이 이렇게 우리 강력기 형사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얹어 주시니까.
2: 아니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약간 혼자 들으면서 막 코러스 막 잘 넣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2: 오늘 네.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살짝 이제.
0: 저희 어떻게 한번 결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0: 뭐
1: 강력계 형사와 함께하는 뭐 이런 거.
2: 강력계 형사와 죄수들.
3: 저, 아니지 검사님 가셔야지.
2: 아, 검사님으로.
1: 네. 단어가 네. 조금.
2: 아 죄송합니다. 예.
3: 잡아.
1: 우리
3: 잡아.
1: 건강한 단어를 좀 씁시다. 예. 어쨌든 한번 팀명은 좀 고민해보고 9450번님께서 이 콤비 두 분이 나와줘야 불안하게 즐기는 재미가 있다고 예, 토크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두 번째 곡까지 또 함께했습니다. 아니 와 이게 확실히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들으니까 네. 이렇게 저만 항상 보다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참 좋네요. 뭔가 이 감흥이 더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3: 사실 저희 둘도 연주가 보이니까 조금
2: 맞아요.
3: 더 액션도 네. 들어가고 그리고 좀 다이나믹하게 연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1: 네,
3: 훨씬 다른 것 같아요.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1: 그렇구나. 네.
3: 다음 씬 아닌가 봐요.
2: 아, 저 좋아요. 왜, 왜?
3: 살짝 지금 나갔다 살짝.
2: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그 공감하고 있었어요.
1: 아, 네. 아 그래요?
2: 되게 맞아요. 너무 좋다.
3: 평소처럼 먹트리고 네.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 또.
1: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6: 골뱅이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7: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9: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8: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2: 형 나올 줄 알았어.
1: 가도 될까요?
2: 죄송합니다.
1: 네. 뭔가 이렇게 스튜디오의 날것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여러분께서 오해 없이 봐주실 수 있다. 네. 이제 들어줄 수 있다. 마음이 편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했고요. 다 함께 두용두용 오늘 끝곡은 저희가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약속을 또 드렸기 때문에 땅콩님께서 네, 땅콩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밤이 가면 그대 올까요? 어제 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두 분의 연주를 믿고 한번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원곡이고요. 이 밤이 가면 그대 올까요? 나 갑자기 숨차 근데. 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2: 네 뭐 열심히 한번 얹어.
1: 얹어. 네.
3: 뭘 얹어요?
1: 전문 용어 나왔다. 네. 자 그러면 노래 전해드리면서 네. 같이 인사 나누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2: 김다함,
3: 송두용,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요망하다고 말합니다.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멈칫 엉거주춤한 상태가 됩니다. 사극에선 안 칼진 목소리로 저 요망한 것 질책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요망 아닌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아이고 잘도 요망지네 하라면서 감탄하는 그 요망한 아닌가? 같은 말도 맥락을 잘 따져봐야 해서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요망한 것을 어떤 이는 나를 폄하하며 욕하는 의미로 쓰고 어떤 이는 나를 기특하게 여겨 칭찬의 의미로 씁니다. 누군가는 나를 조심성 없이 요사스러우며 간사한 사람으로 보고 누군가를 나를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라는 주체는 본디 하나인데 보는 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상반된 두 객체가 됩니다. 도처에서 장미를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장미, 너 순수한 모순이여 라는 자신의 식구를 묘비명으로 새긴 시인도 있죠. 시인은 장미에서 아름다움을 넘어 근원적 모순을 읽어냅니다. 자,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블랙사베스의 위킷 월드였습니다. 이게 뭐 사운드를 지금 들어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앨범이 1970년에 나왔거든요. 1970년에 이런 사운드는 정말 놀라운 사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블랙사베스를 뭐 하드락에 또 헤비메탈의 효시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블랙사바스의 위킷 월드 들었습니다. 아, 제가 소시 쪽에 요망한 짓을 너무 많이도 했사옵니다. 예. 지금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예. 0977번. 네.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주식회사 BS 안양, IS 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뮤즈의 연주한 노래 슈퍼매시브 블랙홀 들었습니다. 540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9104번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백캠 즐겨 듣는 대학생이에요. 오늘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버스가 결항되어 늦게 왔어요. 다행히 집에는 늦게나마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여기다가 버스가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버스가 뭐 지연됐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지 결항은 아니잖아요, 결항. 그리고 요 항은 배나 그다음에 비행기가 저 운항이 중지됐을 때 이게 결항이거든요. 버스는 아닌 것 같은데 버스. 버스 지연. 예. 지연 좋네. 예. 아무튼 결항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버스가 안 오면 뭐라 그럴까요? 버스가 안 와. 그럼 결행. 버스 운행이 중지됐다. 결행 어때요, 결행? 아, 그거 적당한 단어가 없는데. 버스는 늘 왔는 모양이에요. 자, 3114번입니다. 대구에 계시네. 덥다고 하셨네, 벌써. 올해도 어김없이 대프리카 소리 들을 듯 합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구름 끼고? 내일은 비가 온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버스 안 오는 거 결행 맞아요? 오. 야, 그냥 해본 건데 맞았네. 가끔 뭐 그럴 때도 있어야죠. 자, 3114번으로 청해 주신 제리 래퍼티. Right down the line.

아시아의 Only Time Will Tell 들었습니다. 이찬혁 씨 고맙습니다. 아시아란 밴드는 이거 진짜 슈퍼밴드로 불렀던 슈퍼그룹. 그냥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쟁쟁하거든요. 베이스 연주자이자 보컬리스트가 존 웨튼이라고요. 뭐 킹 크림슨 또 유라이어 힙 등에서 활동했던 기타리스트는 예스의 스티브 하우. 그리고 또 예스에서도 활동했던 키보드 연주자죠. 또 버글스의 멤버이기도 했고요. 제프리 다운스라고 있습니다. 드러머는 또 그 유명한 에머슨 레이켄 파머의 칼 파머. 슈퍼밴드죠. 예. 8556번으로 와, 내 음악 플레이리스트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룹 아시아의 음악. 백캠에서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오. 왜요? 아시아 음악도 가끔 나가는데. 이찬혁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의 Only Time Will Tell.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리 레퍼티의 Right Down the Line이었고요. 야, 예뻐. 청취 한 분이 와, 결행 없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네. 방송은 결행 아니고 결행 아니고 결방. 예. 결방 없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가끔 어쩌다가 뭐 특집 편성돼가지고 결방하는 적도 있습니다. 1716번으로 보내셨네. 버스 기사입니다. 결행 맞습니다. 아, 버스가 안 오면 결행. 비행기나 배가 안 오면 결항. 방송을 안 하면 결방. 예. 학교에 안 가면 결석.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이거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 됐네. 아하. 근데 참 스튜디오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얘기 나누고 있으면 저도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싶어요. 사실 2시간은 참 긴 시간인데.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퍼스.
10: 셰프 에드워드 리.

0: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은 해가 없어서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기록적인 이른 더위는 내일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꼭 긴 소매 옷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오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또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세상에 저런 일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호선 상담가는 사이다 맛 돌직구를 날려서 보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어 인기가 높다. 그는 가끔 부모도 아니다 소리를 한다. 21세기에도 동생들 돌보느라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딸들이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그것도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육아를 딸에게 떠맡기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부모들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린 딸이 동생 한 명도 아니고 줄줄이 돌봄에 지치는데 부모는 나 몰라라 못 본 척한다.

갓난아기와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동생과 그보다는 크지만 여전히 돌봐주어야 하는 동생의 뒤치다꺼리에 힘들어 우는 딸에게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학교도 안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밥값은 하라고. 부모는 돈 벌러 나가니까 큰딸에게 가사와 육아를 다 맡기고도 당당하다. 아빠는 일찍 퇴근해서도 딸을 도와주러 집으로 오지 않는다. 그는 마트 알바를 하는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아내의 직장으로 가 애처가 면모를 자랑한다. 부부 사랑은 넘치는데 그 사랑이 왠지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모가 서로를 사랑하느라 바빠서 자식에게는 일말의 관심을 내어주지 않는 상황을 아멜리 노통부의 최근작 자매의 책에서도 보게 된다. 소설 속 엄마 아빠는 열병 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지만 여전히 둘은 서로에게만 사랑을 쏟는다. 당연히 딸은 말도 떼지 못하는 시절부터 부모 사랑 없이 혼자 스스로를 돌보며 자라야 했다. 한번 안아볼래? 그래도 돼요? 그럼 네 동생이잖아. 내가 널 위해 낳았어. 어느 날 나이 차이가 나는 여

동생이 생기자 딸은 6살 어린 나이에 기꺼이 양육자가 되었지만 아빠는 그런 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짜증을 낸다. 그는 아기를 안고 말을 가르치는 큰딸에게 잔소리를 한다. 야, 그 제발 어린 천재 신용 좀 그만두지 않을래? 철수는 오늘 세상 모든 이야기는 가족사라는 말을 들었다. 최근 리얼리티 예능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세상이 아무리 드넓다 해도 우리 삶은 대부분 가족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그 테두리는 너무 좁고 촘촘해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폭력과 방임과 사랑이 자주 혼동되곤 한다.

Sly and Family Stone. Family Affair 들었습니다. 예. 아, 음악이 귀에 쏙쏙 파고드는 것 같네요. 음악을 듣는데 습도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겁고 퇴근합니다. 9079번. 예. 습도는 관계 있습니다. 습도는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습도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 내릴 때 음악 듣는 거하고 햇빛 쨍쨍할 때 음악 듣는 게 좀 다릅니다. 느낌이. 아, 그럼요. 예. 확실하죠, 이건. 예. 아, 진짜로니까 소리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6시 39분 31초 막 지났습니다. 323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네. 어우,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Brothers in Arms 앨범에서 마음에 드시는 곡으로 한 곡 부탁드려요. 이 앨범 다 좋은데.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얘기 드렸을걸요? 한동안 제가 이 앨범 나왔을 때 차에서 이 앨범만 듣고 다녔던 게 한 일주일 정도? 와,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20년 됐을 때 100장의 앨범 뽑았을 때 이 앨범 들어가 있죠. Brothers in Arms. 아, 뭐 평론가들은 이 앨범을 명반으로 꼽진 않습니다. 제가 꼽았습니다. 아, 좋아요. 예. 자, 이 앨범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Brothers in Arms 앨범에서 The Man's Too Strong 듣겠습니다.

I did burn all the books, and I can still hear his laughter.

0: 존 메이어, Stop This Train 들었습니다. 이하로 씨가 와우, 올해 저한테 가장 큰 아티스트 존 메이어. 언젠가 내한하면 꼭 가보고 싶어요. 예. 아, 예전에 왔었는데, 예, 내한 공연. 예. 왜냐면 제가 갔었거든요. 내한 공연 갔다가 거기서 사람 많이 만났는데, 예, 이적 씨도 만나고, 아, 배우 심은경 씨도 만나고, 음악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한효주 씨도 만났다, 그때. 많이 만났어요, 아무튼. 기차 타고 퇴근 중이에요. 창밖 풍경에 노래까지 뭔가 마음에 들어요. 예. 존 메이어, Stop This Train. 720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Dire Straits의 The Man's Too Strong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5, BS안양 제1건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시키겠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네, Coldplay, BTS, My Universe. 062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을 안 할 때도 잘 돌아간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가장 딱 맞게 좋은 집을 구해보라는 과제를 줬답니다. 위치도 크기도 동네 환경도 다 다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건데 이게 좋으면 저게 별로인 식이라 아주 골치가 아팠죠. 그런데 결국엔 복잡한 계산까지 하면서 끝없이 고민한 쪽보다 오히려 생각을 멈추고 아예 딴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이 훨씬 좋은 결정을 하더라. 너무 쥐어짜지 말고 시키고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처취 있어. The mother we share 들었습니다. 875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안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브올데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킹만.

0: 신원.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준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아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4: 지난주에 못 뵈서.
5: 네, 지난주에.
3: 아, 지난주에.
5: 장기아 씨랑.
3: 지난주에 제가 없었구나.
4: 네네네. 네.
5: 아, 장기아 씨가 계셨었습니다.
3: 네. 네네. 좋았죠?
4: 네.
3: 제가 제 대신에 장기아 씨가 와서 더 좋았죠?
5: 신혜림 작가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3: 그랬어요?
5: 네네.
4: 아니 뭐 장기아님이 오신 것도 좋기는 했지만 네. 저는 매번 스페셜 DJ가 오셨을 때마다 제가 배철수 DJ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스페셜 DJ가 아무리 좋은 분이 와도 힘들다. 익숙한 분이 제일이다. 저는 아저씨가 제일 좋다라고들 말씀을 드리죠.
3: 그러면 네. 방송 연예인 중에 신혜림 씨가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4: 누구예요? 배철수.
3: 안 되네 이거. 이게
5: 정말 신뢰감이라고는 1도 없는 저런 멘트.
3: 아니 이게 이게 생각을 하다가 나오면은 네. 조금 되는데. 네. 1초도 안
4: 나오죠. 0.1초도 탄스 하이가 있으면 안 되죠.
5: 직장 멘트죠. 장에서 바로 나오는. 뇌를 거치지 않고.
3: 자 그러면 신혜림 씨가 네. 이 저 뉴욕에서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예요.
4: 네.
3: NK 김.
4: 네.
3: 그 사연 앞에 보이죠?
4: 네네.
3: 이 사연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네. 요즘 배신의 한수가 음악에 너무 집중하는 듯하여 아쉽습니다. 예전에 절묘하게 드립을 넣으시며 축구 얘기로 자연스러워 이어지게 하시던 그때가 가끔 그립습니다. 음악 이야기도 곁들여 주시면서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안 한 거 아니었나요? 장기아님이 오셔가지고 예, 약간 좀 네. 그동안 계속 음악에 집중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3: 장기아 씨 왔을 때 축구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5: 장기아 씨랑 제가 그런데 그날 낮에 같이 일을 해가지고 네네. 한 3시간 둘이 떠들다 와가지고 사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3: 그러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축구 얘기하는 거지 사람.
5: 야, 뭐, 예.
3: 그 친구 그 얘기 안 하던가?
5: 아, 그 영국에서 같이 가신 거?
3: 영국에서 네. 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여줬잖아요.
4: 네.
3: 생전 처음 본데.
4: 아.
3: 축구장에 가서 축구 경기 보는 게.
4: 아.
3: 왜? 그치?
4: 아, 약간 좀 동질감이 느껴져서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3: 아, 축구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4: 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5: 저 조카가 데려가 달라고 안 했어요?
4: 아, 그 부모님과 조카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오빠네가 데리고 간 적은 있지만 저랑 같이 간 적은 네네. 없고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3: 야, 그럼 우리 팀이 언제 한번 갈까요? 아, 사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K리그도 중단됐어요, 이제.
4: 아, 더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3: 월드컵 때문에.
4: 그렇죠. 네.
5: 그런데 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배철수 DJ만 결심하시면 사실 저희 다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예, 네, 왜냐면 그쪽에서 연락이 자주 오기 때문에.
3: 자. 지금 월드컵 지금 예. 솔트레이크 시티로 우선 출발했어요. 네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네. 그걸 왜 갔을까요?
4: 글쎄요. 축구하러 갔겠죠.
3: 아, 그거 아 물론. 이 사람. 아니, 그 얼마나 막 축구장이 많겠어요. 아, 근데 네. 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4: 네.
3: 전지 훈련을 갔을까?
4: 아. 거기에서 경기를 하나 보죠.
3: 안 해요.
4: 아니에요?
3: 거기서 안 합니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해요. 멕시코 가달라 하라.
5: 네, 네.
4: 그런데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갔다는 거죠.
3: 그렇죠.
5: 그렇죠.
3: 왜 갔을까요?
4: 거기가 비어서 스케줄이 비어서 경기장 스케줄이
5: 뭐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4: 그렇죠?
3: 아, 틀린 얘기는 아닌데.
4: 네.
3: 아 솔트레이크 시티가
4: 네
3: 고지대입니다.
4: 고지대. 아 멕시코가 고지대여서 그렇죠. 지대가 비슷하기

0: 때문에
1: 적응 훈련.
2: 네. 고지대에서 훈련을 해야죠.
0: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이제 과달라하라로 넘어갈 겁니다.
0: 네, 잘 보면 경기장 스케줄도 좀 비었을 거예요.
1: 어, 그렇죠. 비었으니까 간 거죠.
2: 아, 왜냐하면 지금은 다음 주부터 전 세계 축구장들이 비입니다.
0: 아, 그렇죠.
2: 어? 거의 전 세계 축구장들이 다 비어요. 네. 어? 아, 지금 월드컵 기간에 경기를 안 합니다. 이제 다들.
0: 그렇죠. 그렇죠. 네.
3: 원래는 이제 배철수 DJ께서 또 월드컵에 직접 보실 생각이 있었는데 또 못 가시게 돼가지고 아쉽습니다.
2: 아니 그
3: 한번 가셨어야 되는데.
2: 지금 계획으로는 네. 다음 주부터 네. 월드컵 개막에 맞춰가지고
3: 네, 네.
2: 아, 이제 배신의 한 수를 절방하고
3: 예, 예.
2: 배신의 축구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3: 아, 예, 예. 그러니까 신혜림 작가가 참여하는 거죠.
2: 보고 와야죠. 보고 와야죠. 아, 축구를 네. 보고 와야죠. 네. 그리고 우리랑 경기하는 팀들의 전력을 분석하고 와야죠.
0: 아, 축구 경기가 90분 하나요?
3: 네.
0: 전반
3: 네.
0: 45분, 후반 네. 45분 맞죠?
2: 그건 맞습니다.
3: 어, 오랜만에 정말 신선한 질문 들었다. 축구 경기가 90분 하나요?
0: 맞습니다. 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동안 제가 이 배신의 한 수를 위해서 많은 음악을 듣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소개하는 음악이 5분 안쪽이나 약간 5분 넘거나 그 정도잖아요.
2: 네네.
0: 그렇군요. 이제 5분 정도 되는 음악으로는 제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군요.
3: 아, 한번 보시면
0: 90분
3: 재밌어요.
0: 정도 되는 경기는 봐야.
2: 아무튼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직 지금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
0: 알겠습니다.
2: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네.
0: 마음의 준비는 해두고
2: 첫 경기는 있을게. 우리가 누구랑 하는지 알고
0: 아니,
2: 있습니까?
0: 몰라요.
3: 아, 유럽에 있습니다. 맥주가 유명해요.
0: 체코?
2: 오야야야야!
0: 저 체코 갔었거든요. 맥주가 유명하다는데 술을 못 마셔서 못 마시고 왔어요.
2: 이야, 그 체코에 가서 족발은 먹어서 족발?
0: 아,
3: 꼴레뇨.
0: 네네네, 꼴레뇨는 먹었는데. 네.
2: 아,
0: 네.
2: 예, 아니, 프라하는 저도 뭐 갔었기 때문에 어? 친숙하죠. 체코 팀에 대해서 좀 전력 분석해 오시고요.
0: 네. 예.
2: 우리가 과연 체코 팀과의 그 결전에서는
0: 네.
2: 뭐 어떻게 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3-4-3으로 갈 것인가? 4-4-2로 갈 것인가? 어디 이 포메이션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0: 그렇군요. 근데 긴장하셔야 될 게 진짜 제가 작정하고 공부하면 정말로
2: 그렇죠.
0: 해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2: 아, 그럼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자. 대단 말을 했네요. 네. 네.
2: 배순탁 씨는 이번 저 우리나라 대표팀 선발에 대해서 뭐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3: 네,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됐고 물론 뭐 이기혁 선수 강원에서 뛰고 있는
2: 네네.
3: 그런 어떤 깜짝발탁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풀 내에서는
2: 최상의 전력을 뽑았다.
3: 네, 뭐 이승우 선수가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최상의 전력을 뽑은 것 같습니다.
2: 어허.
3: 네네, 잘해야죠. 잘하기를 바랍니다.
2: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 32강은 가겠죠.
2: 아.
3: 저희 대표팀 기본 그 선수들 그 실력이 있는데
2: 네네.
3: 예, 가야 됩니다.
2: 32강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3: 아니, 당상까지는 네네
2: 당하 뭐
3: 당상까지 그래도 충분히 갈 만한 전력이 된다
2: 네
3: 예, 예, 이렇게 됩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음악 얘기하죠.
0: 네. 네. 네. 아, 제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도 좀 흐리고요. 오랜만에 그리고 내일 비도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2: 네.
0: 해가지고 조금 오늘 날하고 좀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아 모티스라는 뮤지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1995년생 재즈 가수이자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2: 네네.
0: 7살 때부터 음악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공부를 했고요. 12살 때 스페인의 재즈 뮤지션인 호안 차모로가 지도하는 청소년 재즈 밴드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안드레아 모티스의 능력이 아주 좀 독보적이었나 봅니다. 15살 때인 2010년에 호안 차모로 프레젠츠 안드레아 모티스라는 재즈 스탠다드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했는데 네. 말 그대로 선생님이 이 학생을 소개합니다 라는 그런 앨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 이 듀엣 앨범이 유럽 재즈 씬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싱어송라이터이자 트럼펫 연주자로 꾸준히 앨범을 내면서 활동 중인데요. 지금까지 라이브 앨범을 포함해서 15장의 앨범을 낸 굉장히

0: 굉장히 젊은 재즈 뮤지션인데도 내공이 상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 클래식 트럼펫을 먼저 배웠었는데 우연히 챗 베이커 음악을 듣고 그 연주에 매료가 돼서 재즈로 진로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드레아 보티스가 등장했을 때도 젊은 챗 베이커 혹은 여자 챗 베이커라는 수식어를 좀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트럼펫도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15장의 앨범을 내는 동안 정통 재즈뿐만 아니라 뭐 쿠바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라틴 음악을 접목한 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음악적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온 사람인데 올 2월에 새 앨범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앨범에서는 본인이 노래도 하고 트럼펫 연주도 했지만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했었던 스페인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요셉 트레버라는 사람, 그리고 브라질의 기타리스트인 후안디르 다 실바라는 사람과 같이 협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앨범에서 뭐 안드레아 모티스가 직접 작곡한 음악도 있고 커버한 음악도 있는데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을 다시 부른 곡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너무 뭐 유명한 곡이죠.
0: 네,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어서 라이브에서 굉장히 자주 선보였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이제 앨범 버전에서는 안드레아 모티스가 노래를 하고 트럼펫을 연주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두 기타리스트가 둘다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 연주는 좀 라이브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한 게이 트럼펫 연주와 두 기타가 마치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서로 솔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커버 버전입니다. 그 연주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안드레아 모티스, Ain't No Sunshine.

0: 안드레아 모티스 Ain't No Sunshine 들었습니다. 야, 뭐 좋은데요 아주?
1: 네.
0: 노래보다 연주가 더 좋은데? 진짜.
1: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점차 네, 아직 젊은 뮤지션이니까 그 노래를 소화하는 깊이도 나아지겠죠.
0: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배순탁 씨는 지금 6997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지난 주말 영화 마이클 청회에서 배순탁 작가님 뵈었습니다. 성덕된 기분. 작가님께서도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책에 사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참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2: 실물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죠.
0: 아니 사진이 나온데.
2: 사진 나요? 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진짜 뭐.
0: 사진도 옛날 사진 꼭 쓰잖아요. 아, 요즘 사진 아니고.
2: 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 어릴 때 진짜 제가 봐도 예뻤거든요.
1: 어린이 사진
2: 어린이 사진을
1: 걸로.
2: 안 쓰셨을까?
0: 이 세상에 안 예쁜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2: 전 특출나게 예뻤습니다. 제 사진이 증명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아니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재패니스 하우스라는.
0: 아니요, 얘기 안 끝났는데 지금.
2: 예.
0: 지금 이 사연으로 볼 때 예. 배순탁 씨는 이제 완벽한 셀럽이다. 셀러브리티.
2: 아, 이거 김세윤이랑 같이 했습니다.
0: 아무튼 예, 예. 김세윤 씨 얘기는 없잖아 벌써.
2: 김세윤 씨
0: 얘기가 없다는 게 얘기가.
2: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이 이제 뮤지션이니까 이제 그 김세윤 작가랑 제가 하고 싶다고 했죠.
0: 아, 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 예. 아무튼 이제 완벽한 셀러브리티니까
2: 네네.
0: 앞으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2: 네네.
0: 그 언행에 늘 조심하고.
2: 저는 글 쓰고 책이나 내지 뭐 요즘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0: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 제가 인스타에 요즘에 뭐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0: 아 요즘엔 못 봤네 진짜.
2: 5년도 넘었습니다.
0: 한동안 진짜 뭐 그 거기서 막 싸우고 막 그러던 썼는데.
2: 네. 이제는 저는 그냥 글 쓰고 책 내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뭐 딴 길을 찾겠습니다.
0: 네. 자 음악 소개.
2: 네. 재패니스 하우스라는 1인 밴드고요.
0: 네.
2: 앰버 베인이라는 뮤지션입니다. 왜 재패니스 하우스냐고 하면은요. 성별을 짐작하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딱 그래서 그냥 불현듯 떠오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저스틴 버논 발표한 지는 좀 된 곡인데요. 저스틴 버논 하면 이제 본 이베어죠.
0: 아.
2: 네, 본 이베와 함께 몇 년 전에 발표한 디온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0: 네네.
2: 이 곡은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디온은요.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0: 디온 워릭?
2: 그렇습니다.
0: 오, 예. 아니, 그냥 얘기했는데 진짜예요?
2: 아, 오늘 계속 이렇게 맞추시네 다.
0: 제가 원래 옛날부터 예. 사지선다형이나 뭐 맞추는 거 이런 걸 잘했어요.
2: 아까 배철수 외칠 때는 거의 퀴즈인 줄 알았어요. 배철수!
1: 정답이었죠.
2: 정답.
1: 그건 정답이죠. 예.
2: 네. 그런데 여기서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디온 워릭의 Walk On By. 예. 버트 바카락 작곡의 디온 워릭의 명곡이죠.
0: 명곡이죠, 명곡.
2: 예. 우리는 디온 워릭의 Walk On By를 틀었고 프레디는 두 무릎에 머리를 푹 숙인 채 울었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디온을 제목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프레디는요. 여기 투어의 드러머 담당입니다.
0: 아. 네,
2: 그래서 이 곡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The Japanese House featuring Justin Vernon. 디온 들으면서 배신의 한수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헛!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

0: 기상청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인데요. 지금 서쪽지방에서 거대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 양도 많고 꽤 강하게 내릴 텐데요. 중부와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태풍급 돌풍까지 몰아칠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하셔야겠고요. 비의 양도 많아서 강원도에 최고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도 12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우산과 긴 소매 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피처링 미케 코우 스테이 들었습니다. 05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미안한 목소리는 묘하게 감정을 흔드는 목소리예요. 묘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예. 사실 뭐 가창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팝음악계도 그렇고 가요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감성적인 목소리. 야, 요거는 노래를 하긴 뭐 그런 게 잘하는 거죠. 예. 리아나 피처링 미키 에코 스테이 0521번으로 청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자, 7시 35분 36분 막 지났습니다. 847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야구 중계 보려고 라디오에서 TV로 갈아타려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라디오에 남기로 했습니다. 오늘 DJ님 느낌이 좀 다른 듯한데요. 예. 제 신청곡으로는 오늘 느낌에 따라가지 못할 듯해서 나오는 음악 흐르는 대로 멋들어지게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시간 날 때 신청곡 좀 해주세요. 예. 그럼요. 여러분이 청취자 여러분이 신청곡을 안 보내시면 아 피곤해요. 그래도 이거 생판 없는 데서 선곡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좋은 곡을 막 보내주신 거에서 아 이건 아깝지만 이건 다음에 나가고 이 곡 나가야지 막 이렇게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아 괜찮은데 생판 막 맨땅에서 헤딩하려면 힘듭니다. 잔디가 좀 있어야죠. 맨땅에 헤딩이 힘들어요. 근데 맨땅에서 헤딩, 야, 맨땅에서 축구하는 것도 진짜 힘든데. 맨땅에서 축구하면 이 태클 이런 기술들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태클 한번 하면 와, 이 넓적다리에 막 다 까져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예. 자, 윤정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아 그리고. 사비나 씨가 오늘 또 신청하셨네. 저스틴 비버, 데이지스.

테이트 맥그레. 그리디 들었습니다. 679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저스틴 비버, 데이지스. 자, 0586번입니다. 백햄 친구 마마스건 베이비 아이 러브 유.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4만원
5: 회계관리,
6: 4만원
5: 재고관리,
6: 4만원
5: 생산관리,
6: 사업성도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I was born by the river.
8: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지용 씨가 와, 저녁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백템이 나오네요. 아니, 이런 횡재가. 진짜 횡재인데 이거. 고맙습니다. 933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김정범입니다. 중학교 야자 시간에 몰래 백캠 들었는데 와, 비틀즈 조지 해리슨의 부고 소식도 듣고

디퍼플의 존 로드 아저씨 출연했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 와,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하이웨이 스타 시청합니다. 자,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누누입니다. 팀으로 처음 무대에 서기 시작했을 땐 제가 잘하는 걸 뽐내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혼자 빛나려고 했을 때보다 세 사람이 함께 빛날 때 더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음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 하나의 악기만 튀는 게 아닌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음이죠.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창조
6: 주비푸드.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표정, 말투, 손짓뿐 아니라 글씨에서도 심리 상태와 성격이 드러납니다. 글자 크기가 큰지 작은지, 왼쪽 오른쪽 중 어디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필압이나 글씨 사이 간격은 어떤지를 따져 글씨 쓴 사람의 성격, 성향, 그리고 심리를 분석하는 걸 요즘에는 필적학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전문적인 심리 검사만큼 절대적 지표는 아니지만 상당히 날카롭게 분석해낸다고 하네요. 예쁜 글씨든 못난 글씨든 펜을 쥐고 뭐라도 써보는 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내 마음 상태도 알 수 있고 응어리져 있던 걸 글로 풀어내고 나면 한결 가벼워지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9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막시밀리안의 레터스였습니다. 필적학이라는 게 있다죠. 손글씨로 사람의 성격, 성향, 심리를 파악하는 거라고 뭐 아직 학문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요새 뭐또 AI를 통해서 많이 해본다고 해요. 박은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꼽은

0: 담겨 있을 때 저는 매력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니까 막 그 휘갈겨 쓴 느낌 그런 게 담겨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악필 대회 뭐 말이 악필 대회지만 아주 다양한 글씨집 명필이 아닌 것들로 기록된 이야기 그런 거 심사하는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막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라든지 막 약간 아이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많았었는데 그 심경을 쓴 일기장 속 글씨라든지 보면서 역시 글씨라는 것은 그냥 예쁘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담아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요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티파니 영씨와 별밤 초대석 함께합니다. 이따 9시에 보이는 라디오랑 같이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별밤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있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우미건설 컨소시엄,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의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함께 들었습니다. 남지윤님께서요. 이번 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외국인 친구 셀리랑 갓바위 다녀갑니다. 무려 1365개의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는 다리가 후덜덜. 외국 친구는 한 번으로 만족한대요. 라고. 계단이 원래 내려갈 때가 진짜 좀 힘들고 또 막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후방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인체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좀 오래 하기에는 힘든 행동이더라고요. 갓바위라는 것은 대구 팔공산에 있는 석조 불상이라고 해요. 걸어서 올라가는 게 2시간 넘게 걸린대요. 와, 이 정도면은 아, 갓을 쓰고 있는 느낌이라 그런가? 부처님이? 저 이게 언뜻 들으면은 바위 중에 최고에서 갓바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은실님, 드디어 취업했어요. 이직이에요. 원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작은 회사라서 내일 출근 잘 해보려고 해요. 그간 공백이 길어서 걱정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취업했다. 이직. 이직인데. 공백이 길어요? 어떻게 된 거? 이직하시는 거고. 근데 그 사이에 텀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말, 별 그렇게 길지 않으시죠?

되셨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다들 적응하시더라고요. 예, 공백이 길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다시 출근하셨을 때 그 이후의 사연들은 대체로 그냥 똑같이 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건 있어도 막 너무 감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좀 서글픈 거지만 일하는 쪽에 있어서는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은실님. 아무튼 화이팅이에요. 윤성빈님, 부엉 별밤은 평소에 계속 듣고 있었지만 오늘은 강변에서 조깅하는 중에 별밤 들으며 남겨봅니다. 요즘 날씨가 낮엔 불꽃이 튀는 것처럼 덥지만 저녁엔 5월의 잔잔하고 뜨거운 순간을 느끼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부엉이분들도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각 지역의 부엉이분들 날씨 어땠습니까? 오늘까지는 꽤 따뜻하고 저녁 되면서 좀 흐릿흐릿해졌죠. 내일 비 소식이 있던데 어제 낮, 그제 낮 이럴 때는 30도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자,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

존 박의 이상한 사람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IOI의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죠. 갑자기 들으셨습니다. 아, 역시 또 이 한국의 여러 명소들에 대해서 부엉이들의 지식은 상당합니다. 아까 그 갓바위요. 8190님께서 갓을 쓴 형상이라 갓바위 맞아요. 킥킥. 6044님. 아, 갓바위요. 그거 부처님이 갓 쓰고 있어서 그런 거 맞아요. 참고로 신라 하대 약 8에서 9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 출신 갓은 따로 올려서 만들었대요. 대박. 와, 6044님이 주신 의견 정말 놀랍네요. 아, 얘기는.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옛날에 그 바위, 정말 커다란 바위, 그 산에 산자락에 이렇게 막 그 조각되어 있는 거는 무슨 어떤 기술력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놀랍고, 근데 갓을 나중에 왜 씌웠을까? 왜 씌웠지? 아무튼 바위 중에 바위라서 갓바위가 아니라 갓을 쓰고 있어서 갓바위입니다. 김영호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한문 수행평가 끝났는데 외웠던 한자를 까먹지 않고 다 써서 기분이 좋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진짜 저는 시험 볼 때만 외우고 나중에는 진짜 하얗게 지워지던데 영호님은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겨져 있으면 좋겠네요. 8748님은 생일 케이크 회사에 두고 와서 가지러 다시 왔어요. 남편 생일이거든요.

50 넘었으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런 게 어딨나요? 나이 많을수록 더 해야지. 남편 52번째 생일 축하하고 얼른 집 가자.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아내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그만 챙겨하면서도 미소가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축하드리고요.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 듣고 2부로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동네에서 수선집을 하다 보면 단골 손님들이 생긴다. 그 중엔 한 번 올 때 바지 여러 개를 맡기는 분이 있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분이기도 하다. 설명이 길지 않은 편인데다가 항상 말이 앞서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번 농담처럼 사장님은 솜씨는 좋은데 센스가 없으셔 라고 하셔서 속이 좀 상했다. 내 나름의 기술로 먹고 산다고 자부했기에 그 말은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이 또 바지 여러 개가 담긴 종이가방을 내려놓고는 급한 듯 가게를 나가셨다. 길이가 다른 바지 하나가 섞여 있는 걸로 보아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 재단해달라는 뜻이려나 했다. 그래도 손님의 비싼 옷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손님이 다시 오길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오시더니 왜 아직 안 해놨냐고 하는 거다. 정확히 확인해야 작업할 수 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서로 얼굴을 좀 붉혔던 것 같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손님이 다시 왔다. 어제는 본인이 급하게 나가느라 설명을 자세히 못했다고 말도 세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오셨다. 괜히 꽁 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나 역시 민망했다. 집에 와서 과일을 씻는데 저 아래에서부터 따끈한 뭔가가 올라왔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서로의 오해가 그리고 서운함이 씻겨 내려갔다.

허회경의 나와 내 이웃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 이경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장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끔 서툴고 또 가끔은 그 서툴음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 저 역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그날 먹은 과일은 유난히 달더라고요. 아마 손님이 건넨 사과의 온도가 더해졌기 때문이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전 읽으면서 이제 이 손님을 어떻게 내가 비난을 할까 막 드릉드릉 하면서 읽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 딱 그 과일 바구니 반단 부분 읽으면서 괜히 내 마음도 같이 풀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세상에 무례한 사람들 많죠. 자기가 무례한 줄 모르고 그냥 솔직하다고 착각하는 아주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부류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조금 너무했다라고 인정할 때는 이 너무 드문 풍경이라 그런지 마음이 사르르 녹고 좀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참 따뜻한 사연이에요.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것보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가 그 이제 마법처럼 풀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로든. 근데 그렇게 될 때가 훨씬 그냥 매일의 비슷한 온도의 평온보다 진짜 강력한 따뜻함으로 기억에 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아, 이구사님께서 어머 왜 저도 울컥할까요? 말을 정돈해서 하시는 분은 아니어도 마음에 정이 가득하신 손님 같네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지치지만 이런 일로 싹 해소되기도 하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행동 한 번으로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 이해 또를 높여주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이제 마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라온 환경이든 뭐든 이유에서 말을 좀 뾰족뾰족하게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거든요. 따뜻한 마음씨도 더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너무 다행입니다. 사연이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경화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어떤 날의 한 장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그날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이어서 이찬혁 비디오 그리고 한로로의 로맨티코였습니다. 심고은님 안녕하세요. 오늘로 106일 된 아기 엄마예요. 남편이 스케줄 근무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은 밤에 혼자 아기를 돌보는데 그때마다 별밤을 들으며 적적함을 달래고 있어요. 지금 아기는 제 어깨 베고 고은이 잠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106일 돼서 약간 여유가 생기신 걸까요? 혹시 그 100일의 매직이라고들 하던데 아이고 그래도 적적함을 달래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적적할 틈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기가 좀 순하고 좀 일찍 잠도 많이 자는 시간도 좀 일찍 왔나 봅니다. 그런 거면 진짜 좋겠네요. 아무튼 고은님도 좀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혜은님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저 오늘 생일인데 회사 면접 보고 오느라 이제서야 혼자 저녁 사 먹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자니 왠지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이라도 특별한 하루가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면 조금이라도 특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은님 생일 축하드리고 면접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황인혜님은 남편과 행주산성 강변에서 야경 보며 바나나 우유 마시면서 별밤 듣고 있어요. 오늘 쌓인 피로가 가루가 되어 몸에서 떨어져 날아가는 듯 간지럽고 가벼운 기분이에요. 좋은 밤이 될 것 같아요. 와, 인혜님. 이거 그냥 상상으로 하는 것만 해도 실제로 스트레스 좀 내려가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내 피로가 이렇게 가루화되어서 바람에 날아가는 상상 여러분 해보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0: 세계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연수님께서 긴급이요 대장부엉. 우리 7살 5살 아들들 별밤 들으면서 우리 부엉이냐고 하면서 부엉부엉 하는데 오늘은 그중 7살 아들 생일입니다.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연수님의 7살 아드님 오늘 생일이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밤에 시간 날 때 엄마랑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0: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4: 카레.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독보적인 눈웃음으로 지금부터 해피 바이러스를 마구 퍼뜨려줄 분 모셨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요, 어디서든 완전 티가 나는 반짝이는 존재감 소녀시대의 티파니 영과 함께합니다. 티파니 영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 가족 여러분, 부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미니창을 보는데 보라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거든요.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1: 지금, 소리가 안 들려도.
0: 아, 그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안 나도 오디오가 안 나. 안 돼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대요.
1: 안녕하세요.
0: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요 금방 고쳐질 겁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가 지금 그런 것 같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도 지금 그런 건가? 둘 다가? 아 지금 안 돼.
1: 유튜브로 오시면 됩니다.
0: 안 돼. 얼굴과 목소리 같이 들어야 되는데 팁바리는. 아, 죄송합니다. 아 너튜브는 괜찮고 지금.
1: 네. 네 그럼 너튜브로 넘어와 주세요.
0: 넘어와 주십시오. 좋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아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돌이 몇 있어요. 소녀시대, 빅뱅 이렇게 좀 내가 나한테도 아이돌이었던.
1: 영광입니다.
0: 그 지금도 약간 눈을 마주쳤다가 삐어다.
1: 왜죠? 왜죠?
0: 소녀시대잖아요.
1: 아니요, 그래도.
0: 아니 그리고 제가 소녀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꽤 언급을 한 편이에요.
1: 알죠. 희한하게. 저희 너무 너무 기뻐했거든요.
0: 진짜요?
1: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노래 이제 자작.
0: 응? 가사 쓰고 곡 쓰고
1: 작곡 작사를 하니까 뭔가 저희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약간 되게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0: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저한테

0: 그러냐고. 소녀시대가 나를 알아? 그런 때가 있던.
1: 당연히 알죠. 너무 많은 히트곡들을 아니, 만들어내셨는데.
0: 아무튼 정확히는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좀 솔직히 그렇잖아요. 팀이 어떤 한 정말로 말 그대로 한 제너레이션을 상징하죠. 정말 걸스 제너레이션이지만. 정말

0: 정말 한 진짜 긴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어떤 스피릿, 정신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팀이 되었는데 또 소녀시대의 놀라운 점은요. 어떤 멤버를 뽑든 그리고 막 섞어서 눈 감고 뽑아가지고 유닛을 만들어도 너무 훌륭한 유닛이 됩니다. 예. 네.
1: 지금 유닛이 화제여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 감고 뽑아도 저희는 다
0: 말이 돼. 것 같아요. 네, 다 돼요. 아무튼 저희가 청취자들을 부엉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부엉이들과 소녀시대 팬 소원 그리고 티파니 형의 팬 영원분들도 환영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지영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이쁜 Forever Young 티파니 형 기대됩니다.
1: 감사합니다. 지영씨.
0: 아니 우리 티파니 씨 아까 저한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데 티파니 씨랑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기도 전부터 안녕하세요.
1: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뮤지컬 연습을 하다 오니까 소리가 이렇게 뭔가 튀어 있는 것 같기도
0: 아니,
1: 합니다.
0: 아니 너무 러블리했어요. 예, 네, 약간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본 그 티파니 캐릭터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선우님 문자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2: 네. 10년차 소원 씻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어떡하죠?
2: 끝나고는 꼭
0: 씻어야 되는데
2: 세수세포가 활약하길.
0: 그렇죠. 그리고 샤워까지 좀 하라고 해주세요.
2: 샤워도 꼭 반신욕도 추천드립니다.
0: 반신욕까지요.
2: 네, 이 시간에는 좋을
0: 때도
2: 것 같아요.
0: 밀까요?
2: 아니요.
0: 그것까지는 좀 오바고.
2: 네, 오늘 화요일인데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주말에는 추천해드립니다.
0: 주말에는 때도 밀어야 돼요. 선우 씨. 알겠죠? 티파니의 명령이에요. 네. 토토로님께서 She's back.
2: She's back.
0: 이하로님 소리 나와요. 그래요.
2: 오 다행이다.
0: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소녀시대의 티파니 테티서의 티파니도 있지만요. 최근에는 배우 티파니 영 또 뮤지컬 배우 티파니 영으로서도 진짜 끊임없이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또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이 개막을 앞두고 있어요.
2: 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6월 30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CJ 토월극장에서 시작합니다.
0: 아니 저는 티파니 씨가 유난히 뮤지컬에 어울리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네. 본인도 원래 뜻이 있었어요? 뮤지컬?
2: 저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고 뮤지컬 영화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음악을 접한 것도 뮤지컬을 본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가 됐던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 가서 뮤지컬을 본 것도 제가 사실 어릴 때 악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했기 때문에 스코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스코어 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뮤지컬 스코어까지 보는 거에 관심이 생겼다가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애초에 꿈의 뿌리 자체가 뮤지컬에 있었던 티파니 씨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2, 제3, 제4의 챕터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네요.
2: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공간입니다.
0: 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주면은 진짜 기쁜 일인 거죠. 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아무튼 이 유미의 세포들은 정말 재밌는 작품인데 뮤지컬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근데 힘들지는 않아요 뮤지컬 하면서?
2: 이번에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이 첫 초연의 창작 뮤지컬이어서 이제 그런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세팅하고 조립하고 바꿔보고 여러 버전을 정말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픽스를 시키고 무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창작하는 과정이 조금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 근데 초연이라는 프라이드도 있고
0: 그럼요.
2: 그리고 이제 정말 유미의 세포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IP인데 저희 한국에서 월드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 배우분들 저희 스태프분들 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곡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요 티파니가 솔로 데뷔한 지 벌써 10주년이 된 해예요. 그러니까 2016년 5월 11일이었군요. 딱 네. 10년 전 이맘때 봄과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 굉장히 또 본인 이미지랑 어울리는 즈음이잖아요. 약간 여름에
2: 맞아요.
0: 여름 요정의 느낌이 있어요.
2: 저는 여름에 태어났고 소녀시대도 여름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제 19년 동안 여름을 책임졌잖아요.
0: 아니 그래서, 앞으로도 책임집니다. 계속 지겠습니다.
2: 네네. 근데 이제 여름이 저와 팬들한테 너무 특별한 계절이기 때문에

0: 여름에 항상 들을 수 있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서 나와봤습니다.
1: 아, 좋아요. 바로 Summer's Not Over이라는 곡이었고 저희 별밤에서도 발매하자마자 당연히 함께 감상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걸 또 어떻게 아세요?
0: 아, 저는 다 보고 있죠. 어떻게 아세요? 여기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저는.
1: 김대현 PD.
0: 저요?
1: 티파니가 우리가 지금 튼 거 안 돼요.
0: 알고 있어요.
1: 신기하지 않아요?
0: 감사해요,
1: 성공한
0: PD님.
1: 것 같고. 네. 우리 성공했네요.
0: 저도 성공했습니다. 아, 왜냐면 네. 이게 아무래도 음반을 앞두고 있고 이제 곡을 만들었을 때 정말 다양한 프로모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는데 뭔가 음악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1: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발 제 주저 이 세포를 빨리 다 죽이고 전문적인 모드로 곧 갈 겁니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또 근황 얘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앨범 얘기를 좀 가볍게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정규 앨범은 이게 지금 선공개 곡이니까 정규 앨범 준비는
0: 한참 하고 있고 마무리 중입니다. 이제 믹스 마스터에 조금 저는 공들이고 있는 편이고요. 저번 주에 스포 아닌 스포이지만 되게 멋진 피처링 곡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1: 우리가 아는 너무 사람인가요?
0: 당연히 알겠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녹음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편곡도 할 수 있고 이제 믹스할 때 이 보컬을 이제 사운드를 만질 수 있잖아요.
1: 그것도 하세요?
0: 그거에 사운드? 같이 좀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대단하다. 편곡이랑. 그래서 그 한 곡을 마무리했는데 너무 짜릿해서 저도 모르게 이거 말하면 몰라.
1: 아 몰라.
0: 여기 언니 앞에 있는데 나 몰라.
1: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매니저님이 너무 위협적으로
0: 일어나셔가지고
1: 양손을 지금 허리에 오셨어요? 얹고 지금 되게 광배근을 펼치고 지금 약간 위협적으로
0: 과장님 죄송합니다.
1: 걸어 다니고 계시거든요.
0: 하지만 자랑 너무 이제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이 많아서 앨범 한참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1: 아 진짜 그래요.
0: 정규.
1: 정규. 아, 중간에 틈틈이 또 스포가 될 만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매니저님이 자꾸만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처럼 왔다
0: 있어요.
1: 갔다 좀 뛰어다니실 것
0: 워낙
1: 같아요.
0: 워낙 또 이제 체격도 좋으시고 체격 좋으셔가지고
1: 광배근은 펼치지 말아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S님께서 정규 앨범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네. 야, 근데 이 믹스 마스터 할 때가 저는 직접 제가 그걸 관여하진 않지만 옆에서 네. 지켜보는 일은 많잖아요. 네. 같이 모니터도 해야 되니까. 전 그 단계가 제일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든요.
0: 맞아요.
1: 괜찮아요, 티파니 씨?
0: 그래도 끝이 보이는 단계여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믹스 마스터링 할 때 사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게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한 곡씩 한 곡씩 이제 리스트를 계속 써서 그리고 저는 방에 포스트잇으로 다 곡을 써놓고 이렇게도 배치해보고 이렇게도 배치해보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행복한 단계인 것 같아요.
1: 멋있어.
0: 감사합니다.
1: 아니 프로페셔널해지면서도 이렇게 스윗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주셨어요. 왜냐면 본인이 프로듀싱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힘들고 고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남들이 보기에 멋있지만 본인은 진짜 힘든 일인데
0: 네.
1: 그거를 하면은 자칫 아티스트가 가진 그 과즙 느낌 나는 막 그런 러블리함 사라지면 어떡할까? 왜냐면 진짜 이게
0: 예민해질 수 있죠.
1: 근데 티파니 씨 여전히 티파니 형 그 자체인데요.
0: 너무,
1: 다행히
0: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로 앨범을 제가 데뷔 후 9년 차 때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19년 차에 정규 1집을 내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1: 여유가
0: 있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그 오더를 이해하실 수 있겠고
1: 너무 좋은 프로듀서다.
0: 그래서 되게 열려 있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best idea wins.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확정 납니다.
1: 너무 훌륭한 프로듀서다. 나중에 이기세큐티브 네. 제작자로서도 혹시 생각이 있어요?
0: 기회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네,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1: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처음 프로듀서를 도전할 때는 조금 오인하기도 하는 게 그냥 이게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쪽에만 너무 포커스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0: 근데

0: 테티서를 진행할 때 제 모습은 굉장히 예민했어요.
1: 아 근데
0: 지금 갑자기 하지. 생각해보니까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아무래도 24살이고
1: 아 당연하죠.
0: 25살이고 이제 막 알아가는 내가 조금 안다고 착각할 때인 것 같아요.
1: 근데 아 그 나이 때는
0: 야. 24, 25살 때는 그럴 수 있어.
1: 질문 4, 5살에는 그렇게 할 수도 보통은 없고 저는 그때는 거의 그냥 세포였다고
0: 네,
1: 보고
0: 맞아요.
1: 제 자신은 그러니까. 30대도 심지어 원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그거를 되게 빨리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결정 권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듣는 거.
0: 네.
1: 그리고 넓은 포용력이 진짜 좋은 프로듀서의 덕목인데 그게 보통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0: 다행이다. 빨리 봐서.
1: 모든 게 빠릅니다. 아 진짜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의 세월만 멈춰 있을 뿐이지 모든 다 나머지 모든 성장 속도는 빠릅니다 우리 티파니가. 아 김문영님께서 파니는 내가 본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눈웃음이 항상 그 자연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 무지개처럼 되는 거. 그죠?
0: 다행이다. 무지개 눈 유지하겠습니다. 무지개.
1: 그건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것 같아. 네, 눈웃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혜은님께서 Summer's Not Over를 10주년 정규앨범 선공개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0: Summer's Not Over를 10주년 정규앨범 선공개로 정한 이유는 처음부터 이번 앨범은 팬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저는 기념일을 잘 챙기는 편인데 이 기념일은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팬들을 위한 앨범이고 팬들을 위한 무대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고 제 목소리를 많이 담아드리고 싶었어요.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 나눈 티파니 형의 신곡 Summer's Not Over 듣고 올 거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하이들은 노래 감상 평과 함께 티파니 형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우리 티파니 그 발음과 목소리로 곡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다음 곡은 티파니 형의 Summer's Not Over on 별밤

0: 나 이거는 만약에 길 가다가 들으면 영락 없는 그냥 그팝 디바 노래예요. 해외 완전 외국 곡 노래고.
1: 감사합니다.
0: 진짜 저는 솔로곡 들었을 때 그룹에서 활동할 때도 물론 노래 잘하는 건 당연히 알았죠. 매번데 근데 리드 보컬이니까 근데 되게 얼굴과 다르게 완전 그랜드한 엄청 스케일 있는 보컬이구나. 그걸 알고서는 와 이건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캐릭터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음 역대의 그것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이 밑에 음
1: 맞아요.
0: 저음이
1: 베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0: 이 걸그룹에 특히 옛날에는 진짜 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저음이 있는 가수는. 그래서 솔로 앨범들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요. 백소희님께서 보컬 뭔가 소녀시대 때보다 성숙하고 차분해진 느낌이에요. 이분도 말씀하시네요. 도입부 저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노래 잘하는 건 여전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약간 이그 서양 디바형 가수들이 가진 그 저음. 그래서 곡을 쓸 때도 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9629님이요. 이거죠, 이거죠. 계절의 열기로 자진해서 뛰어들어가서 그 흐름에서 유영하는 분위기.
1: 멋지다.
0: 그쵸?
1: 네.
0: 되게 멋있게 표현해 주셨다, 진짜.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김채은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네, 솔로 데뷔 10주년 축하해요, 공주. 봄과 여름 그 사이 어딘가에 설레는 계절에 언니와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채은 씨.
0: 보통 공주라고 불러요?
1: 그러니까요. 채은,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0: 채은 씨만 그런 거예요, 지금?
1: 채은 공주, 감사해요.
0: 어때요? 공주라고 부르면. 아,
1: 너무 좋죠.
0: 진짜?
1: 저는 디즈니 공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아, 어울려. 딱이에요. 특히 뭐가 어울리냐면 민영 아야수. 벨. 벨,
1: 감사합니다.
0: 벨 했으면 좋겠어. 벨.
1: 벨.
0: 아, 그 노란색 막 드레스 입고.
1: Beauty and the Beast.
0: 5216님이 정확히 얘기 정리해 주셨어요. 사람은 세상 러블리한데 목소리는 쫀득하고 묵직한 디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그 땡즈니라고 이제 해야 되지만 그
1: 죄송해요. 땡즈니.
0: 무슨 즈니 그 애니메이션 속그 여주인공들 보면은
1: 네.
0: 다 약간 만화인데 노래할 때만 우오오오 막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딱이죠. 스마일님은요. 저는 여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녀시대 덕분에 기다리는 계절이 됐어요.
1: 와.
0: 파니 언니는 여름에 태어났으니 여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름의 장점 알려주면 여름을 더 좋아해 볼게요. 하셨는데 여름 제일 좋아하십니까 실제로?
1: 스마일님 때문에 제일 좋아한다고 할게요. 아니야, 여름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만의 그런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특히 하루가 길고, 밤에 더막 설레이는 그런 약간 촉촉하고 그런 막 페스티벌도 많고 그런 계절인 것 같아서
0: 그건 맞죠.
1: 저는 여름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뭔가 시원한 과일 먹을 때도 더 맛있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더 맛있고 뭔가
0: 아이스크림 당장 먹어야 됩니다,
1: 네,
0: 오늘.
1: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이 있잖아요. 전 여름 방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0: 기니까요.
1: 네.
0: 근데 겨울이랑 또 어울리기도 해요.
1: 근데 저는 사실 가을 겨울을 좋아합니다. 네,
0: 진실은 가을 겨울을.
1: 아무래도 뭔가 좀더 분위기 있는 옷도 입을 수
0: 맞아.
1: 있고 그 가을 겨울에 나오는 그 시즌 메뉴들 있잖아요. 뭔가 호박, 고구마 막 그런 약간 귀여운 밤 이런 메뉴들을 좋아해요.
0: 그리고 그좀 캐롤 톤도 어울려서.
1: 저 진짜
0: 네.
1: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편이어서
0: 그때도 또 뭔가 좀 기대해 볼게요.
1: 네.
0: 싱글 같은 거나. 아무튼, 자.
1: Winter's not over.
0: 그런 거 너무 지금 한 줄만 들어도 설렌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티파니 영 씨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티파니의 Lips on Lips.

0: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오늘은 솔로 데뷔 10주년 맞은 소녀시대 티파니 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항상 이렇게 초대석을 하면요. 별밤 그 초대석 듣기 위해서 처음 오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원래 우리 항상 맨날 오는 단골 부엉이들이 막 고백하는 거 보니까 애초에 소원이었던 부엉이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
2: 감사합니다.
1: 소원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2: 멋있다.
1: 201님. 티파니 언니 저 소녀시대 데뷔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거짓말이네. 물론 그때 3살이기는 했지만
2: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왜냐면 제가 1살 때 인어공주 영화를 보고 쭉 나 이제 계속 좋아했어요.
1: 진짜요? 1살 때 기억이.
2: 1살 때. 아 왜냐면 89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89년생이거든요.
1: 그럼요. 1살 때부터.

0: 그럼 세 살?
1: 땡큐.
2: 세 살이면 거의 뭐 이제 뭐
1: 다 알지 뭐.
2: 뭐 콘서트 다녔겠네. 아무튼 지금도 소녀시대 여러 노래들 아직도 좋아하고 듣고 있어라고.
1: 감사해요 2021님.
2: 아 그래요 맞아. 세 살 때 한창 스트리밍 할 때죠. 8216님은 얼마 전에 파니가 커피차 이벤트 해줘서 다녀왔어요.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 해서 연예인을 맡고 있는 파니 덕분에 기분 좋은 요즘이에요.
1: 어, 너무 다행이다.
2: 여전히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쓸수록 더 생기는 건가 싶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게 되게 좀 약간 많잖아요. 티파니 씨랑.
1: 주는 게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
2: 그럴수록 더 늘어나나 봐. 왜냐면 이제
1: 계속 뭔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10년 만에 나온 만큼 이제 라디오 이렇게 돌아도는 이 스케줄이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힘이 났으면 하고 선물도 해주고 싶어서 회사가 사실 진행을 해줬어요. 팬들에게 아, 먼저.
2: 그, 맞아요. 예, 그 네. 목도리도 마뱀.
1: 제가 항상 뭔가 챙기는 진짜. 편이었는데 이렇게 챙김을 받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응원해줘서 저도 너무 힘나게 요즘에 활동과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사실 제가 막
1: 힘내세요,
2: 장난쳤지만.
1: 여러분.
2: 아니 밖에 그 회사 분들이 티파니 씨한테 애정이 좀 넘치는 게 정말 눈을 떼지 않고.
1: 맞아요,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2: 아까 비언치. 모니터 나오는데도 그거 막 사진 찍으시고 두 분이 굉장히 덩치 큰 두 남자분들이 엄청 섬세하게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1: 섬세해요, 진짜.
2: 네, 그러니까 뭐 섬세한 스포 있으면은 또 살짝. 아. 네. 아, 참고로 제가 매니저님 겁나라고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누군지 들었습니다.
1: 아, 어떡해.
2: 제가 여기 협박 들어갑니다. 티파니 씨. 또 와주시지 않을 거면 저 오늘 클로징할 때 누군지 다 폭로해요.
1: 저 그분이랑 와야 되겠네요.
0: 재밌겠다.
2: 좋습니다.
0: 음악 얘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가 지금 완성이 됐고.
1: 어, 너무 좋은데요? 후. 자,
2: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이제 티파니 형이 직접 걸은
1: 숨어야 돼.
2: 티파니 형 노래들로 음악 얘기 나눠볼게요. 네. 저는 너무 신나니까요.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자, 첫 번째로 불러오신 노래 티파니 형 솔로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죠. I just wanna dance 이고요. 벌써 이게 10년이라니 굉장히 많이 저도 왕맥도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데뷔곡이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저도 이게 있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많이들 티파니는 당연히 조금 뭐 더 이제 보컬을 뽐낼 수 있는 곡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댄스곡으로 나오셨어요.
1: 네. 제가 아무래도 테티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컬에 대한 갈망은 좀 해소가 돼서 댄스를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 just wanna dance로 좀 반전 있게 나오고 싶어서 이 곡을 또 갖고 나왔었죠. 그리고 위트니 휴스턴 곡 중에 I wanna dance with somebody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곡을 뭔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휘트니 휴스턴 노래들 템포 있는 곡들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노래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부른 댄스곡은 진짜 그 다른 곡들이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을 파워를 그리고 가져요. 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야 또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도
1: 맞아요. 공연할 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 무대를 할 때 워낙 좀 화려한 이제 플로우워크라고 바닥에서 하는 안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하는 내내 뭔가 볼 때는 너무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이 많이 좀 아팠지만
0: 근데 괜찮아요 진짜
1: 이제는 너무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좀 처음 배우는 스타일의 춤이어서 좀 어려웠는데 지금 다시 봐도 아 역시 좀 예측할 수 없는 무대와 곡을 한 거에 좀 뿌듯함을 느끼고

0: 여전히 좀 예상 밖으로 나가는 곡들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1: 맞아. 그리고 이게 10년 전인데 지금 또 유행하고 있는 장르를 그치 그냥 이거야말로 어제 나왔어도 말이 돼요. 요새 신스 디스코 풍의 이런 곡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 신스와 이런 약간 시티팝을 네. 이때는 많지는 않았어요.
1: 네.
0: 그래서 좀 새로웠죠.
1: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이렇게 왜냐면은 이 좀 너무 되게 세련되게 나왔다 생각했지만 대중성 지금 들으면 대중적인 느낌이죠. 그때는 약간 대중보다는 진짜 어떤 스타일리시인가? 물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지만 그랬었는데 지금 10년의 안무
0: 다행이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도 지금 무대 할 때도 맞아. 저는 굉장히 좀 안 부끄러운 곡을 부끄러운 곡들 있어요.
1: 있어요?
0: 네. 뾰로로롱 아하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1: 그게 왜 부끄럽죠?
0: 지금 하라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0: 아니에요?
1: 지금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네.
0: 네. 그러면
1: 너무너무 맞다
0: 그죠? 웃기죠?
1: 안 웃기거든요. 제 목소리가 웃겨서
0: 아니요 저희도 웃겨요.
1: 지금 아니, 정말
0: 그러면 저희 부엉이 여러분이 네. 저한테 이게 아직 안 웃기다 또는 웃기다라고 이거 댓글 또는 저희 이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 지금 정색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0: 보입니다. 지금 눈 피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눈 엄청 잘 마주치는 편인데
1: 지금 되게 방송사고 날 정도로 지금 말하고 싶지
0: 약간
1: 않아요.
0: 라디오 와서 천장 무는 건 처음입니다.
1: 그 웃기다니 어떻게 웃기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자 아무튼 1667님께서 전혀요.
0: 아니 문자에서 정색이 느껴져요.
1: 정서 아무도
0: 정말 세 글자 전혀요.
1: 홍은수님도
0: 그게 최강 킬포인데. 은수 씨 제가 열심히 이 노래는 꼭 불러야 된다고 멤버들한테 계속 얘기할게요.
1: 정말 무슨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0: 저는 문워크가 아니고 개다리 춤인데요.
1: 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음악 얘기해야 되니까 저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0: 네.
1: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What do I do? 라는 곡이고요. 이 음악 너무 멋있는데 이 노래가 편곡 작곡 티파니가 한 거고 이게 근데 첫 자작곡이에요?
1: 네. 와. 첫 자작곡이 저의 첫 미니 앨범에 실려서 그것도 저는 아무래도 가사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한국어 작사는 저희 멤버 수연이가 그래요.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수연이가 저의 최고의 뭔가 작사가 콜라보레이터가 됐어요.
0: 어머.
1: 그래서 이거 이 곡 외에도 소녀시대 정규 7집에 세븐틴이라는 곡도 같이 참여했고 그리고 빌런이라는 곡도 제 자작곡인데 그 영어로 된 버전을 수영이가 그 누구보다 더 그 워딩을 잘 멋있게 잘 워딩을 조립을 해서 작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멤버가 저와 가장 가깝게 작업할 수 있는 작사가라는 것도 너무 좋고 저희 멤버 내에서 사실 글을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저는 럭키걸입니다.
0: 와, 진짜 이게 이 모드가 너무 완벽해요. 이게 티파니 씨가 곡을 썼는데 곡을 이렇게 잘 쓰는데 게다가 가사는 또 막 이게 약간 막 여러 좋은 가사 받고 이런 방식보다 티파니 씨가 딱 보니까 아, 수영이 내 음악 또는 내 이야기를 가장 글로 잘 표현한다라고 그래서 작사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셨었더라고요.
1: 네. Like Elton and Bernie.
0: 그게 수영 씨 네. 것까지 너무 완벽해요. 영원히 이어져야만 하는 약간 진짜 시리즈물을 보고 있는 행복한 시리즈물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아무튼 요거 만들 때 약간 지금 딱 보면은 어릴 때 티파니가 이제 들으면서 자란 여성 아티스트들의 영향 많이 받은
1: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런.

0: 보면 좀 밝고 좀 통통 튀는 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한참 여러 개를 계속 계속 쓰다가 여러 곡을 제출을 했는데 이 곡만 선정이 돼서 이 노래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써볼까라고 해서 한참 이런 스타일의 좀 곡들을 많이 작업했던 기억도 나고 이때 저도 생각나고 이때 수영이가 너무너무 멋지게 잘 그러니까 그 음에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 음을 불렀을 때도 멋있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 중점을 정말 많이 해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지금 들어도 너무 뿌듯하고.
1: 맞아요. 팬들이 보기에도.
0: 약간 어린 게 느껴지지만 근데 이때만 할 수 있었던 그 처음 내는 곡이기 때문에 맞아.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것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항상 보면은 초창기에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린 게 느껴지겠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지만 그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게 그때밖에 다시는 이런 거 쓰라고 뭐 안 나오는
0: 화이팅이 너무 넘쳐요.
1: 그래 그리고 되게 티파니한테 어떤 스웨그라고 해야 되나?
0: 스웨그 네. 너무 좋은데요?
1: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곡이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자 계속해서 다음 곡도 들려주시죠.

0: 힘들더라.
1: 팀발 씨 지금 자 이제 이 노래 별별별인데요. 소녀시대 노래고요. 네. 혹시 지금 방금 웃으셨잖아요. 네. 유나 씨를 향한.
0: 네, 그럼요.
1: 맞다.
0: 보통 피디님께서 이 곡 소개를 할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코러스 부분을 켜주시는데 별별별은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인트로부터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인트로를 켜주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피디님 유나에서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 끊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유나한테 나 오늘 별밤 가는데 별별별 추천하기로 했어. 근데 정말 언니 잘 다녀와요 이랬어요. 와 미스 있는 우리 유나 별별별을 외치고 있길.
1: 와 그럼 지금 유나 씨도 별밤을 알고.
0: 네, 우리 다 너무 너무 좋아해요.
1: 오 마이 갓. 다시 한번 또 엉뚱한 것에 취하면서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듣는데 그 와중에 되게 연기 잘했다. 그러니까 배우하지.
0: 네. 아 그때는. 배우인 지 얼마 안 됐지만
1: 안 됐는데도.
0: 이제 천만 배우인데요. 뭐.
1: 그러니까
0: 우리
1: 지금 뭐
0: 러브야.
1: 아니 여러분들 진짜 개인 활동들마다 지금 다 한 명 한 명의 북극성이에요 지금.
0: 아 저희는 와. 열심히밖에 모르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1: 아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녀시대는 아무튼 윤재님께서 미치겠다 별들아 라고 또 함께 읊어주셨습니다. 8468님께서 굉장히 또 소원분들도 이걸 좀 조롱을 좀 하시나요?
0: 평생 갈 것 같아요.
1: 읽어주세요.
0: 아직도 누가 미치겠다 라고 하면 별들아 해줘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아유 그리고 근데 티파니 씨가 근데 네. 선곡 이유를 또 되게 귀엽게
0: 저 진짜 이거 너무 웃겨요. 저 이거 저희 매니저님들한테 쓴 문자인데 그거를 복사해서 보낸 거예요.
1: 그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쓴 것도 너무 귀여운 게 선곡 이후로 별밤이니까요 하고 이렇게 웃음 이모티콘 이렇게 입 길게 그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0: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별 그려놨어.
1: 굳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별밤이니까라고만 써도 되는데 이게 이유를 적어놓은 것도 보면요.
0: 아, 이게 약간 좀 드라이한 유머여서
1: 드라이예요? 네.
0: 드라이한 것 같 아닌가? 이 웃음 표시 때문에 좀 덜 드라이하게 보이나 보다. 저는 선곡 막 준비하려고 했는데 별별별이요. 별밤이니까요.
1: 뭐 충분한데요?
0: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이 시간대에 어울리는 곡이고
1: 별밤이긴 하에 그리고 네, 우리 유나 씨의

0: 또 이 영원히 박제된 이 목소리가 네. 얼마나 소중합니까.
1: 그리고 소녀시대 앨범 안에 꼭 좋은 발라드 곡들이 있었어요.
0: 많죠.
1: 그래서 발라드 곡들을 항상 다시 듣게 되면 아 그래 우리는 항상 뭔가 보컬에 대한 좀 욕심이 좀 많았었고 그 욕심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10주년 이제 솔로 10년 차가 됐는데도 앨범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근데 진짜 사긴 갈증이 있을 법도 한 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노래들 다 잘하는 멤버인데 굉장히 여럿이서 부르게 되니까 조금씩밖에 못 부르니까
1: 10초 정도씩 밖에 못 부르니까 성대 위치가 적응하기도 전에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0: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아직도 우리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갈증이 또 나기도 하고 궁디님께서요 뭐라고 네. 왜 이렇게 귀엽냐고
1: 미, 저요?
0: 그럼 누구겠어요? 아 난가?
1: Yes.
0: Thank you. 궁디 네. 고마워요.
1: 아, 궁디씨 감사합니다.
0: 아, 내가 좀 귀여웠나? 아. 누가 봐도 티파니 씨죠 지금 그걸 왜
1: 전 신기하네. 나는 멋있고 싶은데
0: 뭐 귀여운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걸로 하죠.
1: 감사합니다.
0: 아무튼 내 지금 조금 전에 생각했는데 소녀시대가 약간 느낌이니까 왜 우리가 반지를 뭐 그룹을 하나의 보석에 비유를 하자면 보통은 이제 큰 보석 하나 또는 큰 보석 세 개랑 조그만 보석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네. 보통은 약간 그런 조합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조합인데 소녀시대는 다 큰 알들로 만들어진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 있죠. 다 한 명 한 명이
1: 다 한 10캐럿 정도 됩니다. 저도 이거, 다야 좋아하거든요.
0: 그래서 빼서 이걸 왕관을 잠깐 해도 되고 근데 한꺼번에 다 모이면 이게 막 난리 나는 거고
1: 저희 다시 세팅해서 누구는 귀걸이 누구는 팔찌 누구는 좋습니다.
0: 아무데나 다 달 수 있는 네. 그런 그룹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티파니 형이 직접 고른 티파니 심지어 이름도 그러고 보니까 티파니 형이에요.
1: 야.
0: 보성 얘기했는데 티파니 형 노래 들으면서 얘기 나눴는데 보내드릴 시간이 많나봐요.
1: 아,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0: 뭐지? 가만히 있어봐. 저 오늘 좀 음악 얘기 잘했나요? 제 중간중간 기억이 주저불던 기억들이 조금 몇 장면 생각나는 괜찮았어요?
1: 네 괜찮았어요. 제가 뭔가 믹싱 얘기도 했고 앨범 얘기도 했고
0: 그죠?
1: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얘기해서 책상 밑에 숨기도 했고
0: 방송에서는 안 했지. 네. 아니지 누군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피처링 했다라는 얘기.
1: 네. 그리고 또 오겠다라는 약속도 했고 그리고 그냥 피디님이랑 코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0: 피디님도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티파이 씨 얘기할 때 눈을 또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게 끄덕끄덕하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지 예. 아무튼 김동현 피디 유독 환한 미소와 함께 티파이 씨 보내드려야 되는데 방송 초반에 보이는 라디오 오디오가 못 나갔었던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송 끝나고 너튜브랑 또 홈페이지에 이 보이는 라디오 영상 올라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갈 테니까 걱정 말아주세요. 꼭 다시 확인하러 와주시고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 그 첫 정규 앨범도 대략 언제쯤 네. 만날 수 있는지 같은 거 좀.
1: 얼마 전에 발매한 Summer's Not Over 이제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라이브도 보여드렸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8월 달에 나올 정규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6월 30일부터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하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세포 마을에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0: 어쩜 이렇게 똑똑하게까지 해서 줄줄줄줄 해야 되는 말 알아서 혼자 다 하고 프롬에 뛰어놓은 것도 아닌데 진짜 아주 정말 너무 예뻐 죽겠습니다. 티파니 형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0: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0: 조금만 더 놀다 가요.
1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나의 별밤 5월 19일 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소녀시대 정규 7집 수록곡 Villain 티파니 형 작곡의 수영 작사입니다. 아무튼 티파니 안에 있는 이 약간 뭐 스웩이 확실히 있다니까요. 요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누누입니다. 팀으로 처음 무대에 서기 시작했을 땐 제가 잘하는 걸 뽐내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혼자 빛나려고 애쓸 때보다 세 사람이 함께 빛날 때 더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음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 하나의 악기만 튀는 게 아닌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음이죠.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병원 동행, 식사 청소 지원, 방문 건강 관리까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팀이 안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지금 갈등되는 것이 있나요? 산다는 건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행복한 기억, 뒤에 행복한 71억 같은 밴싱이부터 오늘 라디오 끝나고 먹을 야식 고민까지 뭐 하나도 결정이 쉽지는 않죠. 갈등이 된다는 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쪽을 너무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떤 쪽을 고르더라도 약간의 아쉬움은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드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환상만 살짝 내려놓아도 머릿속 갈등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1: 이 선택이 망한다고 내가 망한진 않습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 쉽게 갑시다.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표현 어머니 태용,
1: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킥플립의 언젠가 태양은 폭발해였습니다.
1: Yes. 와우. 안녕하세요. 탱디 피아나무니의 태호
0: 교디 기호입니다.
1: 네, 2931님께서 최태양이 폭발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라디오는 어떡하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니까요. 폭발하시면 안 될 텐데.
1: 언젠가 폭발해. 언젠가 저 태양은 폭발해. 이거
0: 그새 외웠네요.
1: 저 태양은 이거였나?
0: 아, 키플릭 친구들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왜? 이제 너 폭발할 수 될 수도 있어.
1: 아, 오지 마십시오. 네. 네, 오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메뉴 고를 때 어려움은 없으셨고요?
0: 우리는 이렇게 크든 작든 매번 선택과 갈등 속에 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들려봤습니다. 지금 갈등되는 것이 있는가? 탱디는 어때요? 뭐 고민하고 있는 거 있나요?
1: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은데?
0: 저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1: 왜냐하면 원래 뭐 안 먹었으면은 그거라도 고민했을 텐데 뭐 먹을지. 지금 방금 조금 주워 먹어가지고 지금 딱히 고민 없네.
0: 네, 저도 고민 없습니다. 그런 그게 최고죠 사실.
1: 이게 최고죠 사실.
0: 네, 0863님께서 전 지금 잘지 말지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근데 전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럼 자야죠.
1: 네. 이거 듣고 자야죠.
0: 네, 좀 듣다가 천천히 잠에 들게끔 저희가 조용히 아주 달콤하게 재워드리겠습니다.
1: 네, 임효섭님께서 내일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밤 12시부터 금식이라 지금 미리 뭐 먹을까 갈등 중입니다. 먹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0: 먹어야죠. 100% 먹어야죠.
1: 무조건 먹어야지.
0: 저 지금 빨리 먹어요.
1: 아, 밤 12시부터? 근데 살짝 12시
0: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1: 넘어가도 괜찮아.
0: 아니, 그냥 드세요. 먹고 싶은 거
1: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10시 6분이니까 지금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네, 먹어야 됩니다.
0: 빨리 먹어요.
1: 진짜 후회합니다.
0: 네, 김유아님께서 연유 버터떡을 먹을지 말차 버터떡

0: 캐나다에서 왔는데 버터떡이 얼마나 유행이 했길래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Oh, we need to try the butterdog 막 이러면서 막 버터떡을 막 찾고 다녀요.
1: 버터떡.
0: 네, butterdog 막 이런 yeah. 막 이러는 거예요. 무튼 연휴
2: 그렇게 유명하구나.
0: 그런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2: 두바이 쫀득쿠키보다?
0: 아, 저 두바이 쫀득쿠키 막 지나가면서 Oh my gosh, 두바이 쫀득쿠키 막 이래요. 되게 재밌습니다.
2: 좋습니다. 쥐님이 지금 와플이 너무 먹고 싶은데 시켜 먹을까요 말까요? 이래고 먹어요.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시켜 먹고 싶은 거 바로 먹으면 돼요.
0: 아,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 어차피 시킬 거 알고
2: 그러니까.
0: 있는데 어차피 시킬 거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2: 먹어도 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0: Yes,
2: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0: 이은주님께서 저는 사고 싶은 책이 세 권 있는데 어떤 걸 살지 고민 중이에요. 큐디탱디가 표지색만 듣고 골라주세요. 분색, 흰색, 초록색, 분색.
2: 초록색.
0: 분색이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분색.
2: 초록색.
0: 분색 가겠습니다. 제 머리가 분색이기 때문에.
2: 어우.
0: 랄라 삼님께서 집이 개... 어? 나 말해도 이거? 말해도
2: 뭐,
0: 돼요?
2: 뭐 써주셨으니까 괜찮은가 본데?
0: 아, 집이 개판인데 정리를 할까 말까 너무 귀찮기네요. 근데 너무 더러워요. 근데 해야 해요. 어떡하죠?
2: 좀 하세요.
0: 뭐 저는 솔직히 막 저도 그렇게 막 자주 정리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그러면 거의 약속 잡듯이 청소하는 날을 잡아요. 예를 들어 아 오늘은 근데 좀 힘들다. 솔직히 하더라도 좀 막 제대로 안 할 것 같고 어쨌든 청소할 때도 그리고 특히나 청소 자주 안 하면 쌓이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좀 그래도 하도 하당 말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오늘 하지 말고요. 차라리 오케이 내일 모레 시간 날 때 3시간 딱 잡고 하세요. 무조건 그럼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저는
0: 쌓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2: 네, 뭐
0: 아이고
2: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0: 잘했어요.
2: 라을라님 빨리 하십시오.
0: 예.
2: 예. 9961님께서 전 지금 대전에서 야구 보고 서울 가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내일 연차 쓸지 말지 너무 고민돼요.
0: 아 내일 몇 시 출근일까요? 한 7시 출근이겠죠 아무래도. 7시 8시쯤? 연차 써야죠. 쓰세요. 아, 좀 피곤할 것 같긴 하네요. 네.
2: 쓰십시오. 네.
0: 좋습니다. 자, 친친방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을 괴롭혔던 선택과 갈등 그리고 고민 저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2: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2: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0: 정식
2: 왜 이렇게 빨리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게?
0: 아 죄송해요.
2: 네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0: 아 죄송합니다.
2: 친친방과 함께하는 강고수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정식품
2: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해리즈 하보에
2: 미분당
0: 환인제약
2: 녹십자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마음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하루 언박싱.
0: 네, 16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학교 축제에 다녀왔는데 워터밤 하는 줄 몰랐다가 물 쫄딱 맞았네요. 와우. 다 젖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행복한 게 더 컸으니까요.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울 거라는데 벌써 무섭네요. 탱디쿄디 콜라 줄이고 물 많이 마셔요.
1: 와, 재밌었겠다.
0: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어요.
1: 아, 저는 그렇게 물 맞는 건 너무 좋아요.
0: 나도
1: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0: 너무 재밌을 거예요.
1: 특히 옷 입을 때 물 맞으면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시죠? 재밌었겠다.
0: 좋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참 좋네요.
1: 네, 좋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허승민님께서, 저는 오늘 부산으로 수학여행 왔어요. 학창시절에 마지막 수학여행이라 더 열심히 즐겨보려고요. 지금 호텔방 TV로 침침만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그럼 좋죠. 근데 더 즐기고 싶으면 나가서 바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수학여행에서 그런 거 못해요.
1: 아, 못해요. 죄송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0: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럼?
0: 그래서 자야 돼요 이제. 원래 자야 되지. 또 안 자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 지금 시간까지는 안 할 텐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불 다 끄고 자라고 시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럼 자야 돼요.
1: 그럼 진짜 열심히 즐겨보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기는 것만으로 집중하세요.
0: 맞아요. 후회 안 하게 놓으십시오.
1: 파이팅.
0: 네, 2933님께서 쿄디탱디, 저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피스입니다.
1: 입덕이요, 입덕.
0: 아, 입학이 아니고 입덕.
1: 네.
0: 오케이. 쿄디탱디, 저는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피스입니다. 요새는 피어나무니에 대해 하나하나 새로 알게 되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오늘은 쿄디가 윙크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첫인상이 섹시 앤 MG 하던 쿄디가 윙크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김에 윙크 한번 부탁드려요. 당연히 탱디도 해줘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신청곡은 피어나문 예스맨이요. 예스맨을 석방하라.
1: 오케이, 윙크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못해요. 왜, 어땠어요? 저 안 보였는데.
0: 진짜 별로네요.
1: 오케이, 태호 씨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나 진짜 부러워. 나 그래서 한참 거울 앞에서 연습했는데
0: 너무 쉽잖아. 빠르게도.
1: 오오.
0: 빨리도 할 수 있다.
1: 그거는 싫었어요. 네네. 좋습니다. 아,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네, 2933님의 신청곡 피아노 하모니의 예스맨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 이어서 2933님이 신청하는 피어나무의 예스맨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7624님께서 예스맨 최애곡 너무너무 힘들 때 들으면 눈물 날 정도로 힘이 나는 노래, 약간 힘든 사람 앞에서 응원의 춤을 춰주며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곡 같은. 아, 귀엽네요. 진짜 귀엽네요.
1: 이 노래 춤을 어떻게 잘 되지고?
0: 예스맨. 예스맨. 네. 좋았는데요?
1: 아무 나왔다.
0: 예스맨.
1: 아무 나왔어요.
0: 좋습니다.
1: 7788님께서 왜 웃어요라고 물어보는데,
0: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듣는 곡이라서 이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막 애들 종섭이도 완전 막 애기 같고 막 목소리가.
1: 목소리들 겁나 웃기네요.
0: 예, 그 소울이도 완전 애기 같아가지고 예스맨 이런데.
1: Yes, man, man, man.
0: 아, 귀엽네요.
1: 종섭이 아, 살짝 지금 살짝 변성기 온 목소리 같아.
0: 응, 살짝.
1: 아, 근데 만나 이런 느낌.
0: 야, 그럴만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1: 그쵸, 그때 완전 어렸으니까. 그때 딱 변성이 그때죠.
0: 네, 맞아요. 1060님께서 켜디 너무 속상해. 에? 켜디 너무 속상해 마세요? 언젠간 윙크 언젠가 윙크 박사가 될 거예요. 저도 혀 말기 안 됐는데 연습해서 이젠 할 수 있어요. 혀 세입 클로버처럼 하는 것도 돼요. 이게 뭔 소리죠?
1: 이거 연습해.
0: 그 혀 말기가 뭐죠?
1: 이렇게 많은 거.
0: 연예인이신가 봐.
1: 응?
0: 개인기 같은 거. 개인기 연습.
1: 아, 이분이 연예인이라고? 아닌 것 같은. 어머!
0: 잠깐만.
1: 이분이에요?
0: 완전 애기인데?
1: 깜짝아.
0: 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군요.
1: 나 이거 오케이. 인증샷까지 보낸 줄 알았는데.
0: 그러니까 와우.
1: 좀 살짝 충격 먹을 뻔했어.
0: 그러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해보겠습니다. 윙크.
1: 자, 1120님께서 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요즘 돈 안 쓰게 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빠져나는 것도 하루에 소비로 쳐야 하나요? 고민이에요. 오늘 돈 한 푼도 안 썼는데 가계부에는 마이너스 10만원. 찍혀서 굉장히 슬퍼요. 저 오늘 무지출 실패한 건가요?
0: 이게 무슨 소리죠?
1: 그러니까 돈 안 쓰기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 요금이 그냥 뿌져나갔대. 빠져나갔대. 10만 원이.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찍혀서 슬프다. 통장에 그렇게 나간 게. 그래서 이게 무지출이 실패냐.
0: 아니에요.
1: 그치.
0: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1: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0: 무조건 나가는 거라서.
1: 그런 건 괜찮죠, 사실.
0: 그죠. 그거는 막 본인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1: 맞아.
0: 저는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괜찮아요.
0: 예.
1: 생존 도구니까.
0: Yes. 실패 말고 승리로 하시죠. 네. 8545님께서 내일 교복 하복 입을까요? 생활복 입을까요? 하복은 예쁜데 입기 오래 걸리고 생활복은 편한데 안 예쁨. 골라주세요. 생활복은 뭐죠?
1: 생활복이라고 좀 편한 것 따로 있어요.
0: 하복은 입기 오래 걸리군요. 근데 더우면 하복 입는 게 낫지 않나요?
1: 하복 입는데 뭐가 오래 걸려?
0: 그냥 다를 수도 있죠.
1: 학교마다. 생활복 입어요, 편하게.
0: 네, 생활복 입으세요.
1: 편하게.
0: 네.
1: 생활복 저도 생활복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0: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교복이라는 게 좋은 게 뭔가 누군가한테 막 옷을 막 멋지게 입을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데만 입을 수 있으니까 뭐 안 이뻐도 이쁘든 그냥 교복이니까 편하게 입고 가시죠.
1: 좋습니다.
0: 325님께서 저도 돈 안 쓰기 챌린지 중이라 학원 물 1리터 마시고 학원 간식 9개씩 훔쳐 먹어요. 밥을 안 먹고요? 이건 좀 아니다 근데.
1: 그러니까.
0: 밥은 먹어야죠.
1: 학원 물 1리터 마시고 학원 간식 9개 훔쳐.
0: 밥은 챙겨 드세요. 그거는
1: 저는, 왜 그래?
0: 저는 솔직히
1: 그러지 좀 마.
0: 그렇게 치면 막 대중교통비도 내면 안 되는 거 그런 건가?
1: 그렇지.
0: 근데 무조건 그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좀.

0: 거 아닐까요?
1: 살기 위해 필요한 건 해야지.
0: 네.
1: 먹으세요.
0: 네. 물 맛있는 거 드세요.
1: 간식 9개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0: 물 1리터는 근데 좋다. 그건 좋아요. 많이 네. 드세요. 그건 매일매일 드시고요.
1: 좋습니다. 7295님께서 저 피어나무니 보고 싶을 때마다 저축하고 있는데 억만장자 되었어요. 어. 좋다 이런 거.
0: 뭔데?
1: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돈을 넣는 거야. 세이브하는 거야. 오. 통장을 만들어서.
0: 아. 오.
1: 막 팬들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그런 이렇게 소통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올 때마다 뭐 돈 얼마 정해놓고 내가 오면은 그걸 그만큼 세이브하는 거지.
0: 괜찮다. 되게
1: 이런
0: 좋은,
1: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0: 예, 좋은 취미 같은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0863님께서 미술은 뭐가 제일 신기할까요?
1: 마술, 마술. 카드?
0: 아, 죄송해요.
1: Magic.
0: 마술은 뭐가 제일 신기할까요? 카드 마술 중에.
1: 뭔 소리야? 아, 이분이 아까 잘까 말까 고민하셨다는 그분인데 이거 보내다 잠들었나 봐요. 이거 이후로 아무 말도 없대.
0: 아니 뭘 보내 아니면 지금 보내려고 지금 열심히
1: 아 그런가? 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마술은 뭐가 제일 신기하고 카드 마술 중에
0: 그 다음에 뭐 사진 같은 거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1: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아까 그분이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치다가 회사
0: 그게 잠들었어요?
1: 잠든 거예요 지금. 잠든 겁니다.
0: 아 그럴 수 있죠. 아 귀엽네요. 0863님 좋습니다.
1: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친친방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죠. 부디 깡디 플레이오와 함께 돌아올게요.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 보내주세요.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아일리즈의 Almond Chocolate NCT Wish의 요비.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거기 뒷문인데.
0: 허거동. 오 마이 갓.
2: 안 되는데.
3: 오야오의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청춘 서사 꽉 채워 친친방으로 돌아온 아이돌 플레어 유 어서 오세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0: 안녕하세요 플레어입니다.
3: 좋습니다. 멤버 각자 소개도 가볼까요? 여기는 네.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하겠습니다.
1: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 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시면 소개해주면 돼. 리브부터 가볼까?
2: 오케이. 오케이. 안녕. 나는 사진 되게 잘 찍어줄 친구가 될게.
4: 오. 이름이 어떻게 돼?
2: 리브야.
4: 알겠어. 안녕.
2: 안녕.
4: 안녕. 나는 키가 커.
2: 그래서
4: 키가 큰 우진이야.
3: 키가 몇이야? 얼마야?
4: 키가 85.
1: 와.
4: 정도 돼.
1: 와 너무 탐난다. 오, 꿈의 키 183인데.
3: 어머나.
1: 왜?
3: 한참 모자라네.
1: 한참 모자랐지.
3: 그러니까.
1: 아, 부럽네.
3: 오케이, 다들 반가워. 박수. 와!
0: 오케이, 반말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환영 문자부터 만나볼게.
1: 강우 진짜 멋있어 님께서 친한 친구 방송만 DJ에서 이젠 데뷔한 플레어 유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친친방 그립지 않았는지 특히 리브가 마지막 방송 때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다시 오니 기분 어떤지 궁금해요. 아 울었구나.
2: 네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울더라고요.
3: MBTI가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INFJ예요.
1: INFJ. 네,
2: 오케이.
1: 아 그렇군요. 그 DJ 하셨을 때 저희가 출연했었잖아요.
2: 맞아요.
1: 그죠. 이제 반대로 돼 있네.
3: 근데 그 뭐요 그래서.
1: 아 그렇다고요.
4: 근데 그렇다고. 그 마지막 방송 때 형이 울었잖아요.
1: 네.
4: 근데 저는 눈물이 진짜 없단 말이에요.
1: 네.
4: 그래서 그 짤 아시나요 혹시? F들 사이에 낀 T
1: 문
4: 선배님 짤처럼 돼가지고 되게 나도 울어야 되나? 네, 네. 이 생각 많이 들었어.
3: 친구는 T예요?
4: 네 완전 T입니다.
1: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3: T와 F의
1: 밸런스.
3: 예스
1: 밸런스.
3: 여보세요 아기 토끼 천사님께서 지난번에 리브 우진 DJ의 게스트 피어나문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만나게 됐네요. 그 사이에 플레어 유와 피어나문의 친분이 조금 생겼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먼저 보내주셨는데 뭐 저희가 그 이후로 딱히 만난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몇 번 보고
2: 맞아.
3: 정담에서 그래? 몇 번 보고 나는 좀 몇 번
2: 마주쳤을 때
1: 전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뵀는데
3: 인사하고 그냥
0: 안녕하세요 인사
3: 또 그 정도?
1: 친해지시죠?
2: 좋습니다
1: 좋아요.
3: 우리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4: 아 근데 저번에 뵀을 때부터 조금 더 덜 어색합니다.
3: 아 그래요?
4: 네,
1: 근데 우진 씨 그런 거 같아요.
4: 에? 에?
1: 아니 왜 우진 씨가 좀 더 편해진 것 같다고. 무슨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 우진 씨가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3: 네.
1: 오늘은 조금 더 긴장 덜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4: 감사합니다.
3: 저는 뭐 한 대 치려는 줄 알았어.
1: 아니 왜요 무슨 말인 줄 알았어.
3: 근데 우진 씨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 그런 뜻 아니었어요. 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죄송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3: 좋아요. 다음 거 읽어주세요. 리브 씨가.
2: 네 8599님이 오늘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부디 깡디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우진 씨?
4: 제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2: 네.
4: 약간 저희 그때는 저는 데뷔하기 전이었잖아요.
2: 그렇죠.
4: 그래서 데뷔를 하고 오니까 뭔가 PD 작가님들 뵀을 때도 그렇고
2: 맞아요.
4: 너무 오랜만이고 신나고
2: 그러니까요.
4: 약간 울컥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4: 좀 뭉클한 느낌?
2: 아니 근데 오자마자 작가님들 그리고 PD님들 봐가지고 되게 신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반갑게 인사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1: 좋습니다.
3: 다음 거 읽어주세요.
4: 네. 히히님께서 플레어유 오늘의 TMI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하루
3: TMI요? 오늘 뭐 하고 오셨어요?
2: 저는 좀 일정이 있었어요.
3: 아 스케줄 하다가?
2: 네 일정 하고
1: 비밀 스케줄?
3: 비밀 스케줄
2: 살짝 비밀?
1: 오케이.
2: 우진은요?
4: 근데 형 혼자 하는 스케줄이었고 저는 진짜 오랜만에 푹 잤어요. 잠을
2: 축하드립니다.
4: 진짜 이렇게 계속 못 자다가 한 번에 잔 느낌? 10시간 이상 잤습니다.
1: 와, 아, 네. 그렇게 해드려요. 네. 진짜로. 근데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피곤하고 좀 몽롱해지지 않아요? 좀
4: 근데 이런 느낌이 저건 너무 좋아요.
1: 아, 약간 몽롱하고.
4: 네네네.
1: 아, 좋군요. 좋습니다.
0: 네, 다음 3311님께서 플레어 유 리더가 체리브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누가 리더입니다? 리더입니까 도대체?
2: 저희는 리더 딱히 없습니다.
0: 오,
2: 왜냐면 이인조라서.
0: 이게 트렌드인가 봐 진짜로.
1: 그런가 봐.
2: 아니 저희는
0: 야 너 하지 마 이제.
1: 나? 어. 그만할까?
0: 어, 너 이제 그만해.
1: 아 진짜 그 나도 그만해 봐야겠어.
0: 아 요즘에 진짜 리더가 없대요.
4: 저희는 사실 둘이 전부터 친해가지고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데뷔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리더가 있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1: 아 근데 솔직히 둘이 있으면
0: 아 그치 둘은 좀
4: 아 맞아
1: 그럼 둘 셋 누가 해요?
4: 지금까지
1: 형이 네. 아 형이니까 그건 또 형이니까 네. 아
0: 오케이. 앨범은 그거 소개 누가 배워요?
2: 소개? 아 둘 다 외워요 근데
4: 근데 제가
0: 둘 다 오케이 네. 오케이
2: 노래마다 이렇게
1: 그 7063님께서 오늘도 우진이 리브 옷이야? 라고 하시는데
4: 네
1: 아 진짜요? 네. 서로 당당하게. 나눠 입어요?
2: 나눠 입지 않고
1: 아 사복이에요?
2: 제 것만 입어요
0: 아 나눠 입지 않는데
1: 아 이거 사복이에요?
2: 네, 네 사복
1: 오 대박
4: 형의 옷이 진짜 많아요
1: 어 되게 코디한 것처럼 입혀놔주셨네요 와 근데 와. 본인이 골라서 입은 거예요?
4: 네
1: 어 근데 그래도 잘 고르시네요 딱 초록색 입을 맞춰서 입은
4: 맞아요.
1: 거죠?
4: 근데

0: 형이 좀 정해줄 때도 있어요. 컨펌해줄 때.
1: 어허, 리브 씨는 우진 씨가 안 입어요?
2: 우진 씨가 입으면 안 돼요. 아,
1: 저랑 비슷한 역할이군요, 우진 씨. 변하모니에서.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플레어 유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리브 씨?
2: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4: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페이오가 데뷔 앨범 Youth Air를 발매했습니다.
3: 와, 이런 성대한 처음 들어봤는데.
0: 이런 BGM
1: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그룹이 아니고 체리브 강우진 씨였는데 이번에는 플레어 유로 만나게 됐어요. 먼저 우진 씨 데뷔한 소감이 어때요?
5: 아, 네, 일단 저로서는 방송이 끝나고 팬분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는 미안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미안함이 약간은 해소가 된 느낌이어서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저희 타이틀곡 제목이 웨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팬들한테 왔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1: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5: 네, 엄청 좋아하시고.
1: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4: 유원님도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리브는 먼저 데뷔해봤던 선배로서 우진이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 적 있나요? 우진이는 데뷔가 처음인데 많이 떨리지는 않았나요?
2: 챙겨줘야 되는 그런 느낌? 부담감 딱히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뭐 좀 제가 아는 거 좀 알려줘야 되나 그런 걸 생각이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진이 그래도 좀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5: 근데 되게 사소한 팁들 형이 많이 알려주긴 했어요.
4: 좋네요.
1: 며칠 좋네요. 됐어요 데뷔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5: 지금 저희 6... 5월 13일에
1: 5월 13일? 네. 거의 뭐 얼마 안 됐구나 진짜.
4: 맞아, 안 됐죠. 네. 안 됐죠.
2: 그럼, 일주일 됐습니다.
4: 그럼 리브 씨 어쨌든 솔로 활동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네. 그룹 활동하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2: 가장 큰 차이점이요?
4: 네.
2: 이제 원래 혼자 했을 때는 그래도 막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둘이서 항상 붙어 있으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우울하면 바로 풀어줄 사람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4: 네. 혼자 있으면 좀 진짜 좀 외로울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4: 우진 씨는 첫 음악 방송 어땠어요?
5: 뭔가 음악 방송 하면서 저희가 뭔가 인사드리고 뭐 팬분들한테 뭐 역조공이나 이런 거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4: 네네.
5: 그런 것들을 지금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어려웠어요. 되게 정신없고 하는데 뭔가 다 하는 게 근데 뭔가 할수록 조금 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고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1: 데뷔하기 전에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어요? 막 역조공이라든지
5: 저는
1: 음방 이런 몰랐는데, 거 몰랐죠?
5: 네. 하고 나면서 조금 하니까 요즘 적응되고 있는 것 같아요.
4: 교육받지 않나?
1: 아니지, 너는 몰랐는데.
4: 그렇군. 그렇군요.
1: 가다 보면은 계속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4: 네, 계속 알게 될 거예요.
1: 맞아, 저도 아직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다시 앨범 이야기로 돌아와서 앨범 제목부터 청춘이 가득합니다. 유세로는 어떤 앨범인지 먼저 소개해주세요.
2: 우진 씨 렛츠고.
5: 웨이크는요, 저희 미니 1집 첫 타이틀곡인데 망설임 없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달려간다는 감정을 담은 그런 곡이거든요.
4: 네.
5: 그래서 가사도 I'm on my way to you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와, 좋습니다. 아니 앨범을 물어봤는데 타이틀곡을 알려줘 버렸어요.
4: 그니까요. 네. 아, 앨범 얘기해 줄 사람도 있어요?
1: 앨범 얘기해 줄 사람도 얘기해줄... 있나요 혹시?
2: 앨범이요. 이제 유세로요. 이제 완벽하지 않은 청춘 막 그런 느낌으로 이제 둘 청춘 이제 만나서 한 빛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1: 좋습니다.
4: 되게 청량하고 듣기만 해도 좋네요.
1: FNC의 흔하지 않은 정통 청량. 청량 그 자체인 컨셉인데 컨셉 받아보고 어땠어요?
2: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둘이 다 이제 방 그 전에 서바브 하본 이제 나갔으니까 저기서도 되게 청량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청량 컨셉을 받고 나서 좀 그래도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4: 근데 청량 잘 어울리세요.
1: 그럼 너무 잘 어울려요 솔직히.
4: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솔직히 청량은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초반에는 청량이 있어요. 저희는 완전 시작부터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와서 청량하기

0: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팬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슬퍼할 수도 있지만
1: 팬들 또 에 니네가 뭘 얼마나
0: 뭐 니가 얼마나 나이 먹었다고 막 이럴 수도 맞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평양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서서히 좀 다른 컨셉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리세요. 지금 뒤에 사진을 보는데 아주 잘 어울리네요.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럼 웨이투의 매력 킬링 파트를 꼽아 본다면 우진 씨부터 한번 알려주실까요? 다 다른 거 다른 거. 여기서 많이 홍보. 뭔지 아시죠?
2: 저는 훅 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3: 아, 그 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0: 근데 안무여도 되고 뭐 의상이어도 되고 컨셉이어도 되고 그냥 뭐든 다 좋습니다.
2: 훅이 좀 애교 부리는 그런 안무들이 그 파트가 팬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시지 않나.
0: 네. 혹시 한번 보여 줄 수 있어요?
2: 그럼요.
0: 진짜요?
2: 노래해 주세요.
4: Make it like magic. 우웨 우웨요. 우웨 우웨요. 귀엽당. 우웨 우웨요.
0: 아 귀엽네요.
2: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닌데.
5: 아 이렇게 슬픈 노래는 아니죠?
0: 갑자기 근데 리버브 들어오면서 더 슬퍼졌어.
5: 그니까
0: 왜
5: 리버브 들어오면서 왜 엄청 공간감 대박이었어.
0: 괜찮아요 귀여웠어요. 귀여웠습니다. 리브 씨는요?
3: 저요? 이제 웨투유의 뮤비 있는데요. 저게 네. 스토리가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귀여워요. 이제 우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건 고백해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거 뭐 하고 제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건 마지막에 실패해가지고
2: 고백 실패해서
0: 네. 아 고백을 실패를 했어요?
3: 네.
0: 아 누가 좋아하는데요?
3: 저도 뭐 유세라라는
2: 유세라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2: 유세에러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네.
0: 아 유세라.
2: 네. 이제 그분한테 고백을 실패하거든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가상의 인물에.
2: 네 맞습니다.
0: 아 3355님께서 오우에요 너무 좋아요.
5: 우에 우에 우에 오요. 우에 우에 뭐 뭐라고요? 방금
0: 우에
5: 우에 우에오.
0: 아 너무 좋아요라고.
5: 예 우에 우에오.
0: 아 솔직히 저도 거기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요 여기가 딱 네, 되게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들어도 뭔가 맴도는 멜로디가 네,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5: 저 진짜 덕질하러 지구 온 외계인님께서 사실 제가 유세라 씨입니다.
0: 맞아요?
3: 그럼 왜 우진 씨
2: 저를 왜 차하셨죠?
0: 덕질하러 온 지구 온 외계인
2: 다시 우주로 가시죠.
0: 네.
3: 안녕히 가세요.
5: 자꾸 죄송한데 지금 뭐라고요 옆에서?
0: 아 나는 그냥 즐기고 있어 지금. 이 공구님께서 윤스테픈 씨와 방송하다 통화 설명이 곤란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5: 지금 희한하네 오늘.
0: 아 오늘 살짝 뇌를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5: 그러니까요.
0: 네, 지금. 지금 이대로 즐기고 있어요.
5: 희한하네요. 자,
0: 괜찮아요.
5: 집중하시고 네. 아까 보여준 구간 말고 포인트 안무도 귀엽던데 그 안무 저희도 한번 배울 수가 있을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말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2: 포인트 안무가 어디지?
0: 이거 여기 애교 애교 부분.
3: 아, 방금 보여준 거.
2: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 구간인데요.
0: 네.
2: 오 그냥 make the magic 우에 우에 오우에 이런 약간 두근두근 춤이거든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네.
2: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고.
0: 네네네네.
2: 귀여운 제스처로. 왜 왜요? 나 왜 왜요? 이런 식으로.
0: 오케이 한번 불러주면 해볼게요. 나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2: Make it like magic. 왜 왜요? 왜 왜요? Right now. 왜 왜요? 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0: 어려운데?
5: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한번 불러주세요.
2: Make it like magic. 왜 왜요? 왜 왜요? Right now. 왜 왜요? 왜
5: 아 이거 와 너무 귀엽다. 팀에서 춤 제일 멋진 두 명 데려와놓고
0: 맞아요 지금 박자에서 헷갈렸어요 지금 계속 나 혼자
2: 아 근데 여기는 저희도 연습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파트라
0: 아 그래요? 네.
5: 박자가
0: 아, 귀여웠으면 됐어요 이게 잘 추고 못 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여웠으면 됐어요
2: 옆에서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너무 귀여웠나봐요 저희 그죠?
3: 되게 귀여웠습니다 아 평소에 소민님 되게 멋진 그 스타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0: 아 소민님 둘 다 잘해요
3: 오 청량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0: 없어요 없어요
3: 알겠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5: 아 장난이고요 아 시키면 하죠
0: 시키면 하죠
5: 장난이야 시키면 하죠 왜 지금 진짜 막 빠질 수도 있어요 더 가면 더 못할 텐데
0: 더 가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플레이오의 데뷔곡 오늘 무려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5: 와우. 좋습니다. 두 분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노래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노래에 대한 감상, 또 플레이어 유학의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체리부00102님께서 쿄디 탱디 귀여우셔.
1: 아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이, 저희는 귀엽죠. 은근. 아니에요?
0: 네? 귀여워요.
1: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마이크 스탠드 되게 높아요. 키가 크고
0: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1: 아니, 왜 이렇게 높은 거야?
0: 마이크 스탠드가 왜 저렇게 돼 있냐고.
1: 아 녹음실, 아 녹음 요즘에 에펫이 녹음실 되게 높게 돼 있는 거 아시죠?
0: 그 본인이에요?
2: 제가 좀 많이
1: 아 나 진짜
0: 아 어쩐지 맨날 녹음하는데 저 위에 있어가지고 가끔 점프하면서
1: 그 맨날 그 엔지니어 분한테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야?
0: 근데 FNC는 아. 우리가 키 제일 작아.
1: 아 맞아 맞긴 해. 우리가 제일
0: 다 FNC는 다 큽니다. 희한하게.
1: 네, 자 라이브 준비 되셨나요?
3: 네.
1: 좋습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에 외치는 파이팅 구호 있으면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3: 파이팅!
0: 아, 아직 없구나.
1: 없구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유의 라이브입니다. Way to you. 후!

0: 하다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제약.
1: 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3: 에이, 아, 노래 너무 청량한데요? 아,
2: 너무 청량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되게 좀 감동받았던 게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데뷔 때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라이브 시키면 뭐 못해서기보다는 그냥 좀 저는 원래 좀 긴장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긴장을 많이 해서 막 좀 자유롭게 뭐 리듬 타고 막 이러기보다는 되게 딱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좀 할 때가 많은데 너무 데뷔 때부터 너무 즐기면서 되게 긴장이 풀려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4: 맞아요.
2: 네,
4: 노래 독서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외운 것 같아요.
2: 왜 왜요?
3: 외우기 좋은 것 같아요.
2: 네, 멜로디가
1: 맞습니다.
2: 좋네요.
1: 네.
3: 차차님께서 아 라이브 너무 좋은데 저희 집 청량 맥스 뽀송해져서 오늘은 우리 집 제습기 끌게요.
2: 아 제습기 끄세요 차차님. 7343님께서 왜? 왜?
3: 아 네가 너무 준다 봐.
1: 꺼야죠. 네. 꺼야죠.
3: 너 한마디 한마디 빵빵 터져.
2: 아 죄송해요. 아 7343님께서 우리 병아리 신인 플레이우 라이브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나도 모르게 같이 우에우에우에우 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중독성 어쩔 거야.
4: 우에우에우
2: 어쩔 거예요. 어떡해요.
3: 그러면 챌린지 찍어서 올려주세요.
2: 아
3: 7343님.
2: 아 좋습니다.
3: 네.
2: 리브님 다음 거 읽어주시겠어요?
4: 네. 리브의 립밤 오? 네. 님 외투유 인트로에서 우진이가 안경 쓴 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혹시 그거 우진이 아이디어였는지 궁금해요.
1: 아닙니다.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님께서 그렇게 짜주신 안무고.
4: 아 그냥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1: 근데 우진이 네. 원래 안무가 안경이 아니었어요.
3: 아 맞아요.
4: 목도리였어요.
1: 네, 목도리를 이렇게 yes, yeah, 이렇게 두르는 건데
4: 네.
1: 그 여름이랑
4: 계절이
1: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셔서 안경을 바꿨는데
2: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그 안경을 쓰잖아요.
2: 네.
1: 근데 저희가 모자 쓰는 착장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2: 네.
1: 그래서 케이콘에서 처음 이 안무를 딱 처음 할 때 안경을 못 썼어요, 제가.
2: 아 까먹었어요?
1: 네.
2: 아 그럴 수도 있죠.
1: 아 까먹은 게 아니라 안경이 다른 데로 들어간 거예요.
4: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3: 마이크도 있고 이니어도 있고 모자까지 있으니까
2: 그쵸.
3: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2: 아 그죠 그죠.
1: 그래서 맞아요. 한 손에 그냥 안경을 그냥 이렇게 들고
3: 쓴 척. 아 근데 그 팬들은 귀여워해요. 그럼.
2: 아니 그러면 되게 귀여울 거예요.
3: 그럼
1: 진짜 큰
2: 애마도 귀여운데.
3: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2: 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1: 네 유세라님께서 뮤비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연기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땠나요?
4: 아니 근데 연기 처음이어서가지고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연기하려면 이렇게 똑같은 동작이나 그 표정 반복해야 되잖아요.
2: 아,
4: 계속
2: 맞아요.
4: 해야 돼가지고.
2: 아 그러네.
4: 그래서 하다가 약간 자신 이렇게 점점 막 의심 가더라고요. 저 지금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뮤비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진이 어땠어요?
1: 저도 비슷한데
4: 그 물을 여러 번 밟지 않았어요 근데?
1: 맞아요. 저 그 물을 밟아서 이렇게 퐁당 빠지는 씬이 있었거든요.
2: 아 그래요? 시원했겠다.
1: 추웠어요.
2: 아 추웠어요. 아 아쉽네.
3: 그치 지금 나왔으면 이제 추울 때 찍었겠지.
1: 네.
2: 아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원래 비행... 그런 씬이 제일 네. 힘들긴 해요.
4: 며칠 찍었어요?
1: 아 저희는 하루에 찍었습니다.
2: 와우.
3: 아, 야 좋다 이거.
4: 뭐가
3: 얼마나 좋아 하루.
2: 아 좋습니다.
3: 좋습니다. 자 오늘 전학생 플레어 유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3부로 돌아올게요. 실시간 문자 계속 열어뒀으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우진씨?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플레이오의 놀이터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피어남의 기도
0: 기도요?
1: 죄송. 저는 피어남의 기호 쿄디
0: 태호 탱디고요. 오늘은 전학생 플레어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어남의 기도 씨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1: 네네 알겠습니다. 예쁜이 님께서 둘이 친해진 지가 벌써 1년인데요 우진이는 첫 데뷔이기도 하고 리브는 나름 리더 비슷한 형으로서 둘 다 엄청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나 기특해요. 그래서 요즘 엄청 바쁠 텐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삼끼는 바라지도 않고 두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0: 이분 거의 어머니시네요.
1: 그러네. 예쁜이가
2: 체력 관리는 안 해요.
3: 안 해요?
2: 안 하지 않아요 저희는?
1: 젊어서 괜찮은가
3: 봐요. 저는 하죠.
2: 어떻게 해요?
3: 저는 영양제 먹잖아요.
2: 에이. 그건 체력 관리인 거예요?
3: 그렇죠.
1: 그럼요.
2: 그러면 저도 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서.
0: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1: 한약 제대로 챙겨 드시잖아요.
0: 아니 한약 잠깐 먹었다고. 한약 먹고 살쪄가지고 안 먹는다고 이제.
1: 오케이. 네. 운동은 안 하세요?
3: 혹시? 네, 안 하죠.
1: 그러면 그냥 영양제만.
3: 네, 영양제로 네 살고
1: 어떤 거 드세요?
3: 일단 루테인.
1: 군에 좋은 거죠. 그거.
3: 네, 종합 비타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리고 프로폴리스. 식이섬유. 하나가 더 있어요.
0: 세 개 안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3: 하나가 더 있는데

0: 기억이
1: 되게 비슷하네요. 저도 진짜 많이 챙겨 먹거든요. 근데 차이가 나요. 진짜로.
2: 아 그래요?
1: 완전.
2: 차이 난다고 느껴요?
1: 아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챙겨 느끼는 제 친구들 그냥 이 직업 안 하고 그냥 제 똑같은 동갑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 아니 그냥 하루 종일 걷기만 해도 힘들어 집 가서 낮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양제를 안 챙겨 먹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 체력의 차이가 있구나 진짜로.
3: 이게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네.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1: 맞아요. 꼭 먹어야 돼요.
0: 저도 그럼 비타민부터 한번 이제 시작해볼게요 다시.
1: 네 좋습니다. 태호 다음 거 읽어주세요.
0: 네 4828님께서 우진이 일본 가서 맛땡 기타 샀는데 수화물 기준에 걸려서 커버 버리고 왔다네요. 디제이님과 그때 못다한 기타 대학 갑시다. 어머 이런 일 있었어요? 하드 케이스 설마?
3: 네 그 리텔 마틴은 리텔 마땡은 마땡. 하드 케이스가 안 나온대요. 아. 그래서 그냥 소프트 케이스에 담아서 주셨는데 이게 케이스 때문에 기내수화물 규정에 안 돼서 근데 이거를 위탁을 맡기면 네.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3: 그래서 그러면 이거 벗기면 괜찮다고 하셔서 벗겨서 그냥 기타만 들어서 왔어요.
0: 네. 잘했어요. 거의 절대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 넣으려면 그 전용 케이스 사야 되는데 그건 다행히 그래도 괜찮네요. 하드 네. 케이스 아니라가지고 네. 그건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3: 맞아요. 네.
0: 따로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3: 묻기만 하고.
1: 기타 얼마나 잘 치세요?
3: 그렇게 잘 치지 않습니다.
0: 그래도 맛땜을 들 정도면
1: 조금 겸손한 것이죠.
3: 조금 겸손하신
0: 거. 완전 겸손.
1: 겸손.
0: 예스.
1: 좋습니다. 리브 씨 다음 거 읽어주세요.
4: 네 두부부부부 몇이지? 두부부부부뷰님 리브우진아 데뷔 축하해. 이제 듀오로 활동하게 되는데 혹시 타이틀곡이나 앨범 수록곡에서 서로 파트 중에 탐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사랑하고 응원할게. 플레이어유 대박 나왔죠.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0: 네.
4: 있어요? 탐나는 부분?
3: 아 저는 형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아 저희가 두 명이어서 이게 원래
4: 그러니까 파트 차도 조절을 많이 했어요.
3: 파트가 그러니까 네. 1, 2절 그러니까 안 하는 파트가 없어요 둘 다. 1절에 형이 하면 2절에 네. 제가 하고. 근데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그 하이퍼 중에 텐션을 올려 숨을 골라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두 번 다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1: 욕심쟁이네요.
4: 제 파트까지 다 빼서
3: 여기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파트여서.
1: 그래서 리브신 어땠어요 그 얘기했을 때?
4: 그 얘기를 안 했어요.
0: 그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 둘이 나눠 가졌다고. 아,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걸 뺏고 싶다 다시. 또.
4: 드릴게요. 드릴게요.
0: 아, 완전 쿨하네.
3: 이렇게 쿨하게 서바이벌 때는 안 걸 수도.
4: 서바이버잖아요.
3: 아, 알겠어.
0: 그렇죠.
3: 네.
0: 이제 어차피 같이 한 배 탔으니까 나눠줘도 괜찮죠.
1: 와, 너무 재밌다. 저희 멤버들 한번 서바이벌 한번 해 보고 싶다.
0: 기효 씨 몇 등 할 것 같아요? 서바이벌 하면.
1: 꼴등 할 것 같아요. 뭐야? 왜 반응 너무 반해줘? 아니 꼴등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되게 진지하게
0: 진지해가지고 꼴등할 것 같아.
3: 저희가 진짜 활동하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잘 없어요. 아,
1: 진짜 너무 그 정적이 내가 너무 느껴버렸어.
0: 아, 저희가 좀 웃겨요. 네. 저희가 좀 팀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둘이.
4: 너무 좋습니다.
1: 저희 꼴등할 것 같아 무튼.
0: 네. 다음 거 읽어주세요.
3: 네 슈링이님께서 리브랑 우진이 둘 다 이번 앨범에서 최애곡으로 미라클을 꼽았던 걸로 아는데 미라클을 가장 좋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녹음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0: 미라클은 어떤 곡이죠?
4: 일단 미라클은 팬송이에요.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0: 아니 왜 지금 너 네 피부랑 네 머리 그냥 똑같아졌어.
1: 아니 아까 웃긴 생각 또 다시 나고 죄송해요 리브 씨. 그 얘기해 주세요.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0: 이거 빨간 거 누르고 웃으세요.
1: 아 네 죄송해요. 그 아 어차피 보여 저기
0: 지금 머리색이랑 피부랑 똑같아.
3: 오 마이 갓. 블러셔 하신 게 아닌가?
1: 아유 지금 빨개졌어요.
0: 예 잘 자주 빨개져요.
1: 잘 빨개졌어요.
0: 아 얘기해 주세요. 죄송해요.
1: 네 저 팬송인데 죄송해요.
4: 네 팬송인데요.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3: 미라클은 그
4: 네 팬송인데요.
3: 팬들은 내 기적이다. 아, You're my 미라클. 기적이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팬송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둘 다 좋아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0: 네. 그 미라클이 들어보시면 인스트만 들어봤을 때는 되게 뭔가 조용하지가 않아요. 되게 왜요 왜요
1: 시작됐다
0: 왜요 왜요 왜요
1: 시작 돼버렸어.
2: 아니 나랑 그 리브씨랑 눈 맞췄는데 갑자기
0: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3: 아 괜찮아 괜찮아.
0: 근데 이게 뒤에가 시끄러운데 정작

0: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네.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네.
1: 아, 다행이군요.
2: 네. 어, 이거 리브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떤 거요?
3: 아, 네. 8599님, 너 텔레비도 안 보냐? 텔레비도 안 봐? 너 뉴스도 안 보지? 너 뉴스 플레어 이거 뭐야? 너 뉴스도 안 보지? 플레어 이거 모르냐? 플레어 이거 모르냐? 플레어 이거 데뷔했는데 노래 안 듣냐? 플레어 이거 노래 한 설정만 불러주세요. 어.
0: 공항도도 그렇죠.
1: 아, 이게 뭐예요?
2: 공항도도 뭐예요?
0: 그 저희가 DJ를
2: 아~
0: 네. 네.
2: 아, 공항도도 그 유명한
1: 아, 그 비니 쓰신 분?
0: 어, 맞아. 너 뉴스도 안 보지?
2: 맞아.
0: 플레어 모르네 이런. 네,
1: 맞아. 아, 근데 이거 리브 씨가 옛날에 하셨어요.
0: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장준 선배님께서 네. 하셨거든요. 아, 저희 할 때 게스트로 와서. 아,
2: 장준 선배님 뭐든 잘 따라하죠.
0: 그날 저희 첫 토화가 돼가지고.
1: 아, 아 리브 씨도 잘 따라하시군요.
0: 우후 한 소절.
3: 오케이, 아퍼.
0: 부를 수 있어요?
1: 우후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2: 우후. 이게 뭐예요?
1: 어,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 지금.
2: 아, 지금 저녁이 늦어가지고 지금 다들. 아, 지금 다들 지금 정신이 좀 나갔어요.
3: 진짜 있는 소절입니다.
1: 아, 진짜 있는 소절. 나중에 들려주.
2: 소리쳐봐도 그게 loud so loud.
0: 전 거기 말고.
3: 어디에요?
2: 아니 좀 같이 해줘! 거기 불렀는데!
1: 아 저기 바로 또 심지어 리버도 딱 거기니까
2: 그러니까, 리버가 거기서 끊긴 게 더 낀 거 같아.
1: 알겠습니다. 아, 1776님께서 리브꾼 웃음버튼 코디인가봐요.
2: 잠깐만 이거 뭐라고 미라... 이거 이따 꼭 이거 이따 네, 꼭 틀어주세요. 제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궁금해가지고.
1: 네, 1776님께서 리브군 웃음 버튼이 쿄디인가봐요. 사실 제 웃음 버튼도 쿄디예요. 푼수미 보여줄 때마다 아빠 미소 나옴. 리브군 푼수가 뭔지 알아요?
4: 몰라요.
1: 푼수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막 어,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고.
2: 그렇게 나쁘게 읽어서 그래.
1: 아, 나쁘게 읽혀 있는 거
2: 그냥, 그냥 귀엽다는 귀엽. 뜻이야 그냥. 아,
1: 귀엽게.
2: 그냥 귀엽다.
1: 그래요.
2: 그냥 살짝 귀엽게 살짝 조금 바보미가 있다. 아, 그런 느낌이야. 아, 분수라는 말이.
1: 좋아요.
2: 너가 웃음 버튼이래. 웃음 버튼이에요, 얘가?
3: 어, 그 사실 저는 이제 데뷔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어 선배님의 영상 많이 떠가지고 그거 되게 웃긴 영상이거든요.
1: 아, 인터넷 제가 좀 유명하죠.
3: 민 그런 거 많이 따라 하시는데 그거 보고 항상 아,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2: 생긴 거랑 좀 따로 놀죠.
3: 얼굴 볼 때마다
2: 아, 아, 네 얼굴 볼 때마다 웃기대. 아.
3: 그런 민들 생각나가지고
0: 아, 웃상.
1: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해요.
2: 진짜 라나님께서 애들아 진정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진정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2: 진정 이제 조금 진정해야 됩니다.
1: 이 다음 노래 나오면서 진정할 수
2: 이제 진정할 수 있어요. 네. 자, 진정할 겸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 너무 방금 여기 한 소절 듣고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틀어주시네요. 플레어 유의 우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플레이유의 무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2981님께서 우후 진짜 똑같네.
2: 아, 똑같긴 했어요.
4: 진짜 있는 노래입니다.
3: 그러네. 진짜 있는 노래였네요.
2: 네, 좋습니다. 5587님께서 제 최애곡 우후 K-CON에서 첫 공개될 때부터 확 꽂혀서 좋아했어요. 기운 없이 출근 할 때랑 운동할 때마다 듣는데 너무 좋아요. 아, 운동할 때도 기분 좋겠네요. 확실히. 다음 거 한번 우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5947님께서 탱디랑 우진, 쿄디랑 리브 서로 느낌이 비슷해서 넷이 대화하는 이 광경이 너무 새롭고 웃겨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2: 감사합니다. 웃겼으면 됐죠.
5: 우진 저분은 뭔가 그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2: 어떤 느낌?
5: 그 네. 되게 차분한 느낌. 되게 평소에도 원래 좀 차분해요?
2: 아니요.
5: 아 원래 그러진 않아요?
4: 네.
2: 10시간 자고 와서 그래.
5: 아 그래서 그런가?
4: 오늘 조금 살짝 텐션이 낯가려서 그런가?
5: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리뷰.
6: 네. 4828님 FNC 신이 아이돌이 한성호 대표님이랑 챌린지 찍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DJ님들.
5: 총걸님이랑?
2: 총걸님한테 물어보면 해주실 것 같은데.
5: 왜왜 왜, 굳이 왜요?
6: 막 굳이 저는 약간 저의 로망이에요.
5: 아 그래요? 네. 해달라면 해줄 것 같은데.
2: 뭔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5: 저희도 저희 팬미팅 했거든요.
4: 네.
5: 근데 거기에 앞에 뭔가 사회자가 좀 필요했어요. 막 앞에 좀 올림픽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이제 개최합니다 이런 거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총걸림 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했는데 해주셨어요. 이틀 공연 둘 다.
4: 우와. 사회를 봐주신 건가?
5: 네, 사회 처음에 우와. 처음에 할 때 다 그런 거 총걸림 은근 되게 좋아하세요.
2: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5: 그럼 저희도 한번 되게 좋아하실 걸요.
6: 저도 한번 요청 드릴 수 있나?
5: 네. 한번 꼭 해보세요. 무조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6: 매니저님.
2: 매니저님 통해서요?
6: 매니저님.
5: 돼요, 돼요. 무조건 돼요.
2: 아 그럼 한번 지금 한마디 총괄님께서 그 한성호 대표님한테 한번 요청해 주세요. 지금 보실 수 있어요.
6: 네. 안녕하세요, 총괄님. FNC 신인 플레이유인데요. 저만 잡아주지 마세요. 네 이제
7: 안녕하세요.
6: 네, 우진이랑 같이 챌린지 찍고 싶습니다. 정관님이랑
7: 네. 네
6: 혹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 감사드리겠습니다.
5: 꼭 찍어주세요 정말.
4: 와
5: 찍어주실 거예요.
2: 좋습니다. 이예주님께서 우진이 안 차분해요 오해하세요라고 하시는.
5: 아 그냥 지금 낯을 가려서 그렇군요.
7: 아 저는 굉장히 차분한 성격입니다.
5: 아 그래? 어디? 딱 뭔가 그래 보이는데.
2: MBTI 뭐라 하셨죠?
7: ENTP입니다.
5: 아 이예요?
2: 나랑 네. 똑같은데?
5: 아 그러면은 아니겠다. 차분하겠다. 우리는 뭐
2: 저도 차분해요. 어쩔 땐.
5: 아 그치.
4: 저는 폭이 엄청 넓어요. 차분할 때는 되게 차분하고 신날 때는 되게 신나고.
3: 차분할 때 거의 없어요.
5: 아 그래요?
2: 좋아요.
5: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2: 아 제가 봤을 때 지금 낯가리고 10시간 자.

0: 저도 10시간 자면 되게 진짜로, 진짜로. 이해합니다.
1: 진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 유의 반장 선거. 네,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장 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익숙하시죠? 네. 지금부터 다시 반말 모드 한번 가볼게. 우리한테도 반말하면 돼, 편하게.
2: 네.
1: 리본은 그래도 이거 좀 하면서 많이 편해지지 않았나?
3: 반팔이
0: 반말 어려워?
1: 반팔이요?
0: 네, 반말 어려워?
4: 전혀요. 반팔도 편해져.
1: 편하게.
0: 네, 편하게. 네. 자, 이제 내가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 줄래? 우진이부터 가볼까?
2: 나는 키짱.
1: 키짱.
0: 아, 그거는 뭐 설명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 나는 키가 좀 큰 편이야. 그래서 키짱.
1: 키짱.
0: 혹시 뭐 먹어서 어렸을 때 아니면 그냥
2: 나는
0: 따로 먹은 거 있었어?
2: 나는 일단 초등학교 때 우유 급식 하긴 했어.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키가 크셔서
0: 여기 근데 4053 친구가 우진이 183라는 거 해명해 주세요. 185, 더 큰 거 같아. 아, 185라는 거 해명해 주세요. 더 큰 거 같아.
2: 근데 약간 나 억울한 게 사람들이 나 뭐 한 2m 되는 줄 알았는데 나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신검 갔다 왔을 때 85 나왔거든.
0: 그게 정확하지.
2: 근데 좀 작게 나온 거 같기는 한데.
4: 아, 그래?
2: 근데 아마 85일 거야.
1: 너가 쟀을 때는 얼만데?
2: 한 86, 7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 기가 막히네.
0: 67.
1: 키 커서 좋은 점이야. 그것도 밈이죠.
0: 아, 알잖아, 했으니까.
1: 그때 알려준 거.
0: 그렇구나. 키 커서
1: 이거 잠깐, 이 밈 알아?
0: 알지. 아, 지금 이 어린 친구들한테 먹힌다고 이런 거.
1: 그래, 희한하네.
0: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여기.
1: 뭔데 이게 67이 희한하네.
0: 아, 나도 사실 잘 몰라. 근데 있는 것만 알고 있지.
1: 오케이.
0: 키 커서 좋은 점 있어?
2: 키 커서 좋은 점?
1: 뭐 안 좋을 거 없지.
2: 그냥 안 좋을 거 없는 것. 그냥 뭔가 아무래도 크니까.
1: 맞아.
2: 그러니까 크니까.
4: 근데 옷 살 때 되게 어렵지 않았어?
2: 아, 그건 맞아.
4: 바지 같은
2: 오히려 거. 약간 좀 단점이 바지가 잘 없어, 맞는 게.
0: 와, 나도 그런 고민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2: 그래서 무조건 해외 브랜드를 가야, 좀 서양 쪽 브랜드를 가면 좀 큰 게 있어.
1: 아, 길이가? 아유, 길이가.
0: 멋있다.
1: 와. 나도 길이 때문에, 나는 길이랑 허리 맞추면 솔직히 나한테 맞는 바지 하나도 없는데 길이 때문만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하다.
0: 와우. 축하해.
2: 감사합니다.
0: 아, 진짜로 진짜 축하할 만한 거야. 니브는?
4: 난 옷장이 될게.
0: 오.
2: 옷장.
4: 내 옷장. 내 옷이 많고도 이제 숙소에서 아예 옷장 역할이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도 제 옷을 입고 왔어요.
1: 전부 다 리봇이야?
2: 바지랑
4: 바지 빼고. 네.
0: 혹시 추구하는 바이브가 뭐야? 추구미.
4: 나는 셔츠 많이 입어.
0: 셔츠 버튼 셔츠.
4: 네.
1: 너가 되게 너가 되게 부담스러워나 봐.
0: 아, 내가 부담스러워.
2: 아니야.
4: 아니, 너무 재밌어.
1: 난 너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0: 아니, 되게 긴장한 것 같아. 아니, 셔츠, 네. 반팔 셔츠는 또 셔츠일 수 있지. 근데 이런 버튼 셔츠도 셔츠니까.
4: 근데 셔츠류 되게 다 좋아하고.
0: 아, 오케이.
4: 또 그냥 시티보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나.
0: 시티보이. 온라인에서 많이 아니면 가서 많이.
4: 지금 온라인이요.
0: 아, 바쁘니까.
4: 나가서네.
1: 오케이. 좋아. 자, 키짱, 옷장 둘 다 짱 먹은 거 축하하고 여기서 반말 모드 끝 하자.
0: 그럼 이어서 유어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송이버섯 많이 먹은 님께서 유어라는 팬덤명을 직접 고심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나요? 왜 유어가 최종 선정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유어도 너무너무 마음에 듦.
0: 유어.
4: 저희 이제 팬덤 이름을 이제 모집할 때는 이제 팬분들한테 모집받았는데 이제 몇 개 있었지? 아, 최종 후보는 3개 있었어요.
1: 뭐였죠?
4: 유어랑
1: 뭐였지?
2: 뽀유?
4: 풀류인가 뽀유?
2: 뽀유.
4: 뽀유하고 우유였나?
2: 우유?
0: 우유?
5: 아, 기억이 안 났다.
4: 그때는 조금 바빴어가지고.
0: 그만큼 유아가 임팩트

0: 많았던 거죠.
1: 맞아요.
2: 근데 맞아. 제가 낸 아이디어 뭐 약간 아, 기억이 안 난다.
3: 저희도 한 다섯 개 있었는데 피스, 뭐 피버, 아, 아. 피치,
1: 맞아.
3: 뭐 플러스 유. 오, 나 왜 이렇게 기억나지?
1: 플러스 유.
3: 되게 많았었는데.
1: 바로 데뷔할 때부터 이렇게 생기는구나.
3: 저희는 좀 기다리고 저희는, 1년 지나고.
1: 맞아, 한참 기다려서 그 전까지 저희는. 저희는 저희 하모니... P1 하모니잖아요. 그래서 하모니카 이렇게 불렀어요 밴드.
4: 하모니카.
1: 아, 뭐 하모니카. 뭐 또 뭐였더라?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3: 에. 원 할머니 보쌈. 어. 어. 아 저.
2: 맛있죠. 네. 맛집이죠.
3: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우리 아 그거 우리 이름 섞어서 해가지고.
1: 아니야 아니야. 그 진짜 있는 거야.
3: 아 진짜 있는 거야.
1: 어.
3: 아 죄송해요. 빠르게 넘어가.
1: 오케이 읽어.
3: 다시 오케이 플레이어 유 영화나저님께서 우진이 숙소에서 야구 볼 때마다 리브도 같이 보나요? 리브 입덕 시켰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합니다.
2: 형이 야구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저도 야구를 잘 안 보기도 하고.
1: 어 야구 좋아요?
2: 네.
1: 그때 저희 얘기했었나요?
2: 그때 야구 얘기는 안 했어요.
1: 어 그래요? 야구 어디 좋아요?
2: 기아 팬입니다.
1: 아
2: 혹시 어디 팬이신가요?
1: 저는 하나입니다.
2: 아,
1: 전 기가 막히게 좋아해가지고. 어 기아? 어 어떻게 기아를 좋아해요? 경기도 사람이라면서요?
2: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세요. 네.
1: 아 역사가 깊군요.
2: 네.
1: 좋습니다.
2: 야구하면 기아 아니겠습니까? 네.
1: 저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제.
2: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기아 좋죠. 자 다음 거 읽어주세요.
2: 네, 내 마지막 아이돌 플레이어 유 분께서 리브랑 우진이는 둘이라서 다수결도 못할 텐데 서로 의견이 다를 땐 어떻게 결정하는 편인가요?
3: 아,
1: 어 그러네.
2: 일단 뭔가 의견이 갈린다. 그러면 당장 결정하지 않아요. 미룹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바로 해야 되네? 그러면은 그냥 때에 따라서 아 그럼 그냥 그렇게 약간 이런.
1: 아 이거 진짜 근데 좀 그거 하긴 하다. 우리는 그치. 그냥 딱 찬반 딱 다수결로 하는데
3: 근데 우리도 짝수라서 조금 어릴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두 명이면 더 진짜 그냥 서로 토론해야 되잖아.
1: 그렇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건 뭔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 뭔가 이제, 정해주는 사람이 조금 더 하고 따라온 친구가 있을 거고
1: 있을 거. 근데 만약에 둘 다 조금 하고 싶은 게 뚜렷하면 이제 둘이 좀 많이 티격태격 하겠죠.
3: 그치. 그치.
1: 자연스러운 거니까.
3: 그 리브 씨가 다음 거 읽어주세요.
5: 네, 신비님께서 리브랑 우진이랑 같이 산 지 이제 몇 개월 되었잖아요. 리브랑 우진이랑 같이 살면서 새로 알게 된 서로의 TMI 있나요?
2: 생각보다 깨끗한데 또 그렇지도 않.
1: 생각보다 깨끗한데 더럽다.
2: 아니.
0: 그 무슨 말이야?
2: 그런 뜻은 아니고 뭔가 되게 깨끗해요. 몸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잘 씻어요.
1: 무슨? 잘 씻는
2: 그런 거.
3: 뭔가 침대, 몸이 깨끗하다.
2: 침대를 이제 더럽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5: 저는 저의 방은 조금 좀 유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3: 깔끔하게.
5: 네.
3: 같이
1: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5: 그렇죠, 그렇죠.
1: 사람이.
5: 그러니까요.
3: 그럼 리브는 우진 씨의 TMI는요?
5: 생각보다 빨래 잘 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3: 빨래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1: 아, 지금 다들 서로 되게 조심스럽네.
3: 아 그러네.
1: 이제 뭔가 할 때 지금 이 방송이란 게 좀 그렇죠. 아직은. 네.
3: 나중에 숙소 가서 불만 있으면 형 아까 나 그거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하면서 풀어보는 걸로 하시죠.
1: 아 이제 조금만 그래도 한 컴백 두 번 정도 더 하면 이제 서로 막 이제 물고 뜯고 그렇게 할 텐데 방송 맞아. 앞에서 아직은 정말 귀엽습니다. 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3: 맞아. 네. 설레잖아.
1: 그러니까.
3: 처음에
1: 뭐 얘기할지 몰라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3: 너 밥 잘 안 청소하는 것 같은데.
1: 너 깨끗하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면은 얘는 정말 더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 맞아요. 시간 지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1: 좋습니다. 자 신나게 웃고 떠든 것 같은데 벌써 전학생 친구들이 학교할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3: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해요. 밤 늦게까지 들어주신 유어분들께 한 분씩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브 씨부터 갈까요?
5: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도 친칭방에서 보는데요. 굉장히 이제 정나커로 왔으니까 되게 새롭고요. 하지만 되게 반갑고 나중에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3: 우진 씨는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어분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친친방 와서 이렇게 멋진 DJ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또 라디오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두 분 활동 파이팅 하시고요. 끝곡 플레어 유의 하이퍼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비리보다 뚜렷한
2: 배우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용이중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5월 20일 수요일 내일 용이중 점심 메뉴입니다. 한우 콩나물밥, 달래 양념장, 유부팽이 장국, 꼬들 오이지 무침, 수제 블랙 알리오 갈릭 치킨, 열무 김치, 그리고 후식으로는 이것 아이스크림.
2: 이 아이스크림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놀이공원이나 마트에 가면 자주 만날 수 있고요. 작고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아이스크림은 무엇일까요?
1: 그럼 보기 드릴게요. 1번 철판 아이스크림, 2번 구슬 아이스크림.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같이 먹고 싶은 친구나 동아리가 있다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제로베이스 원의 탑 5.

0: line. Number one, how you make me feel like.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제로베이스원의 탑5 듣고 왔습니다. 5인조 재편 후 처음으로 발매한 앨범 어센드의 타이틀곡인데요. 제로베이스원만의 미니멀리즘을 담아낸 댄스팝 컨템포러리 R&B 장르의 노래로 확장된 음악 스펙트럼과 성숙해진 존재감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구슬 아이스크림.
0: 내일 용유준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콩나물밥, 달래 양념장, 유부 팽이장국, 꼬들 오이지 무침, 수제 블랙 알리오 갈릭치킨, 열무김치, 구슬 아이스크림.
1: 와, 구슬 아이스크림 저 되게 좋아한대.
0: 저도 엄청 좋아해요.
1: 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이렇게 그쵸, 나오면
0: 좀 비싸잖아요.
1: 아 그죠. 네. 근데 중학교 때 구슬 아이스크림 나온다? 다른 음식 다 상관없어.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0: 무슨 맛 좋아했어요?
1: 저 그냥 솜사탕? 뭔지 아시죠?
0: 좋죠.
1: 네, 솜사탕 맛을 좋아하긴 해요.
0: 저는 초코.
1: 초코 바나나?
0: 와, 초코 바나나 맞아요.
1: 와, 난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초코 바나나를 좋아할 수 있지?
0: 왜? 희한하네.
1: 완전 솜사탕이죠?
0: 아, 솜사탕도 맛있긴 하죠.
1: 오케이, 저도 인정할게요. 네, 6277님께서 초딩 때 급식으로 구슬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친구들 앞에서 한 입에 털어넣는 거 자랑하려다가 혀에 달라붙여서 오히려 흑역사가 됐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캐디팅님도 구슬 아이스크림 관련 에피소드가 있나요?
0: 맞아요, 그게 달라붙잖아요.
1: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0: 너무 웃겼어.
1: 아, 왜 이렇게 욕심 부렸어요.
0: 근데
1: 아, 막 생각해버렸어요.
0: 아, 죄송해요. 야, 얘들아, 이거 봐봐. 나 이거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근데, 에이, 그냥 막.
1: 그리고 겁나, 되게 그, 차가워서 막 아프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0: 아, 겁나 웃기네.
1: 아, 오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0: 아. 또 급식, 뭐, 구슬 아이스크림, 뭐 이런 적 있어요? 구슬 관련 에피소드?
1: 아니 막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녹여서 먹긴 해요. 조금은 너무 막 그 차가운 게 좀 힘들 수 있어가지고.
0: 나는 그 처음 느낌이 좋긴 한데.
1: 맞아요. 그러다가 조금 녹여 먹죠. 저는.
0: 그리고 급식에 무슨 수제 블랙 알리오 갈릭 치킨이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1: 그러게요. 수제 블랙 알리오 그러면 그런 기름 같은 거겠네요. 갈릭 치킨 맛있을 것 같은데.
0: 맛있을 것 같은데.
1: 열무기침을 많이 주네 학교에.
0: 열무기치?
1: 김치.
0: 열무김치.
1: 네, 열무김치를 많이 주는 거.
0: 열무김치 많이 주네요.
1: 좋아요. 저 맛있게 드세요 내일.
0: 좋습니다. 자 그럼.

0: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7049님 축하드립니다.
1: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있는 음악 학원이에요. 당첨되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먹고 싶네요. 정답은 2번 구슬 아이스크림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당첨 축하드려요. 카페 3분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0: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1060님께서 휴학하고 대만으로 워홀을 가고 싶은데 제가 혼자 지내는 걸 진짜 못하고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켜디는 한국이 외국이잖아요. 처음에 너무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탱디도 대전에서 서울 처음 왔을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0: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뭐 워낙 신기했어가지고 그냥 신기했던 기억이 있고 처음에 지냈을 때는 사실 나쁘지 않긴 했어요.
1: 그죠. 그리고 어차피 같은...
0: 왜냐면 그냥 그때 학생 고등학생 때고 좀 그냥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재밌게 그런 거 좀 하다가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정말 별로더라고요.
1: 아, 힘들었어요?
0: 네, 아 그럼요. 막 사방팔방에서 코 골고나 진짜.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건 좀 힘들긴 하죠. 저도 뭐 한국 오는 게 되게 큰 도전이긴 했었죠. 그리고 또 혼자 왔기 때문에 뭔가 뭘 기대하고 와야 될지 몰랐어요. 애초에 그냥 어떤 이게 완전 다른 대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되게 고민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근데 무엇보다 되게 신나고 기대도 했어요. 그냥 여기 와서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을까. 그 경험만으로도 너무 설렜고 그리고 오는 게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0: 한국 와서 제일 신기했던 거 있어요? 좀 아 이거 좀 충격이었다.
1: 충격적이었다?
0: 뭐 좋든 안 좋든.
1: 그때 당시에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이 있었던 거. 왜냐면 제가 캐나다 살았을 때 제
0: 땅이
1: 집에서
0: 넓으니까.
1: 편의점 가고 싶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5분 걸어야 됐어.
0: 그치 그치. 예. 땅이 넓으니까.
1: 예, 15분 걸어야 됐었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숙소 살았어요. 아시죠? 저 옛날 숙소.
0: 네.
1: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편의점이.
0: 요즘은 뭐 거기 숙소뿐만 아니고 한국은 예. 사실 진짜 1, 2분만 걸으면 예. 어디든 편의점이 있어서.
1: 그래서 그게 좀 처음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편의점에 다 있었잖아요. 모든 게 필요한 거 그냥 다.
0: 그쵸.
1: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네,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거 진짜 신기하긴 하겠다.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라쿠나의 You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전공 책들을 전부 내다버렸다. 어차피 학교도 그만둔 마당에 자꾸 눈에 띄면 후회밖에 더해? 어릴 때부터 다들 나에게 너는 이쪽 일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라며 얘기를 많이 했다. 주변에서 그렇게 띄워주니 나도 당연히 그게 내 길인 줄 알았다. 대학교 4년이 되도록 그래서 한눈 한번 안 팔았다. 가끔씩 안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쏟아부은 시간과 등록금이 아까워서 억지로 모른 척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막상 이걸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목적지를 틀어버렸다. 다들 자기 일처럼 한마디씩 거들었겠지만 정작 나는 속이 시원했다.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존재할까? 그동안 나는 한번 정한 길이니까 나는 쭉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내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동안 들인 시간이 조금 아깝긴 해도 어쩔 수 없다. 망설였다면 멈췄다 가는 게 맞지.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변할 거고 몇 번이고 틀려먹으면서 꾸역꾸역 살아볼 거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주신 분은 9374님이었습니다.
1: 아니 저는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대학교 때 이런 길을 선택을 했고 근데 알다 보니 아 이건 진짜 도저히 나한테 안 맞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계속 할 수는 있죠. 어쨌든 그 가졌던 시간들이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을 먼저 앞세워서 아 이건 나한테 안 맞다 해가지고 그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걸 했고 오히려 후회가 없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0: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있죠. 네,
1: 뭐 솔직히 20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뭔가 완벽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담감도 있고 뭔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면 되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20살이니까 어리니까 오히려 이런저런 것들 많이 시도해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들 찾아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본인 진짜 사랑하는 거를 찾아면 나중에 미래에 있는 모습을 다시 되돌려 봤을 때 아 내가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 그 마지막 읽어봐도 이분이 되게 단단한 사람인 것 같고
1: 맞아요.
0: 네,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용기가 있으신 분인 거 보면은 이분은 뭘 해도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1: 안 없죠. 모든 건 변하죠. 시간과 함께 모든 건 변하죠.
0: 맞아요.
1: 그래서 그때그때 변하는 대로 잘하는 걸 찾아서 네 많이 많이 부딪혀 왔으면 좋겠네요.
0: 네. 좋습니다. 지금 선택을 정답이라고 믿고 달리다가 사실 하다가 이게 또 그거 했는데 또 직업을 삼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럼 뭐 충분히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거 하면 되고
1: 네.
0: 사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1: 맞아요.
0: 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삽시다. 저도 그러고 살 거라 가지고
1: 네. 네.
0: 다 많이 해봅시다.
1: 해보고 싶으면 많이 해주세요.
0: 좋습니다. 자, 1

0: 6638님께서 대학은 정말 다닐수록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걸 깊게 배워보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끌리는 거 마음껏 하고 살아요. 아, 이게 맞아요. 맞죠 진짜.
1: 이게 맞아요. 근데 진짜 어린 친구들이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아, 나 완벽해야 돼. 나 뭐 이제 뭘 만들어내야 돼. 막 이런 압박감이랑 부담감이 있는데 근데 맞아요. 그냥 진짜 그냥 경험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것들을.
0: 어, 그래도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지라고 정해둔 게 있나요 기호씨?
1: 저요?
0: 아직 없죠.
1: 없죠. 네, 최종 목적지는 없죠. 사실은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죠.
0: 맞아요.
1: 최종이라는 건 뭐 최종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0: 저도 뭐 최종 목적지 저도 없습니다.
1: 없잖아요.
0: 사실. 네, 그냥 진짜 흘러가는 대로 뭐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은 뭐 이거 해보는 거고.
1: 이거 이게 최종 목적이죠. 이게 끝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죠. 왜요?
0: 아, 그쵸.
1: 네.
0: 맞긴 하죠. 그게 네네. 진짜 끝이죠.
1: 네, 그게 네. 끝이죠. 그게 최종 목적이죠.
0: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9374님에게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교환일기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네.
1: 네.
0: 어땠어요?
1: 아, 오늘 좋았어요. 오늘 거기 뭐야? 새로운 체리브 친구와 강호진 친구랑 그때 했을 때 되게 좀 낯을 되게 가렸는데 그래도 오늘 좀 많이 풀린 것 같아가지고
2: 맞아요.
1: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귀여워요. 너무.
0: 네. 그래서 플레이어 유가 저희 이제 어쨌든 완전 회사의 후배니까 뭔가 더 관심 있게 더 챙겨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죠?
1: 진짜
0: 너무 좋았고요.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플레이어 유 화이팅.
1: 화이팅. 네. 3078님께서 오야오 오늘 사이 너무 좋아 보이네라고 보내주시는데
0: 저희 언제나 사이 좋아요.
2: 표정이 왜 그러세요?
1: 에?
2: 표정 왜 그러세요?
1: 저희는 언제나 사이 좋긴 합니다.
0: 근데. 네, 그럼요. 네.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나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내일은 태우 씨가 결석 예정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스케줄상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내일과 금요일은 피어나머니 지웅 씨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지웅 씨에게도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0: 자, 그럼 오늘 끝곡 달인의 바다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명예슨,
0: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어나미 키오
1: 태호였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그 작품을 보면 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세세한 뒷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985년 어느 날, 정확히 말하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끝난 그 밤. 40명이 넘는, 한 46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46명의 스타가 한자리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노래를 녹음하게 되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사람이 합창단처럼 삥 둘러서서 이 노래를 한 소절 한 소절 나누어 부르기까지 정말 그 전쟁가도 같은 그 녹음 과정을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그 수많은 스타들이 모이기 전에 제일 먼저 마이클 잭슨이 녹음실에 와서 일종의 좀 테스트를 하는, 그리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그 장면. 그런데 함께 있던 그 스태프가 와, 나는 살면서 이런 목소리는 정말 처음 들어봤다라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반주 없이 We Are The World의 한 소절을 부르는 마이클 잭슨의 이 목소리는 너무 귀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85년이니까요. 마이클 잭슨의 그 커리어를 보면 빅토리 투어를 이제 막 끝내고, 그래서 잭슨 5와 잭슨스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막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 Bad 앨범을 발표하기 전 딱 그 사이의 시간이에요. 지금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빅토리 투어를 끝내고 Bad 앨범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사실 영화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담겨있지 않은데 바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인 거죠.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이 작품까지 보시면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일 겁니다. 아, 그 시기에 마이클 잭슨은 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구나. 이 위대한 노래를 마이클 잭슨이 만들었구나. 와, 마이클 잭슨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은 뭐 이미 보신 분도 많고요. 저도 지난주에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또 새삼스럽게 영화 마이클 개봉에 맞춰 소개하기도 했는데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소중한 푸티지 덕분에 와, 내가 알던 스타의 이런 모습까지 하는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영화에서 좀 아쉬운 게 퀸시 존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마이클 잭슨과 함께 어떤 협업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게 좀 아쉬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퀸시 존스가 어떤 프로듀서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에 소상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도 이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영화 마이클 보신 분, 마이클 보실 분, 또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분, 땡플릭스 이 다큐멘터리 놓치지 마세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자,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고 짓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0: 끓어오른 빠르게 예정된 조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텔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영화 패딩턴에도 이 노래가 쓰였죠.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였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영화에 쓰였는데 패딩턴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다큐멘터리를 보면 라이오넬 리치가 없었다면 We Are The World 녹음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이클 잭슨과 함께 곡을 만든 공로도 있지만 이분이 핵 인싸였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래서 자존심 강한 그 스타들이 부딪히는 순간마다 라이오넬 리치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다들 그 밤새워서 녹음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상식까지 하고 쉬지 않고 넘어와서 밤을 꼴딱 새면서 녹음을 하니까 피곤하고 짜증도 날 텐데 그 순간을 또 유쾌하게 분위기를 풀어내는 것도 라이오넬 리치였고 그래서 와 이분 정말 큰일 하셨네 하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 하게 돼요. 결국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란 작품은 라이오넬 리치의 시점으로 돌아보는 그날 밤의 이야기거든요. 스토리텔러예요. 맨 앞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그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 헬로우. 바로 이 헬로우로 그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휩쓴 밤이었어요. 상을 6개인가 받고 사실 본인이 그날 사회도 보고 최고의 밤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더 중요한 We Are The World 프로젝트를 위해 썼던 거죠. 그날 밤 사실은 파티해도 되는 날에. 그래서 라이오넬 리치도 참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다큐였습니다. 앞에 We Are The World 노래가 길어서 이제 빨리 여기서 바로 노래 한 곡 더 듣지 않고 이은선 기자를 모셔볼게요.
1: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려나요?
0: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1: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전설입니다. 전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될까요? 한 줌도 안 되려나?
0: 그렇죠. 분야별로 한 그 정도.
1: 네. 네. 전설을 얘기할 때 오늘 소개하는 이분만큼은 뭐 언제나 프리패스이지 않을까.
0: 누가 전설이라고 했을 때 이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전설.
1: 네.
0: 오늘은 그 전설에 대한 이야기. 자, 어떤 영화예요? 첫 번째 영화는?
1: 5월 13일 드디어 영화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0: 네.
1: 안톤 후쿠아 감독의 마이클이고요.
0: 네.
1: 마이클 잭슨의 첫 기억을 뭘로 가지고 계세요?
0: 문워크죠, 뭐. 문워크였고.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문워크.
0: 제가 초딩 때였는데 그때 밤마다 마이클 잭슨이 있었어요.
1: 아, 교실 집회하네요?
0: 네, 각 반마다 내가 제일 그걸 잘 따라해라고 마이클 잭슨의 춤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반마다 마이클 잭슨이 한 명씩은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돌풍이었죠.
1: 네.
0: 그리고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 전부 나와서 그거 추고 다 그랬어요. 네.
1: 저도 초등학교 때 유퀴즈 온 더 블록 노래 막 친구들이랑 부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0: 네.
1: 저는 그 문워크와 더불어서 가장 강렬한 마이클 잭슨의 기억이 96년대 한 공연 때예요.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리프트에 관객이 난입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92년도에 뉴키즈 언더블럭이 한번 왔다 가고
0: 네.
1: 다시 한번 나라가 거의 뒤집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를 어린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마이클 잭슨 하면 항상 뭔가 뜨거운 열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 뭘 해도 화제인 사람, 언제나 박수갈채가

0: 날아갔던 스타, 이렇게 저의 첫 기억이 있는데, 영화 마이클은 잭슨 파이브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 네.
0: 그룹의 막내로 형들과 함께 만든 이 그룹에서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난 스타성으로 마이클 잭슨이 주목을 받고, 이후에 정규 7집인 배드를 발매한 1988년까지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이클, 1966년부터 그의 88년까지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1: 평론가의 반응과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는 작품은 워낙 뭐 흔하고 늘
0: 네.
1: 있는 일인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유독 그 격차가 좀 크게 느껴지긴 해요. 뭔가
0: 그렇죠.
1: 사람들이 다좀 다른 걸 기대하고 극장에 가는 느낌이 있어요.
0: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리 보이실 텐데, 팬이라면 환호를 보내실 만한 작품이고,
1: 네.
0: 팬이 아니었다고 해도 흥미를 돋우는 공연 시퀀스들만큼은 좀 지금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 작품인데, 이 영화는 거의 숨쉴 틈 없는 히트곡 메들리예요.
1: 네.
0: 그래서 전개상으로 보면 잭슨 파이브에서 독립을 마이클 잭슨이 선언하고, 그러니까 폭압적인 아버지인 조 잭슨에게서 벗어나서 솔로 스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과정까지죠. 그래서 부제를 붙인다면 마이클 더 비기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안토노쿠아, 그러니까 연출가의 이름보다 많이 거론되는 이름은 그레이엄 킹이라는 제작자의 이름이죠.
1: 네.
0: 그가 제작한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리고 이 제작자가 그 영화에서 퀸의 라이브에이드 공연을 어떤 식으로 되살렸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도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88년 배드 투어에서 끝나죠. 잭슨 파이브와 영원히 이별을 고하는 빅토리 투어의 무대도 있고, 83년 모타운 25주년 무대 시퀀스도 있죠.
1: 그
0: 그
1: 문제의
0: 유명한
1: 문워크, 네.
0: 빌리 진의 문워크를 처음 선보인 무대에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이클 잭슨의 공연, 그의 음악에 있어서는 충실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물 탐구는 되게 부족한 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부족하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머리에 하나 남는 의문은, 그래서 마이클은 어떤 사람이지? 라는
1: 그건
0: 거예요.
1: 몰라요, 이 영화
0: 네,
1: 봐서는. 네.
0: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그렇게 잘 드러난 작품은 아니에요. 뭐 불안이라거나, 인간이라면 응당 혹은 슈퍼스타라면 가지고 있을 만한 좌절감이라거나,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펩시 광고 화상 사고가 등장을 하죠. 그게 굉장히 마이클 잭슨에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은 등장을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를 들면 이때 복용을 했던 진통제 때문에 훗날 약물에 의존하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1: 네.
0: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됐는지는 영화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잭슨 파이브 시절에도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했던 그 어린 마이클 잭슨의 승승장구는 등장하지만, 그때 이 어린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혹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 잭슨즈의 형제들과는 어떤 유대감이 있었는지 같은 건 사실 몰라요. 그래서 잭슨 형제자매가 다 나오죠. 여기에 뭐 제키, 저메인, 말론, 라토야까지 나오는데, 왜 잔액 잭슨 없는가? 뭐 이런 의문도 또 가지게 되기도 하고, 여담이지만 잔액 잭슨은 이 세계관에 절대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1: 네.
0: 의견을 미리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바라볼 때 사실 가장 영화가 흥미롭게 그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는지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입체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별로 그 면에는 관심이 없고요. 특유의 그 마이클 잭슨의 수줍었던 태도가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지 같은 것은 우린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클 잭슨을 거의 신격화하는 상황에서 영화가 끝나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영화는 무대 위에 잭슨은 정말 확실하게 다시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대, 이 슈퍼스타의 기운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춤과 노래가 얼마나 파격적이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 아티스트였는지에 대한 면모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몇몇 에피소드들이 재미있게 섞여 있어요. 이를테면 MTV가 이때 흑인 뮤지션을 배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빌리진의 뮤직비디오를 틀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방송을 원하는 마이클을 위해서 당시 소속사였던 CBS 레코드 대표가 전화 한 통을 해결하는 장면이 있죠. 네. 빌리진 안 틀면 우리 뭐 신디로퍼 빼고

0: 분리수거 빼고 다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무대 사이사이에 고정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구성이죠.
1: 보헤미안 랩소디에 이어 다시 한번 음반사 사장을 연기하고 계시는 마이크 마이어스의 여련히 돋보이는 장면이었고요.
0: 아, 여기서 그 마일즈 텔러가 법률 자문가 연기하잖아요. 네. 존 브랑카라는 인물 연기하는데 네. 왜 저렇게 비중이 크고 네. 중요한 배우를 저게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작자 중에 한 분이시죠. 네.
1: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논란도 있어요. 마이클 잭슨 팬들 사이에서는 존 브랑카를 빌런으로 생각하는 또 분들이 많아서 네. 이 영화 보는 게 맞아? 뭐 틀려? 이런 논쟁도 좀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의 그 목표는 확실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어떤 인간인가를 그려내기보다는 마이클 잭슨이 어떤 스타였는가를 그려내는데 네. 우리는 집중할 거야. 마음에 들면 따라오고 아님 말고라는 그 태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의 캐스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일단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나 싶은 캐스팅이었고요. 성인이 된 마이클 잭슨 연기하는 자파 잭슨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대로 마이클 잭슨의 조카죠. 그러니까 네. 저메인 잭슨의 아들인데 예고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조카가 연기하니까 뭐 얼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언뜻 보면 마이클 잭슨 실황 무대처럼 이 배우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고편 안에서. 그래서 네. 기대감이 엄청나게 막 부풀었던 기억이 있고 영화를 봤을 때는 물론 그에게도 감탄했지만 더 어린 시절, 그러니까 꼬마 시절 잭슨 파이브 때 연기를 하던 줄리아노 크로발디라는 어린이가 네. 엄청난 어린이예요. 일단 그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영화가 문을 열기 때문에 마이클을 여는 노래는 사실 워너비 스타팅 썸띵이지만 그 곡이 착 들어오면서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이렇게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고 마이클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곧바로 보이는 게 어린 마이클 잭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966년이고 마이클이 처음부터 혼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막 똑바로 서, 막 다시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잭슨즈의 형제들을 혹독한 훈련하에 학대에 가깝게 길러냈는지에 대한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특히 그 너무 무서워서 막 엉엉 울 것 같은 어린 마이클을 세워놓고 이 세상엔 승자 아니면 패자뿐이다. 너희가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처럼 평생 제철소에서 썩어야 한다. 뭐 싸울 각오가 돼 있어?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Yes, sir.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섯 중에 가장 큰 아이가 15살인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아이들이 세상과 싸울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그런데 너무너무 귀엽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줄리아노 크루발디가 미국 시리즈물 등에 몇 개를 출연을 했고 이제 갓 연기 경력을 쌓고 있는 완전히 어린 신인 배우인 거예요. 근데 캐스팅이 거의 만장일치로 됐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 배우가 5살 때쯤에 스무스 크리미널 뮤직비디오를 할머니가 보여주셔서 처음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 마이클 잭슨의 춤을 추는 게 특기인 어린이였다는 거예요. 배우가 되기 이전에도.
1: 조기 교육의 중요성.
0: 5살짜리가 문워크를 막 추고 있더래요. 그래서 독학으로 이 어린이가 춤을 익혔고 마이클 잭슨이 추는 방식과 거의 똑같이 춤을 추게 됐을 무렵에 오디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할머니는 뭐 이 어린이가 마이클 잭슨을 연기할 줄 알고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네. 인터뷰에 의하면 이 줄리아노 크루발디가 그 스무스 크리미널 뮤직비디오를 본 날 이후로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뮤직비디오 춤을 췄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쩌면 운명. 였던 것이고
1: 만시간의 법칙이란 게 이런 건가요?
0: 자파 잭슨의 노력도 어마어마하죠. 저는 여기서 그 회전하는 거 보고 진짜 네. 놀랐는데 왜냐면 그게 쉽게 되는 그럼요. 스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배우가 사람이 왜 어느 손을 쓰고 몸의 균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한 동작과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해봐. 이러면 원래 자파 잭슨은 오른쪽으로 돌았던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었던 거죠.
1: 그거 어려운데?
0: 그래서 이 균형추를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그 엄청나게 스핀 연습하는 장면이 영화 초반에 성인이 됐을

0: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1: 훌라후프 같은 것도 네. 한 방향으로만 돌리다가 반대로 돌리는 거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몸을 돌리는 건데. 네. 와.
0: 저는 춤을 익혔다, 노래를 익혔다 보다 이게 더 대단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도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것에. 그래서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부 장면에서는 실제로 이제 목소리가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와 섞여서 편집이 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됐죠.
1: 이렇게 뭐 포스터나 이런 데서 만나는 느낌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자파 잭슨을 보면 네.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자파 잭슨을 보면 훨씬 더 마이클 잭슨과의 싱크로율이 높아 보일 겁니다. 자, 대중의 기억과 견주어야 하는 프로덕션이라는 건 뭔가요?
0: 이 영화의 과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덕션 상에서 있는 제작진이 기억하는 마이클 잭슨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팬덤이 거대한 인물과 작품의 경우에는 이 팬들 각각의 기억과도 말 그대로 사투를 벌여야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가장 제가 놀랐던 거는 그 70년대 잭슨 가문이 헤이븐허스트라는 저택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의 세트로 활용이 돼요. 영화 안에서. 근데 놀라운 건 자파 잭슨도 여기를 가봤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서 삼촌과 이 저택에서 지냈을 텐데 가족들이 다 지냈던 집이기 때문에 자파 잭슨도 여기서 15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가서 마치 연구실을 만들듯이 집 안에 여러 방에서 자보면서 삼촌이 여기서는 어떻게 있었을까, 뭐 어떤 에너지를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고 하고 아마 그곳이 그렇게 촬영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가 마이클 잭슨이 연기한 에너지를 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인터뷰를 자파 잭슨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뭐 착용했던 의상이라든지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는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남아있는 자료와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작업들을 제작진이 선보였는데 이를테면 트릴러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촬영지와 같은 곳에서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장면을 촬영을 한다던가
1: 네.
0: 그리고 빌리진을 선보였던 모타운 공연 역시 3천석 규모의 실제 그 공간에 관객들을 채워서 촬영을 했다던가
1: 네.
0: 라는 식의 불가피한 노력들을 제작진이 말하자면 해야 했던 셈인데 이 모든 것 거친 팬들의 반응만큼은 사실 확실해 보여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지금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10일에 빌보드 차트를 보면 마이클 잭슨의 대표적인 앨범인 스릴러 그리고 베스트 음반인 넘버원스가 지금 빌보드에서 5위와 6위의 랭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클이 영화 흥행을 하면서 빌보드 차트가 이렇게 꿈틀대니까 영국 차트도 지금 꿈틀대고 있는데 15일 보도에 따르면 Beat It 43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탑100에서 상위 5위로 진입을 하는 결과가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만 지금 개봉한 이후에 첫 주말 수입만 9,720만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냐면 북미 오프닝 역대 1위가 지금 바뀐 거예요.
1: 네.
0: 그 전에는 오펜하이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게 8,200만 달러인데 그 주말 사이에 1,000만이 넘는 흥행 수입을 더 마이클이 기록하게 된 거죠.
1: 만드는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도 논란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도 비판이 있고
0: 네.
1: 어떻게 만들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거라면 가장 많은 관객을 그래도 만족시킬 방법은 뭐냐? 무대 위에 마이클 잭슨을 어쨌든 충실하게 재현해보자. 이게 애초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무대 위에 마이클 잭슨이 재현되는 순간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화니까 그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2000년대생들이 이 영화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진짜 궁금해요.
1: 극장에 갔는데 별로 없어요. 젊은 세대가 별로 없어서 제가 영화가 계속 이렇게만 가면 4, 50대가 주축 관객인 채로만 계속 가면 흥행이 안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젊은 층의 관객까지 사로잡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마이클 그중에서 잭슨5의 I'll Be There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더 잭슨 5의 I'll Be There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다 들었는데도 네. 또 들어도 좋아요. 그게 마이클 잭슨의 힘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영화 마이클. 자, 두 번째 영화는 뭐예요?
1: 두 번째 작품은 제가 마이클을 보자마자 네. 그날 집에 가서 바로 이 영화를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2009년작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입니다.
0: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보면서도 또 너무 슬펐던
1: 맞아요.
0: 작품이기도 해요.
1: 이게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리허설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죠. 네. 그래서 원래 런던을 시작으로 50일간 예정되어 있던 투어의 명칭이 This Is It이었죠. 그런데 공연 며칠 전에 사망을 하게 됐고 그래서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진행된 리허설 촬영 영상을 사후에 공개한 작품입니다.
0: 네. 우연으로 탄생한 기록.
1: 네. 일단 이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이 네 번째 월드 투어로 기획이 된 공연이었죠. 네. 그래서 사전 판매에서부터 이게 뭐 정말 난리가 났던 공연인데 원래는 몇 번

0: 않으려고 했는데 팬들의 요청이 너무 심상치가 않은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0회 추가 공연이 더 됐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것은 이제 50회를 하겠다라는 공연 계획이 발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정대로 이 투어가 치러졌다면 2009년 7월 8일에 시작을 해서 2010년 2월 24일까지 이 공연이 쭉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공연을 올리지 못한 채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건데요.
1: 네.
0: 원래도 마이클 잭슨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이때 소문이 너무 무성해서 어떻게 투어가 가능하냐, 뭐 50회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공연을 못할 거다, 그럴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여겨지던 때였는데 이때 실제로 팬들의 불안에 기름을 부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 5월 20일에 투어 시작일이 한번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7월 13일로 가겠다 라는 식으로 5일 정도 연기가 됐고 7월 중에 예정이었던 세 번의 공연은 안 되겠다. 2010년 3월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날짜가 재조정될 거라는 공식 발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드레스 리허설을 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지만 호사가들의 말로는 거봐 이거 공연 못한다니까 이런 식의 말들이 막 나오던 때였는데 2009년 6월 25일에 실제로 사망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전 세계 팬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동시에 가장 아찔했던 것은 콘서트 주최사인 거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됐던 건데 이때 AEG 라이브라는 회사에서 이 콘서트를 주관을 했고 이 콘서트를 주관했던 회사에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이후에 내놓았던 방편이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천재지변 등등의 사유로 아티스트가 공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티켓을 환불해 주잖아요. 이게 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 공연 주최사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잭슨이 직접 디자인한 인쇄 티켓을 수령품을 받거나 라는 옵션을 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만큼의 어떤 이런 식의 사후 방편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스타성과 화제성이 그 당시에 그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1: 아무나 그게 먹히지 않죠. 네. 잘못하면 욕먹죠.
0: 그렇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 네. 그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처리의 방식일 텐데 애초에 마이클 잭슨이 그래서 이 리허설을 공개할 예정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로도 공개할 예정은 없었고 전체 안무가이자 콘서트 기획가였던 케니 오르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의 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인데
1: 네.
0: 이 사람이 진행했던 촬영 스케치는 그냥 마이클 잭슨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던 용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소장용의 비디오를 말하자면 촬영을 하고 있던 셈인데 뜻하지 않게 다큐멘터리로 공개를 했던 거고 이 다큐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움직이지 싶은 장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 최고의 기량의 댄서들이 다 모여든 오디션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무용수들이 마이클 잭슨의 움직임을 보고 너무나 감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 다큐를 낸 다음에 제작진은 마이클 잭슨이 자기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무용수들 앞에서 춤을 추면 그 무용수들이 감탄하면서 거의 무릎을 다 꿇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평소에 마이클 잭슨은 엄청난 완벽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의 성향을 생각하면 This is it이 이런 식으로 공개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거의 무덤에서 일어날 정도로 막 기함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이 리허설은 완성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완성으로 가는 미완성의 무언가를 관객에게 공개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성향을 어디에서 읽을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모두 다 리허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공연이 아니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하는 리허설도 있지만 본인의 목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슬렁슬렁 움직이면서 하는 장면들도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이클 잭슨이 엄청나게 의식하는 게 이 다큐에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리허설이라서 노래와 춤도 평소보다 힘을 좀 덜 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발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를 발휘하지 않는 자기를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0: 인상을 그 한마디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게 정말 끔찍한 공개일 수 있으나 마이클 잭슨과 그의 음악을 기억하던 팬들에게는 이 다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1: 맞아요. 보고 나서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 하는
0: 네.
1: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장면, 그 수많은 댄서들이 마이클 잭슨을 보고 댄서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0: 네.
1: 자기 눈 앞에서 춤을 추는 마이클 잭슨에게 환호하는 그 장면은 저도 약간 좀 뭉클할 정도였어요.
0: 네.
1: 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올라갔다면 어떤 공연이 되었을까?
0: 진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공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망 직전에 이 사람의 상태는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마취용 진통제를 계속 투여받고 있었다라는 상황인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This Is It이 너무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몸 상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This Is It이라는 다큐를 볼때 예상치 못한 되게 이상한 뭉클함 같은 게 있는데, 머릿속으로 예상하기로는 망가진 스타일이어서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공연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약물에 찌든 몸을 이끌고 무대에서 너무 힘겹게 혹은 고통스럽게 그 리허설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거의 날아다니는 모습인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무대에서는 저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관객 앞에 서지 않는 순간조차 저 사람에게 무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성한 공간이었는가를 이 다큐를 보면은 조금 더 인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연이라면 자고로 샌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엄청난 그 마이클 잭슨의 명곡들과 함께 연습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나 지금 100%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허설 장면이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데, 이 리허설 실황이 라이브 공연 실황을 당연히 대체할 순 없죠. 그런데 이 영화에 담긴 순간들은 정말 인상적인 순간들이고, 실제로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면 어떤 무대였을까?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을 만한 장면들이 비치는데, 뭐 관객들의 머리로 마이클 잭슨이 날아다니는 정도는 뭐 약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효과를 통해서 여기서 마이클 잭슨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마이클 잭슨은 영화를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고, 그가 즐겨보던 스릴러 영화의 분위기 덕분에 스릴러라는 곡이 탄생을 하기도 한 것처럼, 여기에서 리타이어스랑 험프리 보가트 주연하고 있는 장면 영화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총격전을 벌이는 영상을 CG로 만들어 둔다던가, 이런 식의 공연 장면을 실제로 봤다면 사람들이 정말 크게 환호하고 너무 좋아했겠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쇼맨이다.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하게 되고, 조명 기술자들, 뭐 무대에 설치하는 사람, 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리허설 과정에는 모여 있잖아요. 정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마이클 잭슨 한 명의 공연을 위해서.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민하게 체크하고 있다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마치 영화 마이클에서도 잠깐 그 일화가 나오는 것처럼 스릴러 뮤비를 찍을 때 발까지 다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다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빼어난 기량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타고난 거라기보다 저렇게 긴 세월 동안 예민하게 자기를 고민하고 갈고 닦았던 사람이기에 만들어진 것이구나라는 방증이 이 다큐에 담겨 있는 거죠.
1: 그냥 싱어나 댄서이기만 한게 아니라 그야말로 크리에이터이고 프로듀서이고
0: 네.
1: 엔터테이너라는 걸이 작품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무대 위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0: 네.
1: 무대 전체를 기획하고 연출하는데도 뛰어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이 다큐멘터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을 보시는 분이 또 아쉬워하는 것들 중

0: 예. 밴드 앨범 이후에 히트곡을 못 들어서 아쉽다.
1: 네.
0: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을 보시면 그의 모든 히트곡을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20곡에 가까운 선리스트가 네. 나옵니다.
0: 오늘은 영원한 전설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편의 영화, 한 편은 극영화, 한 편은 다큐멘터리였어요.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두 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0: Mm-hmm. 마지막 곡은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Man in the Mirror. 지금 흐르고 있죠?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렵다고 자스민 꽃 소리에 고인이 술 한 잔.

새벽의 눈빛도 견딜 거야. 누구보다 보드라운 걸음으로 사뿐사뿐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So now you want about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

0: 8777.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노래는 왜 들어도 들어도 안 질릴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시죠? 물론 노래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거기엔 예측 가능한 패턴에서 오는 보상 심리도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뇌가 멜로디의 패턴을 기억해서 예상이 가능해지잖아요. 아, 이제 기가 막힌 클라이맥스가 나올 거야 하고 기대하는 순간 그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면 도파민이 싹 돌면서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는 건데요. 그 쾌감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싶어지는 거래요. 우리 빵그리분들의 재생 목록에도 계속 무한반복하게 되는 곡 다들 한 곡씩은 있으시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건 어쩌면 이 대목에선 분명 날 짜릿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쿨의 애상이었습니다. 우리 PD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쿨의 노래를 오래도록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선곡해 주신 것 같고요. 저한테는 G.O.D의 노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좀 기억에 남는 가요라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G.O.D 노래들이었거든요. 그 순간의 기억을 못 잊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들을 때마다 다음 곡으로 넘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노래가 저한테는 좀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아, 지금 생각나는 건또그 곡이 있네요. 카더가든, 가까운 듯먼 그대에게 그곡 맞죠?

0: 밤에 들으면은 서정적인 그 멜로디가 저의 온몸을 감싸오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네요. 이런 곡들 하나쯤 있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127번님은요. 일찍 일어나는 빵그리가 오프닝을 듣게 된다. 오늘은 진주에서 울산까지 출장이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오프닝부터 함께해요. 출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출책 바로 가보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엔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지난주에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도망쳐봤는데요. 이번 주엔 또 어디로 갈까요? 그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셔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503번님 처음 문자 주셨네요. 전주에서 서울로 프랜차이즈 카페 관련 교육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일정이 빡빡해서 너무 힘드네요. 테스트도 있는데 꼭 합격할 수 있게 기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신가요?

학교를 오픈하려면 이런 교육도 받고 테스트도 봐야 하는군요. 아,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업 파이팅이에요. 1702번님, 남편이 고속버스 운전하는데 오랜만에 터미널에 데려

타고 나들이 가는 분들도 참 많던데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초코머핀 많이 사오세요. 김경준님. 2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쉬게 된 1인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이 되었는데 힘드네요. 조미 쑤셔서 온 가족 다 잘 때 조용히 걸으러 갑니다. 일할 때 못 챙긴 건강 챙긴다 생각하고 몸을 좀 움직여보려고요. 아, 갑자기 쉬게 되셨군요. 마음이 참 헛헛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음 정리를 할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죠. 이 고요한 시간 산책 잘하고 오시고요. 그동안 못 챙겼던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분들과도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840번님. 저 지금 장거리 연애 중이에요. 서울과 울산이라 많이 떨어져 있지만 남친이 매일 출근할 때 듣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도 출근 준비하면 꼭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저희 사랑 응원해주세요. 남친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는 폴킴의 있잖아입니다. 아이고, 이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또 보고 싶을까요? 그럼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요즘은 영상통화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요. 연락 자주 하시고요. 그 사랑 오래오래 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청하신 곡 같이 들을게요. 폴킴의 있잖아 함께 하시죠.

폴킴의 있잖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50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새 아침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고효윤입니다. 앞으로 자주 들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는 루다크리스가 피처링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효윤님. 앞으로도 쭉쭉 함께해 주시고요.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이 저스틴 비버의 그 앱된 목소리.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503번님, 김경준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4410번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파주.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는 서울 가산동에 있어서 매일 아침 이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는데 1시간 남짓 걸려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서울 가산동 금천구 쪽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겠죠? 오늘도 제발 손님이 많기를 바랄게요. 저는 왠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당기네요. 8318번님,

제주 서귀포시에서 14년째 운동화 빨래방을 하고 있는 3남매 엄마입니다. 일이 많아서 새벽에 나와 작업하고 있네요. 몸은 힘들지만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 운동화 빨래방을 14년이나 하고 계시는군요. 오, 대단하신데요. 다행이네요. 일이 많아서. 단골 손님이 많으신가 봐요. 좋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 보내시고요. 일 끝나고도 또 푹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9306번님은요. 여긴 평택인데요. 아침에 제비가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제비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하던데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요즘 제비가 있나요? 제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저는. 이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복권 번호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306번님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9680번님은요. 반가워요. 영디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성시경의 고막남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성시경과 최유리가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인 클래지콰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입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이 영상 봤죠. 우와, 두 분 목소리 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원이 따로 있을까 했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지콰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오시죠.

0: 怪。
1: 금융으로힘이되는이웃 MG 새마을금고와함께하는날씨와생활입니다
2: 지난며칠은햇빛피하는게중요했지만오늘내일은비바람견디는준비가필요하겠습니다지금강한비구름대가진입하면서서울을포함한전국많은곳에비가시작됐고요내일오후까지이어지겠습니다전국대부분20에서최고80mm 정도봄비치고는많은양이내리겠고요특히중부지방과남해안제주도로는최대 100mm 이상지금제주산지에는호우주의보발효중입니다오후부터는바람도강해지겠고요늦은오후부터는빗줄기도아주세차질것으로보입니다현재서울의기온이20도오늘은낮기온도20도로지금기온과별반차이가없겠고모레부터낮더위다시나타나겠습니다곽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힘이되는이웃 MG 새마을금고와함께하는날씨와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거나 속이 불편할 때 드링크제 많이 사서 드실 텐데요. 우리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마주치는 드링크제들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선 일반 의약품은 치료와 예방을 위한 약인데요. 그래서 오직 약국에서만 약사님의 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체했을 때 약국에서 찾는 가스 뿅뿅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오, 편의점에서도 팔던데 그럼 그건 뭐죠? 하실 텐데 약국용이 좀 더 강력한 소화제라면 편의점용은 여기에서 약효가 강한 성분은 빼고 순하고 안전한 핵심 성분만 넣어서 만든 의약 외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의약 외품은 약보다는 효과가 순하지만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하고요. 편의점, 마트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피곤할 때 찾는 박합병이 의약 외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름 뒤에 D가 붙은 것과 F가 붙은 것을 보셨을 텐데 D는 약국 판매용, F는 편의점용이고요. 약국용인 D가 F보다 타우린 함량이 2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이 아닌 혼합 음료로 구분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양리적 효과가 별로 없는 일반 식품에 해당하고요. 편의점, 마트, 온라인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회사 탕비실 같은 곳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비타 뿅뿅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드링크제는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 혼합음료로 구분되며 진짜 몸이 아프고 제대로 된 효과를 원할 땐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을 땐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이나 혼합음료를 선택할 수 있다.

선예가 피처링한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드링크제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피곤하면 가끔 마시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맛에 중독돼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적이 있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와 봤더니 어머 글쎄 전통 혼례가 시작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곳으로 도망쳐 봤습니다. 오 저기 연지곤지 찍고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어? 아 근데 여러분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흔히 부부 금슬을 얘기할 때 우리 원앙을 자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전통 혼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새는 원앙이 아니고 기러기래요. 심지어 수컷 원앙은 사실 엄청난 바람둥이고 진짜 순정파는 기러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 멀리서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어머! 어 뭐야 뭐야 오, 저한테도 순정을 주려고 이렇게 날아온 걸까요? 저는 이 기러기랑 결혼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일 5월 21일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을 가진 부부의 날인데요. 우리는 흔히 결혼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일을 가리켜 은혼식, 50주년이 되는 기념일을 가리켜 금혼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은혼식, 금혼식처럼 서양에서는 결혼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일을 가리켜 뿅뿅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엔 하얀 백지와 같은 곳에 부부의 장례를 함께 그려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결혼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일을 뜻하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지혼식, 2번 목혼식, 3번 꽃혼식, 4번 석혼식.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지혼식, 2번 목혼식, 3번 꽃혼식, 4번 석혼식.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들을게요. PH1이 피처링했습니다. 유나의 종이비행기예요.

PH1 피처링의 윤하의 곡 종이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결혼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일을 뜻하는 말 정답은요. 1번 지혼식이었습니다. 아직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로 된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다네요. 서로에게서는 손편지나 일기장, 같이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실용적인 선물을 원할 땐 상품권이나 지폐를 종이 봉투에 넣어서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지혼식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종이, 나무, 은금 이런 식으로 단단해지는 순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통 혼례 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한옥에서 하더라도 서양식으로 입고 하니까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언젠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모듬 전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자.

오늘은 회사에 오는 길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가는데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고단한 도시의 삶에 지쳤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리틀 포레스트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김태리 주연의 이 영화는 사계절, 자연 속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힐링 드라마인데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와서 먹는 내내 군침을 삼키게 됐던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자연 속에서 얻은 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힐링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 정말 많은 음식들이 등장하는데요. 배추전, 김치수제비, 꽃파스타, 오이콩국수, 무지개시루떡, 감자빵, 밤조림, 양파그라탕 등등 이 요리들을 모두 주인공인 김태리 씨가 직접 요리를 해서 화제를 모았죠.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극 중에서 김태리 씨가 만든 요리 중에는 이것 튀김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우스 재배로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지만 노지에서 자란 이것의 진짜 제철은 5월에서 6월 사이라고 하죠. 이것은 향이 독특하고 맛이 산뜻해서 날로 먹어도 좋고요. 각종 찌개류나 탕 요리에 마지막으로 넣으면 향긋한 향으로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채소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두릅, 2번 쑥갓, 3번 취나물, 4번 시금치. 힌트 드릴게요. 휴게소에서 우동을 시키면 고명으로 이게 올라가서 나오는 경우도 많죠?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두릅, 2번 쑥갓, 3번 취나물, 4번 시금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오금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0: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OST 융진의 건넨 마음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김대리 씨가 만든 음식인 이것 튀김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채소 정답은 바로 2번 쑥갓이었습니다. 오, 쑥갓 튀김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양파 그라탕 기억나고 콩국수도 기억나고 감자빵도 다 기억이 나는데 아, 이 영화 왜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는 걸까요? 신기해요. 사실 내용 자체는 정말 요리하고 먹고 힐링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데는 많은 분들이 그 힐링에 대한 공감, 상처 치유에 대한 그런 갈망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김태리 씨도 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쑥갓 튀김이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름에 빠르게 튀겨서 노릇해지기 직전에 건져내면 쓴맛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소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4402번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가방이 에코백이잖아요. 저는 에코백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 가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네요. 여행 가서 그 나라 에코백까지 사왔더니 아주 국적도 다양합니다. 아무리 저렴한 백이라도 다시는 과소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예약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런 취미, 수집하는 취미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정말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찬장 속에 저희 아버지의 그런 수집품들이 많이 담아 있는데, 네, 난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행 갈 때마다 뭐 자석이며 컵이며 많이 사왔는데, 저도 아,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안 사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껏 사온 것들 잘 쓰면 되죠. 또 에코백은 실용적이기도 하니까요. 좋습니다. 4402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환경을 좀더 생각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다이내믹 듀오 정인이 피처링했네요. 고백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모두 행복하게 열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아침에 마음이 급하다 보면 지갑이나 휴대폰 이렇게 바지 뒷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고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거 넣어둔 거 까먹은 채로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골반이 아주 안 좋다고 해요. 한쪽 골반이 살짝 들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척추에도 부담이 갈 수가 있다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같이 자세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허리 쭉 펴주시고요. 어깨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고개를 자 이렇게 삐딱하게 들고 있지는 않는지 셀프 체크 해봅시다. 해봤어요? 바른 자세에 바른 정신이 깃든다, 이 말 오늘 마음에 딱 새기면서 몸도 마음도 반듯하게 반듯한 아침을 시작해보자고요.

원투 자 엉덩이 듣고 왔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좀 코 막힌 소리가 나는데 감기 아닙니다. 그냥 콧물이 나요. 잠깐만 뭐 이 정도 목소리 듣다가 한 2부 되면은 다시 돌아올걸요. 예, 컨디션은 아무튼 그런 상태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현경님이 오프닝 듣고 바로 허리 꼿꼿하게 세웠어요. 크크크크 자세 교정도 해주는 굿모닝 FM. 이게 누가 지적을 해주던 뭐 혼자 깨닫던 어쨌든 스트레칭 혹은 자세 교정 한 번씩은 꼭 하고 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허리. 6999번님이 다리 꼬고 앉으면 맨날 엄마가 골반 틀어진다고 잔소리하셨거든요. 잠시 잊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다리 꼬지 않겠습니다. 다리를 꼬는 게 또 습관되면은 이게 안 꼬면 또 불안하거든요. 오. 반대쪽도 좀 꼬고 그 알죠? 약간 발목 쪽을 이제 무릎에 올려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그것도 골반 쫙 스트레칭 되면서 양쪽 다 하면서 그렇게 다리 꼬시려면 그렇게 스트레칭 하고 꼬시기를 꼬시려면 꼬시기를 발음이 재밌네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신주인님이 굿모닝 비모닝 비 때문에 쑤시던 관절들 슬슬 풀어봅니다. 예. 오늘 또 습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관절 그쪽에 또 예 염증 있으신 분들 또 예전에 아팠던 분들 딱 이제 자극들이 또 올 텐데 잘 풀어보자고요. 신민아님이 7시가 되니까 전주는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비도 균형 있게 오면 좋으련만요. 그러니까 날씨는 뭐 뜻대로 되지 않고 비가 근데 오긴 잘 왔어요.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워서 한번 좀 내려주면서 땅도 예 지구도 지구까지는 아닌가 대한민국이 조금 식혀지는 이 순간이 필요했어. 그게 밸런스죠 뭐. 자 아침 2시간 아유 힘들죠. 수요일

0: 이라 중간 날이라 더 힘들 수 있어요. 파이팅 있게 갑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먹방 떠나볼까요? 기대해주세요. 어제 그거 뽑은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강호 온라인, 샤브올데이,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열혈 강호 온라인.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7시 10분 9초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5: 네, 스모닝 드디.
0: 스모닝.
15: 오늘 날씨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뒤집히지 않는 큰 우산, 젖어도 괜찮은 신발, 그리고 겉옷이고요. 나오실 때는 들이칠 수 있으니까 집 창문도 다 닫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최대 80mm 이상이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고요. 빗줄기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아주 거세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기도 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낮 기온이 모두 20도 안팎으로 종일 선선하겠고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빠바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가 섞여 있는 믹스 버전.

전에 노래 짧게 들려드릴 겁니다. 믹스된 두 곡의 각각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집중하면 한 곡 한 곡 들리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0: 야, 진짜 빨리 보내줬어, 근데. 와, 미니에서 나왔거든요. 진짜 빨랐어요. 신의 영역은 주준우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1: 아, 빨랐어요.
0: 야, 이렇게 빨리 보내다니. 다른 분들도 기회 있습니다. 이 노래가 하나는 좀 예, 들리는데 하나 제목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두 곡 다 들리셨죠? 자, 섞어서 들려드린 곡 중에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두 곡의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신 분 중에서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행운 영역으로 뽑겠습니다. 다섯 분 선정되시면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두 곡 중에 아일리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소주 과일 석류 과일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주 바이 삼겹살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 노래 제목 아닙니다 여러분.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송 발표할게요. 믹스된 두 곡의 노래, 지금 들으신 아일릿의 It's Me 그리고 이정현의 와 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정현의 와가 멜로디가 세거든요. 잘 들리는데 와 확실히 It's Me도 각인이 확 됐어. 잘 들려. 제목이 좀 헷갈릴 뿐. 그죠? 최근 이 소주가이 성류가이 아일리스의 신곡 It's Me 화제죠. 추억이 이제 테크노 장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고 세기말 테크노 여전사 이정현 씨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일릿 이정현 만납니다. 챌린지를 찍었는데 요 믹스된 거 이게 제대로 믹스한 거예요. 잠깐 듣고 올까요?

0: 맞아 가이 삼육 가이.
1: 이정희 씨가 제대로 그때 모습 그대로 또 나와서 챌린지까지 찍었는데 와 이 와는 3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아. 너무 세련되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멋져요. 두 곡이 이렇게 3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만나도 잘 어울립니다. 아 이런 콜라보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슬기님이 정답 It's me, 와 소주 바이 삼겹바이 비도 오는데 삼소 삼겹살에 소주 당기네요 하셨습니다. 좋아요. 좋은 핑계죠. 예, 오늘 수요일이니까 먹요일이잖아요. 이런 얘기 좋아요. 623 하나버님이 It's me, 와 아침부터 잠이 확 깨네요. 역시 테크노가 짱. Get it out.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4985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공기 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관엽 식물이 사실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기사. 봄? 관엽 식물은 잎사귀가 예쁜 관상용 식물인데요. 공기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건 37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보고서 때문이었다고 해요. 당시 나사는 실내 공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서 관엽 식물을 둘 것을 권장을 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게 밀폐된 우주선에서만 효과가 크고 집 거실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공기청정기 대신 돈나무 하나 들여놨는데 괜히 샀어? 아,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생물이 또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런 걸로, 그리고 눈으로 보면 또 초록초록해지고, 시들하거나 쌩쌩하거나 이렇게 또 컨디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연구 결과 자세히 살펴보니까 식물 한두 개로는 공기질이 뭐 달라지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면 집안 가득 이제 식물원 수준으로 채워야지 된다고 합니다. 초록초록한 광역식물, 근데 관엽식물 보면은 마음 편안해지고 진짜 인테리어도 예쁘고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내 집에 드린 거 사랑으로 함께해요. 사연 보내준 4985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오마이걸 비밀 정원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오마이걸 비밀 정원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1442번님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영국 주요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100대 소설에 선정된 거 봄? 전 세계의 소설가, 평론가, 학자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한국 작가 최초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책 중에 무려 85위에 오른 건데요. 저 한강 작가가 졸업한 연세대 근처 신촌에 술 마시러 진짜 자주 가거든요. 같은 동네를 오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하셨는데, 야, 깊은 인연이 있으셨네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442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1이 아니구나. 7209번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이 우승한 거 봄? 대한민국의 박주영 선수가 뛰기도 했던 팀인데요. 방금 끝난 맨체스터 시티와 본머스 경기가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무려 22년 만에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확정됐어요. 3년 연속 준우승 후 드디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 결승도 이 기세로 가보자. 굿모닝 구너. 그래서 구너는 이제 아스널 팬덤인데, 이야, 아스널을 좋아하는 클래식한 팬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다음 주 일요일에 아스날 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제 결승전을 치를 예정인데, 팬들 두근두근 하겠는데요. 7209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7608번님 어제 히든싱어 터틀맨 편 봄? 거북이 데뷔 25주년이고 터틀맨님 천국 가신지는 벌써 18년이래요. 모창 능력자로 문세현님이 나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노래 들으면 눈물 흘리는 터틀맨 친형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답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들에게 기운내라고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터틀맨은 저도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뮤지션이라가지고 형님 오고 가면서 인사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기운차게 무대를 하셨던 그 모습 저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 은비님 금비님 다 너무너무 다 그립고 좋습니다. 저 이거 보려고 했는데 오늘 볼 거예요. 오늘 재밌었어요. 7608번님 부침 유리면과 사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근데 히든싱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진짜 테이 모창은 불가능한 거겠죠? 아,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창법과 이런 목소리는 정말 나밖에 없는 건가? 이게 히든싱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진짜 잘하는 모창자들이 있으면 놀라고 이래야 되는데, 아,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나밖에 없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광고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7시 30분 8초 9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 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테이 모창 나라도 하고 싶다 정말.
7: 아, 좀 없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아,
8: 저 같은 마음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라도 예. 대신 네 미안합니다.
7: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못 따라 해요. 네, 이제 받아들여요 저도.
8: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따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비 오니까 좀 일찍 나와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은 평소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서 조금만 여유 있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은 출근 시간 이후에도 종일 많이 밀리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지금은 강변중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 강서쪽으로 차들이 많이 늘어서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도 구리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은 강서구 일대 지체고 국회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밀리는데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차 있어서 속도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오늘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진출로 사고 조심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밀려 있고 남사 일대도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윤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2: 네.
0: 자영 리포터는 뭐 버릇처럼 하게 되는 나쁜 자세 같은 게 있나요?
1: 저는 일단 다리가 좀 짧아서 항상 높은 자세에 앉으면 다리를 꼬고 앉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턱을 좀 잘 괴고 있어요.
0: 이게 이렇게?
1: 네, 이렇게 잘 괴고 이렇게 있어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0: 아, 이게 습관이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고치는 건 어려우면 스트레칭 같은 거.
1: 예. 안 그래도 아까 오프닝 듣고 한번 쫙 기지개 폈습니다.
0: 그러니까 잘했어. 그렇게만 해줘도 몸이 알아서 또 균형을 잡을 것 같으니까.
1: 네.
0: 스트레칭 자세 교정 하면서.

0: 살자고요.
1: 네.
0: 돈 들어요, 돈. 나중에 돈 들어.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스크이존 30km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0: 스크이존 속도 제한이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현재 스크이존에서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항상 시속 3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기사나 택시기사처럼 야간 운행이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크이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상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즉 하교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스크이존 제한 속도가 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0: 아이들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불편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자, 뭐 이런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스크이존 속도 제한은 지난 2011년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이후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이 되면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스크이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가 됐고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두세 배에 달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가 달라질 경우 어렵게 자리 잡은 스크이존은 30km라는 인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운전자 편의와 또 어린이 안전, 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춰가는 고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0: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가끔 길 잘못 들면 화나는데 돈도 더 내야 되고.
1: 맞아요.
0: 내 탓이긴 하지만.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어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에서 15분 안에 같은 나들목으로 재진입한 차량은 연간 약 800만 대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중복 지불된 기본요금만 연간 70억에서 8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0: 길 잘못 든 사람 생각보다 많네요.
1: 진짜 많아요.
0: 1년에 800만 대. 야.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큰데 감면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1: 네, 감면 대상은 제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실수로 출구를 빠져나간 뒤에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인데요. 예?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현금 이용 차량의 경우에는 확인 절차가 복잡해서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면제 횟수는 차량 한 대당 연 3회로 제한이 된다고 하고요. 민자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0: 예,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출구 지나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실수 해요. 앞으로는 요금 부담 조금 없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해도 길은 우리 잘 찾아서 예, 잘 다녀야 돼요. 마음은 좀 편할 것 같네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고육과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0: 또 시작,
1: 합니다.
0: 또 시작. 너희 진짜 걸리기만 해라 진짜. 어떤 수법이에요 이번에?
1: 네, 이번에는요 정부기관이나 카드사를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고유가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같은 내용과 함께 URL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링크를 무심코 클릭할 경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예, 의심되는 링크 누르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뭐 있는데 이렇게 또 지원금 시기와 맞물리면 헷갈려가지고
1: 네.
0: 예, 사고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정부기관이나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 좋았어.
1: 특히 발신자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처럼 공신력이 있어 보여도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심해보는 게 좋은데요.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이나 한국인터넷 증원 118 상담센터를 통해서 스미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번 없이 1394로 즉시

0: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예,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이 뭔가 이렇게 길게 클릭하면 될 것 같은 거 보내는 데 있죠.
0: 네.
1: 그거 클릭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듣고 계시죠? 클릭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서보람님이요. 저는 밤 10시에 집에 가거든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과 전후 한 2시간 빼고는 스쿨존 제한 속도가 완화되면 좋긴 하겠네요. 안전도 챙기고 편의도 챙기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구간, 그 단속 구간 같은 경우도 조금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가는 이유가 없어 그렇게 되면. 5184번님이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간 800만 대 중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순호가 순옥 씨는 무슨 죄야? 이제 교통비 좀 줄어들겠다. 축하한다 친구야.
0: 저희 엄마 이름이 순옥이거든요.
1: 아, 정말요? 어머님 친구분이신가?
0: 어머니 친구분이신가?
1: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여기 또 근데 길을 잘못 들면 사고 위험까지 있으니까
0: 진짜로
1: 길을 한번 예습을 하고 가는 것도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0: 네.
1: 하는 가는 길도 이렇게 예습을 좀 하고 어디 어디 빠지는구나. 공부를 하고 가면 훨씬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깨알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미연의 드라이브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수요일을 힘차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안남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야.
2: 네, 안녕하세요.
1: 센스 끝내준다. 센스. 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안녕하세요. 나이는 48살이고요. 충북 청주에서 71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1: 오, 반갑습니다, 성호님.
2: 예, 반갑습니다.
1: 아유. 아, 이게 센스가 보통 센스가 아니다 했더니 일단은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711번 버스 운행하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야간 근무일 때마다 첫째 등교시켜주면서 반반한 퀴즈 같이 풀었는데요. 오늘은 주간 근무라 못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등교를 시켜주고 있는데 서프라이즈로 아빠의 퀴즈 실력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어, 이렇게 또 다정하시고. 버스 운행하시면서 굿모닝 FM 매일 그러면 혼자 들으시나요? 아니면 틀어놓으시나요?
2: 아, 이 버스가 예. 스피커 이제 앞쪽으로만 틀 수 있고 아. 뒤에도 이제 다 틀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 항상 저희가 강제 시청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강제 손님들과 함께.
1: 너무 고맙네요. 너무 감사하고. 굿모닝 FM 어때요? 아침에 듣기 괜찮나요?
2: 아, 너무 재밌고 이제 일단 태희님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2: 예, 가끔가다 이제 이 TV 같은 게 있는데 손님들 얼굴을 딱 보면은 이제 태희님 이제 센스 있는 예, 그 멘트가 딱 나오면은 예. 살짝 이제 웃으시는 분도 좀 있으시고 예.
1: 어, 이 리액션 저는 이 표정들을 다 못 보는데 우리 또 네. 성호님이 대신 봐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아침에 어떤 노래 나올 때 좀 좋아요?
2: 저는 발라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 예, 댄스곡보다는 어. 예, 태희님 뭐 같은 베개나 뭐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 좀 아까 이제 저 뭐냐 빠라바라밤도 이제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 뭐 이런 대단했는데
1: 예.
2: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라드가 좋습니다.
1: 야, 이 성호님이 보니까 굿모닝 FM도 좋아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음악 듣는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태희라는 가수를 좋아하시네요.
2: 너무 좋아.
1: 아, 너무 감사해요. 태희의 매력은 뭐예요?
2: 일단은
1: 많이 생각하시고
2: 너무 이제 많이 멘트 하나 자체가 너무 센스가 있으시고요.
1: 예.
2: 예. 너무 재미있으시고
1: 아, 감사합니다.
2: 또 노래는 뭐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예.
1: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기분 좋은데 아, 제가 문제 쉽게 내 드리고 싶은데 저희 문제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안 돼 가지고 쉽지는 네네. 않네요, 또. 아,
2: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에.
1: 그러니까 어떻게 네. 성공은 좀 자신 있으신가요?
2: 제가 이제 지방 방송이다 보니까
1: 예.
2: 오후 근무할 때는 이제 지금 라디오 시대나 여성 시대 어. 이쪽이나 아니면은 예. 이제 지방 방송 쪽에 이제 퀴즈를 한 몇 번 했었어요.
1: 거의 퀴즈. 오 예.
2: 성적은 나쁘진 않았는데.
1: 좋았어.
2: 예. 네,
1: 경력자다. 경력자.
2: 아, 요즘에 너무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1: 잘해보죠. 화이팅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2: 화이팅.
1: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바로 시작합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되셨죠?
2: 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90 더하기 35는?
2: 125.
1: 정답.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대기?
2: 만성.
1: 정답. 떨림을

0: 팝콘.
1: 이 노래의 제목은?
2: 팝콘.
1: 정답. 뒤치 닭 거리와 뒤치 다 거리 중 옳은 표현 방법은?
2: 닭 거리.
1: 다시 한 번만 더요.
2: 거리.
1: 아, 땡. 뒤치 다 거리였어요. 아, 아깝다. 날 추앙해요. 이 대사가 나온 김지원, 손석구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하나, 둘, 셋!
2: 문지원 사랑해!
1: 나의 해방일지였습니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2 월드컵이 열렸던 나라는? 하나, 둘,
2: 사랑해.
1: 아하, 카타르, 카타르.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자고 나면 인심도 변하고? 하나,
2: 나연아 사랑해.
1: 어, 다 사랑해. 모두 사랑해. 사랑도 변한다. 아, 사랑이래요. 세상도 변한다 였습니다. 어우, 다 사랑한다니까 사랑이 변하네. 자, 테크노 여전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와, 바꿔, 너를 히트시킨 가수는?
2: 아,
1: 어, 하나, 둘,
2: 음악이 나왔는데,
1: 셋, 아, 이정현이었습니다.
2: 아, 이정현.
1: 크기가 매우 작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이르는 말은? 무슨 플라스틱? 하나,
2: 나노?
1: 아, 미세 플라스틱이었어요. 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역, 삼성역 등 서울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의 약자는? 뭐뭐 X예요. 하나,
2: GTX.
1: 오, 정답. 잠깐만, 잠깐만. 이게 오, 지금 아슬아슬한데.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2: 아,
1: 아, 네 문제 맞히셔서 실패하셨네요. 아, 아, 이거 내 탓이 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기본 선물만 이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성우님.
2: 네네.
1: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2: 이정현하고 나의 해방일지는 어. 제가 이제 와이프가 어제부터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1: 아!
2: 어제부터 봤던 드라마거든요, 진짜.
1: 어머, 세상에, 세상에.
2: 와, 너무 이게.
1: 아, 이게 전화 연결되면 이게 생각이 안 나. 머리가
2: 네,
1: 하얘지면서. 아, 성우님. 근데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아,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2: 아, 항상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라디오를 해주시는 태희님과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네 가족 박은주, 이가연, 이나연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태희님 굿모닝 FM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2: 감사합니다.
1: 진짜 마음 너무 좋으시다. 늘 안전운행 하시고요.
2: 네,
1: 아침마다
2: 감사합니다.
1: 제가 성우님 생각하면서 파이팅 더 내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기분이 지금 썩 아쉬워가지고 지금. 네.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
2: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4: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0: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이정현 씨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와, 바꿔, 아리아리, 줄래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킨 이정현 씨는요, 사실 가수가 아닌 배우로 데뷔를 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영화 꽃잎으로 데뷔를 하면서 대종상, 청룡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 영화에 출연해서 천만 배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무엇일까요? 힌트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명대사 힌트로 드립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요요 아시죠? 천만 영화.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이정현 아리아리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성공의 비결로 꼽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라죠.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미국의 유명 백화점 임원은 일이 안 풀리고 심란할 때 매장을 30분 정도 돌아다닌답니다. 그럼 몰랐던 불편을 말하는 손님, 힘들어도 밝게 일하는 직원, 우연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꼬마도 만난다지요. 핵심은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반갑게 보고 듣는 거랍니다. 늘 보는 사람만 말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면 각성, 힘, 아이디어, 상쾌한 기분 등등등 얻는 게 참 많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0: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덤으로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멀티의 엔터테이너 이정현 씨가 출연한 천만 영화 정답은 바로 명량이었습니다. 이정현 씨는 외군에 의해서 이제 가족을 잃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정씨 여인 역할을 맡았었죠. 75595님이 정답 명량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제가 영화관에서 세 번이나 본 영화예요. 이정현 배우 연기 최고였죠. 최고죠. 김수현님 정답 명량. 아 명랑명랑한 핫도그 먹고 싶다. 예 의식의 흐름대로 가네요. 예 드세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베이비 펌이 너무 잘 어울리는 연하남 1위. 연하남 1위는 뭐야?
2: 연하남 1위?
1: 연하남 1위는 뭘까?
2: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
1: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1: 네, 우리 작가분들이
2: 어제 피곤했나 보다.
1: 성의가 너무 없다.
2: 그렇죠.
1: 뭐뭐 하는 연하남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 어떠어떠한 연하남.
1: 연하남처럼 보이는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2: 네.
1: 그냥 연하남 1위래.
2: 연하남 1위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 앞에 베이비 펌이 잘 어울리는 이란 게 있다고는 하네요.
1: 베이비 펌이 잘 어울리는 남자 1위도 아니고
2: 네.
1: 연하남은 너네보다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데
2: 나보다 누나야 심지어 저 작가님은.
1: 아 그래서 연하남이라고 한 거구나.
2: 그래서 그런가.

0: 아하. 연하남이 한 명밖에 없어서. 아. 나밖에 없어서 1등인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너 기준이었구나.
0: 그치, 나구나.
1: 기준 아나운서. 아, 근데 머리가 네. 또 오늘 또 약간 습도가 있어서 그런가 머리 더 곱슬곱슬해.
0: 아, 맞아요. 이렇게 네. 비가 오는 날은 더 이제 치와와처럼. 아. 야, 이게 저는 치와와요?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해봐가지고. 예, 예, 예. 이게 파마가 이렇게 이렇게 곱슬곱슬해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비 올 때.
1: 아니 근데 우리 시즌 아나운서는 네. 테토남을 추구하는데.
0: 아 추구하죠.
1: 근데 원하는 스타일 보면 네. 치와와 최우식 밑쪽이네.
0: 그러네.
1: 이게 뭐야?
0: 아, 다시 해야 되겠다.
1: 아 이제 받아들여요. 이제 테토남 없다고 받아들여.
0: 아 그래요? 아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1: 치와와 전혀 안
0: 나가는데. 테토남의 조건은 뭔가요?
1: 이렇게 안 물어보는 거예요.
0: 어떻게 해야 테토남이지?
1: 자, 네. 절대 안 돼, 내가.
0: 아, 그래요?
1: 언어유의. 요거 네. 하나만큼은 또 리더십 있게 끌고 가야 예, 되니까 네. 아, 시작해볼까요?
0: 테토남 공부해야 되겠다.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여기 옆구리부터 저기 옆구리까지 이거 싹 다 주세요.
2: 이 많은 거 다예요?
1: 네, 다 주세요.
2: 아, 네네네. 그 여기 옷 거리부터 저기 옷 거리까지 다 드릴게요.
1: 저기 근데 혹시
2: 뭐야? 혹시 번호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야? 네네. 왜 그러시죠?
1: 아, 대답을 굉장히 늦게 하시네요. 저기 이럴 때는요, 그 옷 거리가 아니라 옷 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2: 아, 네, 그 옷 거리.
1: 옷 걸이.
2: 걸이.
1: 네, 맞아요.
2: 바로 계산해 드릴까요?
1: 네.
2: 다 해서 5천만 원입니다.
1: 네, 이 블랙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돼요.
2: 네, 치지. 결제됐습니다.
1: 네, 다음번에는 옷 거리, 옷 걸이 이거 헷갈리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네.
1: 그럼 전 이만 휘리릭.
2: 아, 재수 없는데 너무 멋있어, 짜증나. 근데 옷 거리까지 다 가져갔잖아. 아, 내 월급에서 까였는데. 아, 저기요, 옷 거리 내놔. 저기요.
1: 아, 저기 옷 거리가 들어있던데. 이거 네가 넣어주신 네.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져가 이거를?
2: 내놔.
0: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할 우리말 옷 거리, 옷 걸이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옷 거리, 옷 거리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1: 예.
0: 뭐 발음할 때는 뭐 옷 거리 이렇게 다 하죠.
1: 발음은 똑같이 하는데.
0: 네.
1: 표기할 때.
0: 자. 옷 근데 옷 거리라는 말이 있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옷 거리라고 적나?
0: 자, 둘 다 있는 말이에요. 정말? 표준어입니다.
1: 정말요?
0: 하지만 쓰임이 달라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옷 거리라는 표기가 있다고?
0: 있어요.
1: 오.
0: 알아볼게요.
1: 예.
0: 먼저 옷 걸이, 이거는 이제 익숙하시죠.
1: 그럼요.
0: 옷을 걸어두도록 만든 물건, 도구를 뜻합니다. 옷장에 옷 거리를 걸다 이렇게 우리가 쓰죠.
1: 예.
0: 반면에 그 리을 받침이 없는 옷 거리, 이거는 옷을 입은 모양새를 뜻합니다.
1: 아, 이게 약간 짓 거리 그런 느낌으로 옷 거리.
0: 거리.
1: 아, 그 거리구나.
0: 거리. 옷을 입은 모양새, 사람의 체격이나 복장 등 전체적인 겉모습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데요.
1: 예.
0: 이게 반전입니다. 우리가 쓰던 거. 저 사람 옷 거리가 좋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옷걸이가 좋다라고 할 때
1: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0: 옷걸이가 좋다가 아닌 거예요. 옷걸이가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단어로는 차려입은 옷이 어울리는 모양새를 뜻하는 옷맵시가 있습니다.
1: 맵시 있지, 맵시.
0: 네, 옷걸이는 정리하면 옷을 거는 물건이고 옷걸이는 옷을 입은 사람의 겉모습을 의미한다는 거. 옷걸이가 좋다라고 할 때는 옷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야, 아 이걸 상황극에 넣지.
0: 아, 옷걸이가 좋으시네요.
1: 네, 옷걸이가 좋으시네요는 무조건 걸인 줄 알았어.
0: 그니까요. 이게 반전입니다.
1: 아, 이게 반전이네.
0: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옷걸이.
0: 네.
1: 휴전 아나운서 인물이 환해서 네. 옷걸이가 좋잖아요.

0: 맞아요.
1: 바지는 한 사이즈 큰 거 입는 것 같아요.
0: 바지? 에? 바지는
1: 엉덩이
0: 항상
1: 쪽이 터질 것 같은데.
0: 바지는 아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 예. 밑단을 항상 줄여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0: 많이 줄여야
1: 그래요.
0: 돼요.
1: 대부분 그래.
0: 키가 170에서 190 사이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고.
1: 그러니까 긴 바지 됐다 반바지 됐다 이러는 거죠?
0: 아,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스스로 몸이
1: 아 그렇군요.
0: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1: 아 어쨌든 먹거리 좋은 우리 휘준 아나운서
0: 네.
1: 보내드리면서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네.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예요. 지난 월요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는데 이날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부적절한 홍보 문구 사용해서 논란이 있었죠.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짭짤박사 이원희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차례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0: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8시 15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젖지 않는 코디가 더 중요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곳도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지금보다는 오후 시간대 빗줄기 거세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2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봄비치고는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는 최대 100mm 이상, 강원 산지로는 최대 150mm 이상 여름비처럼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가 18도로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그쳐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또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최기찬 기자님은 옷걸이가 좋다.
1: 옷걸이가요?
0: 예.
1: 제가요?
0: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 세상 처음 듣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네요.
0: 옷걸이 좋은 것 같아요.
1: 아유, 뭐 어떤 면이 좋으신 건 잘 모르겠는데.
0: 오늘은 퍼플 반팔티를 입고 오셨는데.
1: 이 반팔티가 저 첫 방송할 때 그때 기침하고 난리 났을 때.
0: 그때였어요?
1: 그때 입은 옷입니다.
0: 기억이 전혀 안 나. 옷차림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당황했던 우리 기자님 얼굴만 기억이 계속 나.
1: 입으면서 사실 입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0: 아, 극복해내야죠.
1: 징크스처럼 될까봐.
0: 극복해내야죠. 네. 징크스는 없습니다. 극복하면 네네. 됩니다. 이런 색깔도 잘 어울리시니까 옷걸이가 좋으신 거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키워드 뉴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스타벅스와 5.18. 두 번째 키워드는 꼼수 증여와 탈세. 마지막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0: 우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스타벅스와 5.18입니다.
0: 스타벅스가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8일에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이른바 탱크데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게다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집어넣으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 예, 스타벅스가 부적절한 마케팅을 한 것 같은데 수습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나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의 초기 대처도 좀 안일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이제 논란 초기에 즉각 이벤트를 내리지 않았고요. 단순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요.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제 이벤트 페이지 공개 약 3시간 만인 오후 1시경이나 되어서야 관련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0: 게시물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 문제가 커져버렸네요. 1차 사과문도 뭐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네요.
1: 이제 스타벅스는 1차 사과문에서 프로모션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발견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작 사과문에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이나 구체적인 발단 경위 등을 담지 않으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국 사태가 확산될 대로 확산된 당일 오후 7시경이 되어서야 5월 00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음을 인정하는 손정현 대표 명의의 2차 공식 사과문이 나왔고요. 이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제 정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일부 이용자들은 불매운동이나 뭐 멤버십 탈퇴, 기획상품 파기 등을 계속 인증하고 있습니다.
0: 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스타벅스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평가받는 점이 또 있는데요. 어제 이제 신세계그룹 임원이 사죄를 위해서 좀 광주를 찾았는데 약속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5.18 단체를 찾아가면서 5.18 단체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0: 예, 이번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유가 있겠죠.
1: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용진 회장의 과거 행보가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정 회장은 과거 멸공 인증을 하거나 특정 성향의 단체를 공개적으로 좀 후원을 한 전력이 있거든요. 정 회장이 이번 마케팅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행동과 이번 논란이 좀 겹쳐 보이게 됐고 여기에 이제 부적절한 대응까지 겹치면서 사건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1: 이게 사건 당일인 월요일 저녁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타벅스를 저질 장사치에 비유를 하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긴 했는데 또 사실 이전에 이제 멸콩 챌린지를 할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자존심 굉장히 많이 상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 논란으로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5.18 희생자와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들의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을 거가 걱정인데 다시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꼼수 증여와 탈세입니다.
0: 국세청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국세청이 이제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이들은 이제 주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에도 104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2차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0: 국세청이 탈세를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구체적인 좀 사례를 살펴보면 이른바 꼼수 증여가 많았습니다. 한 30대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학군지에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들였는데 이 시기에 아버지도 이제 비슷한 규모의 해외 주식을 매각한 경우가 있었고요.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빌리고 수상한 차용증을 작성한 거구도 있었는데요. 차용증에는 부친의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 이거 진짜 꼼수 증여이긴 하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또 취득세, 수수료 등 부족한 이제 부대 비용을 편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서 탈세를 한 뒤에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정부가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어떤 입장이에요?
1: 국세청은 지금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해서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0: 예, 탈세가 또 이게 있군요. 정부가

0: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펼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안동에서 열렸는데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한 것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하는 답방 형식이었습니다.
0: 예,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주요 에너지원인 LNG 협력을 확대를 하고 원유 수급과 비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한 것이 핵심 성과로 분류가 됩니다.
0: 예.
1: 또 이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초국가 스캔 범죄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 예, 단순히 친교를 위해서 만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1: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방문 이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까지 방문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이제 국제 정세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의 셔틀 외교가 이렇게 잘 자리 잡은 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자주 보면은 좀 서로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또 외교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데 현재 외교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세, 뭐 투자 협상,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북중러 밀착과 맞물린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이런 과제들을 좀 비슷하게 안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이렇게 강화를 하고 각종 변수에 발을 맞출 수만 있다면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예, 셔틀 외교니까 조만간 또 만날 수 있겠죠?
1: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은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만남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에는 일본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온천으로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의 또 다른 아름다운 지역에서 총리님을 다시 뵙고 진솔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1: 스타벅스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결국 정용진 회장까지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한 줄은요. 평소 이미지가 프레임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최기정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1: 네.
0: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띄워드리고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할 건데 오늘은 좀 멀리 이원희 셰프님과 떠날 거예요. 예, 또 최기정 기자님이 어디냐고 오자마자 물어보시고 예, 맛집을 또 딱 추천해 주는데 언젠가 이원희 셰프님과 최기찬 기자의 콜라보레이션 예, 준비를 하도록
1: 저는
0: 하겠습니다.
1: 저는 이제 맛돌이 신사로 맛쟁이 신사 말고
0: 안 돼 안 돼. 언어 유의 해야 돼서.
1: 아, 그렇군. 맛돌이 신사. 예.
0: 그 표현이 되는지는 언어 유의 시간에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띄워드리면서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0: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 린.
1: 고향 창릉 우미 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비가 오니까 먹고 싶은 것도 더 많고 차는 더 밀리고 그렇습니다. 전 시간보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9시 넘어도 정체가 잘 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양고속도로 목포 쪽 금천 부근에 사고도 있습니다. 뒤로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중간 이전부터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도 많이 밀리는데요. 홍지문 터널 안에 사고가 있습니다. 종암동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는 시속 10km 정도로 정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조금 덜 밀리는데 그래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더 걸리고 있고 다시 압구정도 일대 정체고요. 반대강 서쪽으로 두길다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신사 젠틀맨 투원 원
0: 쩝쩝박사 닥터 테이스티
1: 우리는 맛쟁이.

0: 지난주 3주년을 맞았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의 개국 먹신 이원일 셰프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내가 이 나라의 개국 먹신이다.
0: 아 형님 진짜 고마워요.
2: 아 아닙니다.
0: 벌써 우리가 3년 됐어.
2: 네. 아 근데 정말 3년 동안 우리 많은 먹팁도 얘기하고 먹을 거리들 얘기했는데 네. 아직 또 이 남아있는 주제들이 이렇게 산더미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 저도 테디랑 같이 그 다음에 굿모닝 FM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형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2: 아닙니다.
0: 아 수요일마다 네. 먹는 거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2: 아 저는 수요일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수요일이 지나잖아요. 네. 이게 한 주의 분기점 같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날 만나시는 분들이 꼭 이 맛쟁이 신사
0: 아, 진짜?
2: 그다음에 굿모닝 FM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세요. 어머 요번에는 나도 그거 꼭 해먹고 싶었잖아. 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버텼으니까 저희 아~ 굿모닝 FM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에 네. 또 그 치킨무 네. 남은 거 어떻게 하냐.
2: 아, 남은 국물
0: 무생채. 야 진짜 충격적이었어.
2: 네. 저 지금 저희 집에 치킨무 두 봉지 남아 있고 두 꽉 남아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조만간 또 한번 아 이제는 자꾸 저런 거 보면 이 맛쟁이 신사 때문에 아, 뭘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0: 아유, 바쁘신데 네, 있는 네. 것만 꺼내 주셔도 됩니다.
2: 그러겠죠. 네.
0: 자 있는 것만 꺼내 주셔도 되는 여러분들 맛쟁이 신사 시즌 2 바로 시작할 건데 먹고민 바로 만나고 갑니다.
2: 네.
0: 이럴 때는 뭐 먹지 싶은 여러분들 사연들 보내주세요. 이런 사연인데 이럴 때 뭐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원일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도착한 먹고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02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여러분들의 제보도 필요한 사연이기도 합니다.
0: 집단지성 필요한가요?
2: 집단지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0: 예.
2: 네, 우선은 사연은요. 셰프님 저 궁금한 재료가 있어요.
0: 예?
2: 비엔나 소세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 자르면 알같이 생긴 게 나와요. 구운 소고기에 와사비랑 같이 먹는 걸 TV에서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글자였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궁금해 죽겠는데 알려주세요. 참고로 느끼할 때 같이 먹으면 좋다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느끼할 때 먹는다.
2: 네, 우선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에 기대기 전에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예. 네 글자라고 하셨어요. 네 글자가 예.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세 글자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찾은 해답은 명란구이였습니다. 명란구이 아니면은 저염명란 명란젓갈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명란젓도 되고 명란젓갈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 소고기를 구워 드실 때 특히나 차돌박이처럼 기름기가 있지만 식감이 있는 부위를 구워 드실 때 명란을 같이 구워서 버섯을 올려서
0: 아, 그치, 그치.
2: 장흥삼합이랑 비슷하게 관자 대신에 요거를 명란으로 구워 먹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즐겨서 먹는 방법이기는 한데
0: 맞네 그거네요.
2: 네, 왜냐면은 이게 그 명란의 짭조름한 맛이 느끼한 맛을 싹 끌고 올라가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저염명란이나 명란젓갈이다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0: 예.
2: 혹시나 저희가 오늘 저희 원래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사연을 봤잖아요. 오늘 예. 지역 넘어가면서 혹시 중간중간에 요 고민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단지성으로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은 꼭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0: 아 좋다 좋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고민 해결을 네.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명란구이.
2: 네 저는 버섯이랑 같이 차돌박이랑 구워가지고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그 부분을 의심을 하는데 최규재님께서 부어스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부어스트.
2: 네 부어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소세지인 셈이죠.
0: 네네. 예. 소세지. 독일 소세지.
2: 독일 소세지. 안에 열면은 정말 알처럼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돼 다짐육들이 버벅버벅 터지거든요. 이거 합리적인 좋은 의심인 것 같고.
0: 이것도 맞는 것 같고.
2: 근데 이제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0: 그러니까
2: 과연
0: 아니잖아.
2: 소세지일까. 그리고 1284님께서 핑거라임이라고 야 이거일 수 있겠다.
0: 핑거라임이요?
2: 핑거라임일 수 있겠다.
0: 색깔이 있는데
2: 네네.
0: 핑거라임은?
2: 이 핑거라임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핑크빛 도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임처럼 초록색 도는 것도 있는데 정말 약간 작은 오이처럼 생겼어요. 작은 오이처럼 생겼는데 핑거라임을
0: 아니야, 핑거라임 아니야.
2: 이게 왜냐면은 구워서 먹는 게 그 레몬이나 라임 같은 시트러스 계열을 구워서 먹는 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0: 쉽지 않고 네. 이런 거를 비엔나 소세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뭐 오이 쪽이나
2: 그렇죠.
0: 가지 쪽이나 이쪽이지.
2: 네. 아우 가지도 합리적이네요. 네. 네. 가지 구이 네 글자네요.
0: 아 근데 가지는 안에 알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네. 제가 볼 때는 형이 맞는 것 같아요. 셰프님 맞는 것 같아요.
2: 혹시 여주는 아니겠죠? 여주구이.
0: 네, 아닙니다.
2: 왜냐면 여주 영어로 비터 멜론이거든요.
0: 비터 멜론.
2: 네 글자거든요.
0: 그렇네.
2: 네. 자 모든 것들이 의심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0: 맞는 것 같아요. 네. 명랑구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2: 정은혜님께서도 명랑구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알이 있으니까라고 보내주셨는데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넘어가 볼까요? 네네. 예. 아 근데 0265번님 이거. 표현을 너무 어렵게 했어.
2: 그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예. 너무

0: 좋아요.
1: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네. 맛있는 시사 시즌 2 이제 지역별로 떠나서 음식 이야기 할 건데 오늘 먹방 투어 떠날 지역 어디일까요?
0: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아, 조금 괘씸죄가 있는 저희 막내 작가가 예. 오늘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 서귀포 간다고 던져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 천지연 폭포와 정방 폭포, 올레시장 등등 수많은 관광 명소를 품고 있는 세계적인 휴양 도시 바로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1: 아, 우리 수민 작가가 네. 사실 이제 오늘부터 휴가를 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목금 네. 이렇게 또 없는데 서귀포 가거든요. 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0: 콕 집어가지고 자기는 삼방산 근처로 가요.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1: 그 근처에서 맛집을 여기서 듣고 네. 드실 것 같아요.
0: 제가 삼방산 근처로 간다고 하니까 벌써 떠오르는 곳이 세 군데나 있거든요.
1: 벌써?
0: 안 가르쳐 주지.
1: 네, 그것도 괜찮다. 네. 자, 여러분들 서귀포시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맛집, 뭐 그곳에서 있었던 추억 다 보내주십시오. 함께할 겁니다. 문자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요 비타민 음료 바로 쏩니다. 아, 네. 우리 수민 작가 듣고 있지?
0: 네, 듣고 있죠.
1: 듣니?
0: 네.
1: 일 안 하고 쉬니까 좋아?
0: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인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시는 동안, 맛집들을 제보를 해 주시는 동안 우선은 대표 음식들을 살짝 알아볼까요?
1: 서귀포시의 대표 음식들이 있나요?
0: 네, 제주도 하면은 빠질 수 없는 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회입니다. 네, 고등어회. 물론 제주 전 지역에서 다 같이 드시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제주 포시에 아주 유명한 고등어회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밑땡이네인데요. 성질이 급해서 쉽게 죽는 고등어를 모슬포항에서, 서귀포 모슬포항에서 직송으로 신선하게 공수해서 비리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정말 특징이거든요. 예? 회를 주문하면은 고등어 탕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 약간 들깨 넣어가지고 꺼락하게 끓인 거예요.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고등어 진짜 좋아한다.
1: 아, 너무 얼마나 좋아하냐면 형이 네. 서귀포시라고 해야 되는데 제주포시라고 해가지고.
0: 아, 제주포시라고 했어요?
1: 제주포시도 굉장히 맛있게 들리는 거야. 그 포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0: 아, 뭔가 약간 쥐포 맛이 날 것 같아요.
1: 제주포시.
0: 네,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여러분.
1: 밑땡이네. 아, 좋은데.
0: 네, 여기 정말 유명하고, 근데 실은 이 제주 전 지역이 정말 고등어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산지 직송이잖아요.
1: 그래.
0: 육로로 몇 분이면은 가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데, 아, 이게 승질이 급해서 진짜 금방 죽는데 갓 잡은 거는 비린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 좀 시간 되면 비릴 네, 수가 있어.
0: 맞아요. 근데 이거 껍데기 한번 싹 얇게 싹 벗겨가지고 이게 칼집을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거는 초회로 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는 게 고등어회거든요.
1: 좋다 좋다.
0: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갈치조림보다 네. 고등어 조림이 좋습니다.
0: 아~
1: 소신바로.
0: 네, 소신바로. 아. 저는 둘 다 좋아하니까요. 뭐든 주세요.
1: 그러면 네. 안 돼요. 저 갈치조림 좋아해요. 비싸가지고. 비싸가지고 제가.
0: 갈치조림 비싸요.
1: 아, 비싸요. 네,
0: 왜냐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대가 좀 있냐면은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주산으로 못 드시고 거기에서 마셔도 이제 다른 데서 온 걸로 드시는 분들도
1: 그래,
0: 있을 정도예요.
1: 너무 비싸.
0: 네, 근데 확실히 가가지고 산지에서 제주 그 저기 뭐야 갈치로 갈치. 해가지고 조리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촉촉한 게 아니라 쩍쩍해요. 진짜 쩍쩍해요.
1: 아,
0: 너무 촉촉해요.
1: 고등어도 결이 쩍쩍 이렇게 씹히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살포시 무너지잖아요. 아, 생으로 하니까.
1: 슥 무너져. 자, 두 번째 음식.
0: 네, 두 번째 음식. 제주도 김밥집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집입니다. 바로 오는 땡 김밥인데요. 네, 잘게 썰어서 달콤 짭짤하게 조린 유부, 튀긴 유부를 밥에 섞어서 일반 김밥에서 느낄 수 없는 바삭한 식감과 폭발적인 감칠맛이 특징인지 바로 오는 땡 김밥입니다. 전화 예약만 봤는데 요즘은 예약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1: 예약도 어려워요? 네.
0: 저는 근데 이제 그 제 제주도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네,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미리 미안하지만 산화 주변 픽업할게
1: 그래.
0: 네, 그래가지고 먹기는 하는데
1: 좋다 좋다.
0: 확실히 맛있어요. 네, 저도 김밥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들어가는 재료들은 심플한데
1: 예?
0: 이 파 밥을 조합? 조미하는 기술. 아, 그래. 김밥이잖아요. 실제로 두 개만 있으면 만드는 음식이에요. 김이랑 밥만 있으면 되는데 이 집은 정말 밥이 맛있는 집이에요.
1: 밥이 맛있어야 돼.
0: 네, 밥이 맛있어요.
1: 고소하고 달아야 돼. 밥이.
0: 양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예. 집은 양념을 정말 잘했다. 그래서
1: 간도 잘 되고.
0: 네, 그래서 오는 땡김밥 만약에 가시면은 정말 구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0: 쓸 거고요.
1: 예.
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중문 보말칼국수입니다.
1: 아, 네.
0: 서귀포시 하면은 중문. 왜냐면 그 관광단지 쪽 많이 가시니까 예. 중문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중문은 보말. 보말은 고등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데 그래서 이 보말칼국수가 중문의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말 그 고등에 내장까지 갈아 넣어가지고 색깔은 약간 초록 딩딩합니다. 푸르 딩딩해지고 약간 갈색 딩딩해지는
1: 아, 좋아.
0: 색깔인데
1: 제일
0: 맞아요. 예. 네. 근데 요 보말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놓은 칼국수 아, 드시면은 보통 이제 면에다가 톳까지 넣어가지고 반죽하신 집들도 있는데 쫄깃하고 영양가 높은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드셔보시면은 국물에서 걸쭉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게 내장의 고소한 맛이 전해지는 게 특징인 게 바로 보말 칼국수입니다.
1: 좋다.
0: 아 보말 칼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1: 지금 네. 미니를 보니까 네. 난리가 났어요. 아 제주 뭐 여러분들 제주에 사세요 지금 네. 하나만 보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네.
0: 저희 수민 작가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맛집들도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저도 맛있는 집들 많이 아는데
1: 우리 수민 작가는 근데 네. 먹는 거에 진심인 분이에요.
0: 맞아요.
1: 진짜로 그래서 네. 제주도에 풍경이 어땠고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한 번도 없어요. 네.
1: 계속 음식 얘기만 하고
0: 그럼요.
1: 제주도 가면 이게 네. 맛있고 저게 맛있고 아 이거 먹다가 아마 배가 터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귀포시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추억들 네. 너무 가득가득합니다. 얼른 네. 소개해볼까요?
0: 네. 우선 갈치조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8341님께서 순살 갈치조림으로 건물 세운 범땡 식당이요.
1: 아 이거 저도, 순살 갈치야?
0: 네. 순살 저도 이 집 알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곳이 이제는 많이 생겼지만 여기가 최고입니다. 순살이라 뭉텅뭉텅 떠서 흰밥 위에 올려서 싹싹 비벼서 먹으면 으아 진짜 맛있어요. 네. 김흥국 선생님께서 잠시 왔다 가신 것 같은
1: 아니 네. 사진을 검색해서 보니까 네. 냄비 와 진짜 와. 너무 마음에 든다.
0: 그러니까요.
1: 이게 무슨 떡볶이 아니죠 이거?
0: 이게 냄비 사이즈가 우선 우리가 먹는 와. 그 즉석 떡볶이 냄비만한 그릇에다가 와. 전골 그릇에다가 밑에 물을 깔죠.
1: 낮은 냄비예요. 낮은
0: 맞아요.
1: 냄비에.
0: 이게 갈치조림이 제주 음식, 서귀포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월동무의 최대 산지가 어디다? 제주도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무는 정말 제주도에서 올라온 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아, 그래? 네. 와 진짜 그래서
0: 당근이랑
1: 맛있구나.
0: 무는 하여튼 제주도에서 무진장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1: 그래서
0: 돼요.
1: 조림이 맛있구나 여기가.
0: 맞아요. 아. 네. 그래서 무를 숭덩숭덩 썰어서 밑에다 깔고 순살갈치를 위에다가 살포시 얹은 다음에 빨갛한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가 있는 양념을 넣고 갈치조림은 15분 딱 조리면 나오거든요. 팔팔팔팔팔팔 끓이면 그리고 끓여놨다가 살짝 데펴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와 여기는 우선은 비주얼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위에 딱 살포시 올라가 있는 순살갈치만 정확하게 6점 보이거든요.
1: 이게 근데, 무슨 파가 있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갈치.
0: 그냥 갈치랑 무로 정면승부.
1: 정면승부 네. 진짜. 와 무슨 더덕구이 같이. 네.
0: 멋있다.
1: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국물
0: 여기
1: 떠서 딱 흰밥에 딱 해가지고 먹으면.
0: 여기 번땡 식당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평땡산방이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조금 중산간지대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반찬도 매일매일 직접 하세요. 네. 그 약간 오래된 제주도에 오래된 집을 개조하셔가지고 숙소를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숙소에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곳인데 그 아침밥을 대중들에게 판매도 하세요.
1: 와 네. 미쳤다.
0: 네. 저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갈치조림을 먹습니다.
1: 진짜 보통인 곳은 가지도 않네.
0: 진짜 맛있거든요. 반찬도 다 맛있고 그래서
1: 맛있겠어.
0: 어디든 가도 갈치조림은 정말 제주도는 평균 이상이다. 여러분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 장효진님께서
0: 네.
1: 삼방산 초땡집 11년 전에 처음 갔는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셨고요.
0: 오.
1: 해물 전골 먹었었는데 해물이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그 이후로 제주도 갈 때마다 먹습니다.
0: 여기 지금 비주얼을 저희 작가님께서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있거든요.
1: 여러분들도 이 검색하면 네. 나옵니다.
0: 전복이 동동동동동동 올라가 있고 그 밑에 깔려있는 뭐 지금 미나리 보이고요.
1: 네. 네,
0: 팽이버섯에 두부 올라가 있고 밑에 해산물들이 무지하게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빨간 해물탕인데 버글버글버글 끓여가지고 네. 아 정말 맛있겠다.
1: 맛있겠다.
0: 네, 삼방산 쪽에 가면은 그리고 원래 그 제주도에 차가운

0: 냉면, 냉면으로 유명한 집들이 몇 집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제주도는 논농사가 안 되니까 메밀로 농사를 짓잖아요. 메밀, 메밀. 그래서 메밀로 국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밀가루면, 밀면 스타일로 면을 해주시는 집들이 차가운 집들이 몇 집. 왜냐면은 그 밀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정말 메뉴가 오래된 집들이 몇 집 있는데
1: 예.
0: 그 삼방산 근처 가신다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좋다. 냉면 유명한 집들도 있고
1: 아, 네.
0: 아 정말 지금 아 이게 문제 우리 작가님이 가시면서 삼방산 근처로 가지롱 그래가지고 지금 삼방산 근처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1: 하나 더 보시죠
0: 아, 네 5478 54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서귀포시 삼방산 근처면 정말 갈 곳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래 이름이 화순면옥이었던 초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양냉면 안 좋아해도 여기 육수는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나도 이름 바꿨네.
0: 나도 아는 집이에요.
1: 아, 이름 바꿨어.
0: 에, 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에, 초땡 아, 초 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집인데
1: 평냉 평냉
0: 에, 맛있습니다.
1: 아. 에,
0: 이 집 육수가 정말 아, 이 집 육수 되게 깊어요. 그래가지고
1: 한 번 더 보내주셨어. 8555번님이
0: 네.
1: 서귀포에 살고 있는 도민이에요. 삼방사종 초땡 거기에 사태국밥 은 면과 함께 국밥이 나오는데 관광객보다 도민이 더 많이 가는 곳이에요.
0: 맞아요.
1: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은 뜨끈한 국밥이나 슴슴한 평양냉면 먹으면 너무 좋죠. 아, 저 수육 보인다.
0: 제, 작가님이
1: 제육 보인다, 제육.
0: 그렇죠. 제육이죠.
1: 제육.
0: 돼지고기 수육을 같이 주셨는데 이 집은 저 돼지고기 수육 일종의 제주도는 돔베고기잖아요.
1: 돔베고기.
0: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육은 이렇게 삶아야 된다라는 거를 제주도민 분들은 약간 유전자에 타고 태어나시나 봐요.
1: 맞아.
0: 네, 정말 촉촉하게 잘 삶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착 얹어가지고 먹으면은
1: 연핑크랑 화이트 반.
0: 네, 연핑크 반 화이트 반.
1: 아,
0: 네.
1: 이게 최고야.
0: 썰면은 연핑크 칩이 살짝 배어나오는 약간 고수준 있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얘네들도 이렇게 썰잖아요. 그럼 나도 침 흘리는데 고기도 침이 흘리고 있어.
0: 그러고 있어.
1: 그러고 있어. 그걸 쫙 같이 주룩. 아, 큰일 났다, 큰일 네. 났어. 지금
0: 그리고
1: 수민이 너무 부럽다 갑자기.
0: 하나 하나씩 제가 어차피 풀기 시작했으니까,
1: 예.
0: 어 이제 그 삼방산 근처에 어 안덕면 대평리라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곳의 그 동네 이름을 딴 대땡 밥상이라고 있어요.
1: 어.
0: 대땡 밥상. 실은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컷땡 스테이 펜션이라고 하는 그 어, 펜션 직인님, 펜션 사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곳이에요.
1: 네.
0: 제가 그쪽에 머물면서 거기도 정말 그 컷땡 스테이도 정말 묵기 좋았는데
1: 어, 좋은 데잖아요.
0: 네, 거기에서 알려주셨는데 흑돼지가 정말 맛있는 집인데요.
1: 어.
0: 고사리도 직접 꺾어 오시는 어. 집이고요. 제주도에서 나는 모든 채소들과 모든 해초류들로 반찬을 만들어서 월동무가 들어가 있는 시원 칼칼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는
1: 와,
0: 곳이에요.
1: 아 좋다. 근데, 진짜 밥상이네. 네,
0: 근데 그거를 흑돼지를 구워가지고 같이 얹어서 먹는 집이거든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가서 2박 3일 있었거든요. 3일 내내 간 집입니다.
1: 그래.
0: 네.
1: 이게 한식은
0: 아,
1: 형 아시죠? 우리 셰프님 네. 아시겠지만 그 고깃집이 유명해서 가면 고기는 당연히 맛있어.
0: 네.
1: 제주도 솔직히 고기 다 맛있어.
0: 다 맛있어요.
1: 근데 이제 여기에 찬 하나가 제대로 나온다.
0: 맞아요.
1: 그러면 이 집은 그냥 네. 맛집인데 지금 들어온 집은 모든 찬이 다 예술이네.
0: 찌개부터 찬까지 심지어 김치까지 다 담그시는 곳이에요.
1: 이러면 맨날 네. 가지.
0: 제가 가보고 정말 와 이런 집들이 있구나. 이게
1: 네.
0: 그 도민분 실은 거기서 펜션 직인님이시니까 그 근처 맛집을 샅샅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달고 가시는 집에 저도 갔는데 가 있는 내내 저도 달고 다녔어요.
1: 그래.
0: 그래가지고 아, 네, 우리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1: 제주에서 이제 고기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고기 네. 자랑 그만하세요. 다 맛있어. 고기 솔직히 다 맛있어요. 거기 이제 찌개 같은 거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0: 네.
1: 그죠? 반찬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그
0: 찌개를 제보해주신 2030님 사연이 있는데 하나는 더 읽을
1: 어,
0: 수 있겠죠.
1: 네.
0: 서귀포시 낭땡낭땡. 낭은 이응받침이고요. 땡자는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어.
0: 네. 낭땡낭땡 추천합니다. 흑돼지, 해물, 갈비, 전골이 미쳤어요. 우선은
1: 다 때려놨네. 뭐야?
0: 네. 네 가지 단어의 조합인데 다 마음에 듭니다. 서귀포시 사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갔는데 진짜 맛돌이더라고요. 흑돼지 갈비에 활전복, 딱새우, 낙지 등등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특제 소스에 찍어 먹고 볶음밥까지 해 먹으면 진짜 완벽합니다. 비주얼이 환상적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1: 아, 저희 이거는...
0: 테디님 말이 없어졌잖아요.
1: 아, 저는 이런 거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 이거 하나하나 메인인데 네. 다. 그러니까요. 스테이지 메인이지, 해물 메인이지, 갈비 메인.

0: 인데
1: 심지어
0: 얘를 한꺼번에 다
2: 심지어 흑돼지 해물갈비 전골 안에 당면이 들어가 있고요.
0: 아이고야.
2: 위에 고춧가루가 훌훌훌 뿌려져 있고 그 위에 다진 마늘이 한 숟가락 빡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느낌인 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동안 유행했었던 그 저기 뭐 들기름에다가 메밀전병 붙여가지고 콩나물 넣어가지고 먹던 그 등갈비 전골 있잖아요.
0: 있었어.
2: 매운 등갈비찜.
0: 있었어.
2: 그거를 제주도의 그러네. 해물 딱새우부터 전복에서부터 가득 넣어가지고 만든 전골인 것 같아요. 볶음밥 먹으면은 와
0: 어?
2: 미치겠네요.
0: 형이 네. 해주셨던 대땡 밥상도 있고 평땡 네. 밥상 누가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2: 평땡 밥상
0: 비슷하네. 아 지금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네. 모든 분들 지금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섰다 섞었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들 미치겠대요. 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2: 맞아요.
0: 굿모닝 FM 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제주를 간 게 아니라 서귀포시.
2: 그것도 삼방산,
0: 삼방산 근처.
2: 서부만 건드렸어.
0: 서부만 네. 했는데 마칠 시간입니다.
2: 동부 쪽에도 저 아는 집도 진짜 많은데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요.
0: 5287님이 네. 거기 아까 땡 평 밥상에서
2: 맞아요.
0: 이원희 셰프님 봤어요 저는.
2: 어머!
0: 가족분들이랑 오셔서 맛있게 드시라고 아는 척 못했어요. 내적 반가움 장난 아니었어요.
2: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아 언젠지도 전 기억해요.
0: 언니는 네. 다 있어. 우리 청취자분들 다 있어.
2: 반갑습니다.
0: 착하게 살아야 돼요.
2: 네.
0: 셰프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다음 아, 주는 안나 씨랑 함께.
2: 그럼요. 네.
0: 빠르게
2: 우선은
0: 인사드립니다.
2: 휴가 잘 다녀오시고 예. 살짝 쉬시고 오시고요. 충전하셔가지고.
0: 해버 굿.
1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5: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16: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모과나무 가지에 롭롭롭롭 무성한 수국잎에 톱톱톱톱 잔디밭에 헙헙헙헙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규원 시인의 빗방울이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이 시인에게 이렇게 나뭇가지, 수국잎, 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다 다르게 들렸나 봐요. 오늘 아침에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빗방울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볼 여유 우리한테도 잠깐 허락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